대취타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등체,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름 전이 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절기였는데요. 오늘은 어느새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입니다. 24절기 중에는 여덟 번째인데요. 작은 것들이 점차 자라서 이 대지를 채우는 무렵입니다. 보리이삭은 어느새 황금빛이 됐고요. 좀 이른 곳은 수확을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농가는 모내기 준비로 혹은 모내기를 마쳐서 아주 바쁜 그런 무렵인데요. 농가에서는 이 무렵이 한 해 중에 가장 바쁘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지깽이도 밭일을 거둔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 일손이 얼마나 바빴기에 그런 말이 나올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참

알도 재밌게 만들죠. 그래도 모내기 방법이 달라져서 예전만큼 바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모내기를 끝낸 논을 보니까 찰랑찰랑 물이 차 있는 논에 뾰족뾰족 부드러운 벼가 그 여린 고개를 쏙 내밀고 있는데요. 그 벼들도 이내 자라서 온 논을 푸른 빛으로 채우겠죠. 밭작물도 조금씩 커가고 있던데요. 작고 예쁜 것들이 이 땅을 가득 채워주고 있는 소만절기, 우리 마음도 덩달아 푸르게 채워지고 있는 즈음, 우리 산책길에서도 푸른 우리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푸르름을 나누고 싶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야금의 명인 최충웅의 삶과 음악 이야기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릴 음악으로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이화우 훗날릴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조선시대 여성 시인 매창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매창의 본명은 이향금인데요. 계랑, 계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오늘 들으실 시조시에는 매창과 초는 유희경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매창이 18살, 그리고 유희경은 40대 중반일 때 둘이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유희경은 만나기 전부터 시재가 뛰어난 매창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언젠가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매창을 처음 만난 유희경은 선녀가 하계에서 내려온 듯하다, 하계에 내려온 듯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둘이 마침내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유희경은 서울로 올라갔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까지 일어나서 다시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유희경이 임진왜란 때의 의병활동을 벌였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매창이 유희경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조시를 지었습니다. 이화우 훗날릴제 울며 잡고 이별하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오메라.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이화우 훗날릴제 듣겠습니다. 김연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이화우 훗날 일제 울며 잡고 이별하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오메라. 여창가구 계면조 이수대엽 이화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거문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거문고 한 대로 반주하는 가곡도 참 듣기 좋네요. 마치 두 대 악기로 노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백꽃이 비처럼 흩날리는 계절에 이별을 했는데 추풍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 찾아와도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 그 먼 거리에 떨어져서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는 연인의 마음을 노래하는 음악이었습니다. 매창이 지은 시조시를 계면조 이수대엽 선율에 얹어 노래했죠. 매창이 초는 유희경과 이별하고 그를 그리며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는데요. 이 시조시는 가곡 원류에 기록되어 전하고 있습니다. 보뜨마우님께서 오늘 부부의 날이네요. 매창이 유희경을 그리워하던 시가 거문고 운유를 만나니 더욱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네요. 버뜬마을님 감상 소감 멋집니다. 이번에 현악 영산 회상 중에 음악 골랐는데요.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을 석대악기로 조촐하게 연주하는 음악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민의식의 가야금, 박용호의 대금, 정수년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즈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음악이었죠. 현악 영산회상 아명으로 중광지곡 중에 끝에 세 곡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들으셨는데요. 민의식의 가야금, 박용호의 대금, 정수년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오늘도 송지원의 국악산책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매일같이 이 시간 같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6944님께서 연 이틀 반가운 봄비가 내리니 꽃과 나무뿐 아니라 사람들도 생기를 얻어 더욱 파릇한 듯합니다. 오늘도 생명력 가득한 좋은 날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는 오늘 소만절기에 꼭 어울리는 문자를 주셨네요.

요. 네, 고맙습니다. 앞서 감상한 음악의 고즈넉한 풍경이 참 좋았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흐리고 그런데 이 음악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양금과 단소, 단소와 양금병주, 수령음 들어보려고 합니다. 곽태규의 단소, 조유회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악기가 결은 다르지만 모두 맑은 음색을 지녀서 쾌청한 음악 들을 수 있었는데요. 수령음 감상하셨습니다. 곽태규의 단소, 조유회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0072님께서 오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하러 주민센터 갔다 오느라 지각했어요. 시장 멘트로 어떤 말씀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지원금으로 시집을 사려 해요. 어떤 시인의 작품을 선택할까 고민 중입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 멘트는 소만절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궁금해하시니까 알려드렸고요. 지원금으로 시집을 살 계획이라니 참 멋진 일이네요. 시집 여러 권 살 수도 있겠네요. 좋은 시집 구하시면 우리 산책길 가족에게 좋은 시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니고니님께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숲속에 살고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새 한 마리가 이쪽 저쪽 유리창에 다가와서 날개로 통통통통 치고는 가버립니다. 다치려나 걱정도 되고 반갑기도 하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숲속에 살고 계시는군요. 고니고니님께서 가끔 새 이야기 해주시고 그곳 풍경 전해주실 때 참 향기로웠거든요. 바로 숲속 향기였군요. 와, 그 새가 궁금해지네요. 왜 뭔가 소식을 전하려고 통통 치고 가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우리 고니고니님 좋은 문자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고려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당악정제의 하나, 헌선도정제 준비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로 이어진 당악정제.

문제가 모두 5종이 있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모두들 기억하시겠죠? 헌선도, 수연장, 오양선, 포구락, 연화대 이렇게 5종입니다. 오늘 들으실 헌선도 정제는 왕모가 선계에서 내려와서 3000년 만에 한번 열리는 복숭아, 불로장생의 복숭아를 드린다 하는 내용의 춤입니다. 그렇게 귀한 복숭아를 드리니 그 복숭아를 받는 이는 불로장생하겠죠. 예전에 헌선도 정제는 대왕 대비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연향에서 첫째 잔을 올리는 절차에서 연행이 됐습니다. 고려사 악지에도 헌선도 정제의 춤추는 절차라든지 반주 음악 창사가 상세히 기록돼 있고요. 그 기록은 조선시대의 악학괴범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긴 역사를 지닌 당악정제, 헌선도 정제, 반주 음악 이번에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헌선도 정제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끝부분에 약간의 텀이 있었잖아요. 무용반주 음악이라서 무용반주를 할 때 이런 현상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네요. 지난 2015년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에서 근현대 국악 기록으로 만든 영상 기록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음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중간중간 창사가 나왔는데요. 앞부분에서 막제 5대 이렇게 네 글자를 노래하는 부분 들으셨죠. 5대는 신선들이 사는 선계를 말합니다. 막제 5대는 멀리 선계에 있다가 이런 뜻인데요. 오늘 연주 때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이후 내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레조 봉궐, 봉 천년지 미실, 정 만복지 휴상, 간모 신안, 근진 구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선계에 있다가 봉궐에 내조하여 천년의 아름다운 열매 받들어 만복의 아름다운 상서를 바치고자 합니다. 왕의 얼굴 배웁고 삼가 구호 올립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창사를 모두 노래했을 텐데요. 요즘에는 그 중에 몇 글자만 노래하는 전통으로 바뀌어서 오늘도 단 네 글자만 노래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창사 짤막짤막하게 노래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 곡을 다시 들을 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예인 최충웅.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명예보유자 겸 가야금의 명인 최충웅. 그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이면 남산 국악당에서 정기적으로 펼치는 양주풍류학회 공연 무대에 오르고 있다. 양주풍류학회 회원들은 매월 셋째, 넷째 주 목요일에는 어김없이 다 모여서 정기 연습을 한다. 이번 달은 5월 7일에 이미 공연을 했고 다가오는 6월은 6월 4일 목요일 7시 영산회상 한바탕을 무대에 올린다. 양주풍류학회가 2010년 출범한 이후 어느새 110회 이상의 정기연주회를 가졌고 공연을 할 때마다 명인은 거의 빠지지 않고 가야금을 연주했다. 전통음악을 정통성 있게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자 하는 이들은 이제 양주풍류학회의 단골손님이 돼서 매월 첫째 주 목요일이 되면 남산 국악당을 찾곤 한다. 그 음악회에서 가야금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최충웅 명인이다. 명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정기 모임이 또 하나 있다. 전문 연주자들과 동호인이 함께 모여 음악을 만들어내는 청담풍류가 그것이다. 이 모임은 한 달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모이는데 가야금의 최충웅을 비롯하여 피리의 정재국, 대금의 홍종지인과 같은 명인들이 지도를 하고 직장에 다니는 일반인들로서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그 열정 하나는 남못지 않은 동호인들이 모여 악기를 배우며 함께 음악을 연주한다. 이들은 한 달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모여 연습을 하고 매해 연초가 되면 정기 발표회를 가진다. 정기 발표회 때에는 명인과 동호인들이 한 무대에 같이 선다. 동호인들과 함께하는 모임이지만 이들의 열정이 너무 크고 또 열심이라서 이들과 함께 정기 연주회 무대에 오르면 덩달아 젊어지는 기분이다.

합니다. 또 동호인들은 명인들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부담을 갖기도 하지만 명인들과 한 무대에 서서 연주를 하니 자부심도 생기고 명인과 함께 연주하는 그 기분을 그들은 잊지 못한다고 한다. 명인들 역시 열정 가득한 이들을 가르치는 기쁨이 적지 않다. 가야금의 명인 최충웅, 그는 평생 가야금 한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있다. 3년 전부터 설릉 아트홀에서 열고 있는 마스터클래스에서 가야금을 가르치는 것도 그와 같은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대학생부터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이 정악가야금을 더 깊이 배우기 위해 명인이 지도하는 마스터클래스를 찾고 있다. 학교에서 정악을 배우기는 하지만 가야금 정악을 더 많이, 더 깊이 연주하고자 하는 이들이 명인을 찾아와서 가야금을 더 배우는 것이다. 이들은 첫 학기에는 영산회상, 평주회상, 천년만세, 도드리와 같은 음악을 배우고 두 번째 학기가 되면 가곡, 남녀창 한 바탕을 다 배워 정악을 더 깊게, 알뜰하게 배운다. 두 학기 이상 배우는 건 본인의 선택에 따르고 있다. 명인의 즐거움이 또 하나 있다. 매주 일요일에 남산 국악당에서 하는 영재 국악 모임을 지켜보는 일이다. 영재 국악 모임은 어린아이들이 와서 국악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 아이들은 매주 일요일이면 모여서 여러 국악기와 무용, 음악 등을 다양하게 배운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이라 바라보기만 해도 귀엽고 이들이 국악 꿈나무가 되어 국악 애호가로 혹은 전문 연주자로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으니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최충웅 명인, 그는 나이 20부터 일평생을 국립국악원에서 활동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단원, 악장, 지도위원, 음악감독, 원로사범도 역임했고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의 명예보유자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아직 현역이다. 그가 매일같이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이다. 연주를 제대로 하기 위한 루틴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 영산회상 한바탕을 연주하는 일도 빼놓지 않는다. 평생 연주해 온 가야금 소리를 더 온전히, 더 건강하게 간직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가 연주하는 가야금의 한 음 한 음이 여전히 생생하게 제대로 살아 울리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된다.

영상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의 명인 최충웅. 그가 국악에 입문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었다. 경기도 화성의 고향인 명인은 나이 15세 서울로 올라왔다. 중학교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였다. 경기도 화성에서 국민학교를 다닐 때 성적이 좋은 편이라 당시 상위권에 있던 경복중학교를 지원했다. 당시만 해도 중학교에 입시가 있었다. 그런데 입학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당시 형님이 저축은행을 다니셨는데 국립도서관 앞에 있는 게시판을 우연히 보게 됐다.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1기생을 모집한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었다. 중고등학교 6년 과정이고 수업료 면제에 장학금, 책과 교복, 교통비까지 지급하는 조건 좋은 학교라는 것이었다. 그 공지를 보신 형님은 학교에 낙방해서 실망하고 있던 동생에게 그렇게 좋은 조건의 학교라면 한번 지원해 보는 것이 어떤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셨다. 형님의 권유이고 모든 것이 다 무료라 하니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어린 충웅은 당시만 해도 학교의 정체를 자세히 알진 못했지만 일단 입학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일반 학과 공부로 시험을 치렀다. 학과 성적이 좋았던 최충웅은 너끈히 합격을 했다. 당시 입학식은 현재 세종문화회관 뒤 당주동에 있었던 봉상시에서 했다. 지금은 표지성만 남아있는 곳이다. 1955년 4월 1일에 문을 연 국악사 양성소. 봉상시에서 첫 학기 공부를 하고 2학기부터는 운리동 98번지로 이사가 그곳에서 다니기 시작했다. 국악사 양성소 1기생 최충웅. 시골에 있는 친척들은 최충웅이 서울로 유학을 갔다 하니 부러워하고 궁금해하셨다. 학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니 학교에서 장구치고 가야금 춤을 추는 학교냐 하면서 실망을 드러내셨다. 당시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다. 어린 충웅은 친척들의 그런 반응 때문에 속이 상했고 한동안은 시골을 가지 않았다. 물론 나중에 가서 그가 하는 일이 무척 중요한 것임을 알고 모두들 인정해 주시긴 했다. 국악사 양성소 1기생의 교육과정은 일반 학과는 학과대로 공부했고 국악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처음 1년 동안 국악의 전반적인 기초를 배웠고 피리와 악기 적은 전교생이 다 같이 배웠다. 2학년 때에 전공을 나누는데 당시만 해도 선생님들이 신체 검사를 해서 체격 조건을 보고 전공을 정해주셨다. 최충웅은 가야금을 전공으로 택했다. 가야금을 배우면서 중학생 최충웅은 가야금을 전공으로 택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악기가 잘 맞았고 가야금 소리도 마음에 들었다. 중고등학교 과정 6년을 마치고 1961년에 졸업을 했다. 졸업하자마자 국립국악원 연구원으로 취업이 됐다. 당시에는 연구원이란 이름으로 연주자 활동도 했고 여타 행정과 가르치는 일도 함께 했다. 당시 김영윤 선생님 밑에서 조교 생활도 했다. 퇴근 이후부터 일반 연구반, 강습반의 활동을 도왔다. 가야금 줄도 맞추고 악기 줄이 끊어지면 손보는 일도 했다. 당시만 해도 국립국악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 강습회가 꾸준히 열렸는데 그 강습회의 조교 활동을 10여 년간 했다. 그런데 1972년에 스승 김영윤이 타계하셨다. 10년을 그 밑에서 조교로 일을 했으니 이후 스승했던 모든 일은 최충웅의 몫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학생들을 맡아 지도해야 했고 모든 일에 책임을 다 져야 하는 위치에 왔다. 당시만 해도 풍문여고, 진명여고, 숙명여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가야금을 배우러 많이 찾아왔고 이화여대 연세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가야금 강습반을 많이 찾았다. 20대 청년이 같은 청년을 가르치는 셈이 됐다. 명희는 국악사 양성소 6년 과정을 마친 후 국립국악원에 곧장 취업을 했기 때문에 굳이 대학에 진학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대학생들을 마주하게 되고 서울대를 졸업한 이재수, 김정자와 같은 이들이 독주회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일이 무척 후회가 됐다. 뒤늦게 국제대학의 국문과에 입학을 했다.

국문학이 국악과 가장 가까운 학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낮에는 직장을 다녀야 하니 야간 대학에 진학한 것이다. 1964년에는 첫 해외 공연을 나갔다. 국립국악원의 첫 번째 일본 공연이었다. 당시만 26살 최충웅 그리고 명인들은 40대 나이였다. 지도와 지리책에서만 본 나라 미국을 처음 왔으니 청년 최충웅의 눈에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무려 6개월간 미국에 머물렀으니 그 시절 또한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국가부역유산 종묘제례학 명예보유자이자 가야금의 명인이다. 그간 수많은 제자를 길렀고 가야금 정악을 배우는 이들은 그가 펴낸 악보로 공부를 한다. 그가 후학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말이다.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 다른 단계로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하셨다. 만파 정식 지곡 듣겠습니다.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취충홍의 가야금 연주로 만파 정식 지곡 들으셨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오늘은 종묘제례학 명예보유자이자 가야금의 명인 최충홍의 삶과 음악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명인은 1955년 4월에 문을 연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1기생 출신으로서 양성소 6년 과정을 졸업하고 바로 국립국악원 연구원으로 취업을 해서 연주자 국악사를 거쳐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악장, 음악감독, 지도위원으로 40여 년간 근무하셨고요.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양주풍류학회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가야금 한 길을 걸으셨지만 명인은 지금도 매일같이 영산회상 한바탕을 연주하시는데요. 좋은 연주를 위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도 매일 하시면서 체력을 키우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계십니다. 평생 한 길을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런 정신력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80대 중반 나이이심에도 여전히 현역처럼 활동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늘 건강하게 여전히 젊은 음악 들려주시길 응원하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글동무님께서 산책지기님 말씀을 듣느라 음악에 취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벌써 2부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이야기 듣다 보면 시간이 참 빨리 흐르죠. 또 지초실님도 이틀째 비가 오네요. 경청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남도민요 5곡 타령 골랐습니다. 5곡의 5곡은 5가지 곡식이 아니라 조곡 내 명창이 평소 그가 좋아하시던 남도민요 5곡을 모아서 부르는 노래의 모음곡을 말합니다. 오늘 들으실 5곡은 산타령, 매화타령, 방아타령, 도화소리, 꽃방아타령입니다. 김용우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타령, 매화타령, 방아타령, 도화소리, 꽃방아타령 이렇게 다섯 곡을 이어 부른 오곡타령 들으셨는데요. 김용우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첫 곡 산타령 혹은 염장소리라고도 부르는데요. 노랫말 한번 볼까요? 제나 나 해도 산이로고 너 가세가세 산 넘을 가세 바구니 옆에 끼고 산더 가세 해나

산타령, 매화타령, 방아타령, 도화소리, 꽃방아타령 이렇게 다섯 곡을 이어 부른 오곡타령 들으셨는데요. 김용우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첫 곡 산타령 혹은 염장소리라고도 부르는데요. 노랫말 한번 볼까요? 제나나 해도 산이로고 너 가세가세 산 넘을 가세 바구니 옆에 끼고 산더 가세 해나 제나 해 해도 산이로고 너 이렇게 짤막한 노랫말인데요. 참 운치 있게 노래했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곡이 매화타령이었는데요. 이런 노랫말 들을 수 있었어요. 어리씨구나 좋단 말이다 매화로구나 은잠자리 졌단다 돈이로구나 개화를 이리저리 설레버리고 매화야 내 돈 갖다 먹어라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돈 받으러 나는 간다 은잠자리 졌단다 돈이로구나 개화를 이리저리 설레버리고 매화야 내 돈 갖다 먹어라 나비야 나비야 호랑나비야 청산으로 가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지면 꽃 속에서 잠을 자고 가거라 이런 노랫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조시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오죠. 또 방아타령부터는 좀 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불렀는데요. 노랫말에 참 많은 게 담겨 있었죠. 노들의 강변에 비둘기 한 쌍 울콩 하나를 물어다 놓고 암놈이 물어서 순놈을 주고 순놈이 물어서 암놈 주고 안몸 순놈 어우는 소리 동네 청춘 과부가 기둥만 보듬고 논다 이런 내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곡타령 이 시간 끝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검정콩님께서 또렷한 발음 듣기 편한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7249님께서 한 주도 지루한 목요일 비가 와서 실록잎은 더 좋아라. 오늘도 상큼한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여덟 번째 소만절기고요. 또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가족 문화를 정착하고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해서 제정된 날이라고 하는데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 된 건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둘이 하나 된다는 뜻에서 2 플러스 1에 2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부부의 날 이 땅의 모든 부부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미치, 내가 이 병을 앓으며 배운 가장 큰 것을 말해줄까?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미치 앨범과 모리 슈워츠가 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사랑을 잘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정미나의 33살 엄마에게 띄워드렸습니다. 아, 부모님 세대에는 특히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큰 맘 먹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모시거나 또 선물을 준비해서 짠 하고 해드렸는데 아이고 돈 아깝게 못하러 이런 거 사오니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마음도 이해도 돼요. 아마도 준비하느라 고생했을까 봐 또 자식들이 괜히 돈 많이 썼을까 봐 염려하는 그 마음일 텐데 또 설레면서 준비한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는 충분히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표현해 주는 법도 연습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한 달에 한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인문학 산책을 떠납니다. 언어, 문학, 역사, 철학, 건축을 넘나들며 지혜를 담아가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호근 교수님과 동양고전 장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그리고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 배터리를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이후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김율희, 정표.

김율희의 노래 정표였습니다. 7288번 쓰시는 분께서 아까 첫 번째 곡으로 제가 33살 엄마에게 정민아님의 노래 들려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9살이 엄마를 따라서 그 뜨거운 한증막에 따라가는 것은 울어머니가 쓸쓸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그런 가사들이 나왔었는데 7288번 쓰시는 분이 한증막을 운영하는데 이런 멋진 곡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부모님이 생각나네요 하시면서 인사를 올려주셨고요. 반갑습니다. 3967번 쓰시는 분, 날씨는 흐려도 마음은 쨍한 날, 질청합니다 해주셨네요. 진짜 이렇게 사실 흐린 날은 한증막 땡깁니다. 오늘 모두들 네 조금 흐리긴 하지만 보송보송하게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호근 교수님과 함께 장자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1: 예, 한참 더웠을 때는 고생 좀 했습니다.
0: 예.
1: 땀 흘리느라고요.
0: 땀 흘리느라고요.

0: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호근 교수님 같은 분들, 이제 뭔가 고전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을 만나면 이것도 편견일 수가 있어요. 아마 분들은 참 아날로그적인 삶을 사실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최근에 뭐 개봉하는 영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드라마, 뭐 음악, 공연 이런 좀 현대적인 콘텐츠 같은 것도 많이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1: 예, 저도 뭐 별반 다르죠. 읽을 때.
0: 네.
1: 그때가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0: 네. 와.
1: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0: 책을 읽는 시간이요.
1: 예.
0: 확실히 영상 매체가 진짜 도파민을 폭발시킨다고 하잖아요.
1: 예, 짧은 영상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니까.
0: 그렇죠. 알고리즘을 타고.
1: 예. 그러다 그 이제 내가 지금 왜 이걸 보고 있지? 이런 각성을 하기도 합니다.
0: 근데 전호근 교수님도 영상을 보면서 그런 각성을 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구나. 이제 고전학자도 그렇구나.
1: 사실은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책을 읽을 때의 상상력이 크기가 가장 커지는 것 같고요.
0: 그렇죠. 예.
1: 영상으로 만들어지면 그 상상력이 하나의 그 초점에 딱 모아진 그 결론밖에 보질 못하니까
0: 네.
1: 여전히 책을 읽을 때가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예. 영상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예. 임해야 되기 때문에
1: 뭐
0: 상상의 영역이
1: 거죠.
0: 사라지는 것 예.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오늘 좀 책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장자 네 편 함께 읽어볼 텐데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장자가 총 7편으로 예, 구성되어 예.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1편 소요유, 2편 재물론, 3편 양생주까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1: 예, 뭐 그림자 이야기했죠.
0: 네.
1: 겹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있고 그리고 실물이 있다. 그 겹그림자는 그림자에 붙어 있으니까 겹그림자 입장에서 보면 그림자가 실물이다.
0: 그렇죠.
1: 하지만 실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림자는 허상이죠.
0: 네.
1: 마찬가지로 실물이 의존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이 몸이라는 이 실물도 허상일 수 있다. 있다.
0: 네.
1: 이렇게 이제 장자가 우화로 얘기했죠. 그리고 또 뭐 나비 꿈 이야기.
0: 네.
1: 이거 이제 장자가 나비 꿈을 꾸고 반대로 나비가 자기 꿈을 꾸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상상하죠.
0: 네.
1: 이건 이제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다 이럴 때 대상과 주체를 마주 세움으로써 둘 다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가 될 수 있고 너가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게 장자다.
0: 네.
1: 이 말씀도 드렸던 거 드렸죠.
0: 네,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뭐 백정이 소잡는 이야기.
0: 네.
1: 그리고 그 군주와 가장 신분이 천한 백정이 스승과 제자 관계인데 신분이 가장 천한 백정이 스승이고 한 나라의 군주가 제자가 된 셈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그 백정이 천리에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소를 잡는 그런 내용 말씀드렸죠.
0: 네. 자, 오늘은 제 4편 인간세편 그리고 5편 덕충부편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인간세편을 보면 이제 세속에서의 처세술에 관한 의미가 담겨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착한 일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네. 나쁜 일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인물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장자라는 인물도 굉장히 처세술에 능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1: 네.
0: 어떻습니까?
1: 방금 말씀하실 내용을 보면 이제 착한 일도 적당히 하고
0: 네.
1: 악행도 적당히 해라. 뭐 이런 거 굉장히 뭐 비겁한 기회주의적인 그런 인물처럼 보이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장자가 살았던 시대가 한마디로 이제 전쟁과 폭력의 시대였기 때문에 처세술이라기보다는 처세술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0: 그렇죠.
1: 장자는 그야말로 이 폭력적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 몸부림이죠.
0: 네.
1: 예, 당장의 생존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 공자나 맹자처럼 나서서 천하를 올바르게 뭐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처지가 장자였다.
0: 네.
1: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처세술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공을 위해서 온갖 수단을 예. 네, 가리지 않는 어떤 지름길 그런 방법을 말한다면 장자가 말한 처세술은 그런 처세술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1: 예.
0: 네. 어떤 극한 혹은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
1: 예, 뭐
0: 그런 이야기인 거죠.
1: 상대가 총을 들고 와서 너 어느 편이냐 이렇게 묻는

0: 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1: 네, 네.
0: 그럴 때 자기 소신을 그대로 밝히면 생존이 어렵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그런 절박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방법을
0: 그렇죠.
1: 우리가 한번 예. 이야기해보자라는 예, 건데 예, 예. 근데 모두가 잘 살면 좋겠다 이거는 너무 유토피아적인 예. 이상적인 생각이고 어떤 명예 혹은 자원 같은 것은 굉장히 한정돼 있으니까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려는 그런 욕망이 다 있단 예. 말이죠. 그래서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기 위해서 장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0: 예, 낮잠을 잡니다.
1: 아, 이제 또 한가한 이야기로 좀 들어가고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런 식이거든요.
1: 예.
0: 앞서 이제 소유유 편에서 셰시가 나왔잖아요.
1: 예.
0: 셰시가 커다란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나무를 잘라서 어디에 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0: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유용하게 쓸까?
1: 네.
0: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셰시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문법이죠.
1: 네, 네. 그런데 그 쓸모?
0: 네, 네. 쓸모에
1: 대해서.
0: 네. 그런데 장자는 함께 사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산다. 그렇게 큰 나무가 있다면 그 시원한 그늘 아래서 낮잠 좀 자고
1: 네.
0: 그 나무 아래서 아무런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 이게 이제 결국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방법이거든요.
1: 네.
0: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런 뜻으로 인간이란 말을 썼는데 그런 인간들이 사는 세상 그리고 장자가 만난 시대는 정말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 어느 편이냐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1: 네, 네.
0: 그런 상황에서 장자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한 거죠.
1: 네. 근데 그 실제로 이 이야기를 좀 현대 사회에 접목을 네. 해보자면 워낙에 이제 어떤 이념으로 갈라져 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입장이냐, 어떤 스탠스냐라고 묻는 상황들에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0: 네,
1: 것 같습니다.
0: 자주 묻죠. 네. 너 어느 편이냐 이렇게 묻죠.
1: 그렇죠. 구분짓고 네 편 내 편을 구별하기 위해서
0: 네. 아무개를 욕해봐라 뭐 이런 식이죠.
1: 맞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장자와 같을 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옛날 영화인데요.
1: 네.
0: 고지전이라는 전쟁 영화가 있었어요.
1: 네네. 네.
0: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방첩대 장교인데 그 방첩대 장교가 상관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총 들고 와서 밥 내놓으라. 그래서 밥 해주고 총 들고 와서 물 내놔라. 그래서 물을 줬는데 그런 사람들을 왜 잡아갑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장자 같은 경우는 공자나 맹자처럼 뭐 지휘관이나 장군이나 뭐 한 나라의 지도자나 이런 입장이 아니라 바로 그런 총부리 앞에서 너 어느 편이냐고 묻는
1: 그 민중
0: 예,
1: 네,
0: 그
1: 네.
0: 입장이거든요.
1: 네, 네.
0: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싸우는 그런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이죠.
1: 네.
0: 장자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지 영웅이 아닙니다.
1: 네, 네. 자, 그러면 장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예를 들면 잔인한 권력자로부터 네. 자신을 지키는 법, 이것은 어떤 한 나라로 본다면 뭐 지도자일 수도 있고 또 작은 사회로 보자면 자신이 다니는 어떤 기업의 사주일 수도 있고
0: 예,
1: 혹은
0: 예.
1: 갑질을 하는 부장일 수도 있고 예. 예를 들면 점점 내려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자신을 지키는 법은 뭘까요?
0: 네. 뜻밖에도
1: 예.
0: 장자는 그런 권력에 영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 영합을 한다고요?
0: 예. 이를테면 급애곡이라는 현자가 있고 위나라 태자라는 이 폭력적 권력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나라 태자는 사람을 뭐 밥 먹듯이 죽이는 자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 앞에서 공자나 맹자처럼 직관하는 걸 장자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1: 네.
0: 오히려 급애곡처럼 유연하게 대처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자가 나쁜 짓을 하면 같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1: 네.
0: 예, 겉으로.
1: 예.
0: 그리고 또 이 서로 영합하는 화를 강조하는데 그 권력자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하지만 내면으로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1: 예.
0: 그럼 자기 스스로가 이제 타락하게 되니까. 하지만 그런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다는 거죠.
1: 네, 네.

0: 배곡 같은 현자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보고 그 배곡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1: 네네.
0: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를테면 그릇된 권력자를 바로 잡으려고 했다는 명성이 쌓이면
1: 네.
0: 그게 다시 또 삶을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착한 일도 적당히 하고
1: 와.
0: 명예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와.
0: 악행은 적당히 해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악행을 저지르게 되면 형벌에 걸려서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선한 일도 명성이 쌓이면
1: 네.
0: 그 명성 때문에 나의 삶을 망치게 된다는 건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선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선을 통해서 명성이 쌓이는 걸 경계하는 거죠.
1: 네.
0: 명예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종욕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건데
1: 네.
0: 바로 그런 함정을 장자가 경계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 와,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 엄청난 수양을 쌓아야만이 이 권력자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마치 그 권력에 영합하듯이 네. 보이지만 진짜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를 지키는 마음이 있어야
0: 예,
1: 되는 거잖아요.
0: 거예요.
1: 그러면서 또 그 권력자를 선의 영역으로 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드러내면 안 돼요.
0: 예. 드러내면 죽고.
1: 가능할 수
0: 예. 그리고 네. 또 그렇게 하다가 희생되면 희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성이 쌓이고
1: 예.
0: 그렇게 되면 그 때문에 삶이 구속된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1: 강한 힘 앞에서 어떤 부드러움과 비어있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최고의 방어를
0: 예.
1: 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0: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이른바 고사가 이제 당랑거철이라는 고사가 나오거든요.
1: 네네.
0: 당랑은 사마귀입니다. 사마귀가 아주 힘이 세죠.
1: 네.
0: 앞발이 아주 힘이 세잖아요. 바로 그런 힘이 세고 뛰어나다는 그 자기 재능 때문에 수레바퀴를 막으려고 하다가 이제 죽는 거죠.
1: 네.
0: 예, 장자는 이제 그런 것들은 자기가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 재능을 믿고 결국 희생당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한다.
1: 네.
0: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1: 예. 재능을 앞서 보여서 공을 예. 자랑하는 일을
0: 재능이 없으면
1: 아름답게 여기는 자는 위험을 범할 수 있다. 이런
0: 예.
1: 거네요.
0: 재능이
1: 네.
0: 없으면 그런 무모한 짓을 안
1: 하지
0: 한다.
1: 않죠. 예. 예. 자, 우리는 사실 글쎄요. 그동안에는 이제 권력자의 악행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0: 네. 공자나 맹자죠.
1: 네. 네. 아부하지 않아야 된다. 네. 이런
0: 목숨을
1: 것이
0: 바치죠.
1: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고 그렇게 교육을 받기도 네. 하였으나 장자는 권력자의 행동을 따르라.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 이것이 다가 아닌 속뜻을 지금 풀어주신 거네요.
0: 다산 정약용 선생도
1: 예.
0: 수호제 기라는 글을 썼어요. 근데 이제 수호라고 하는 게 지킬 숫자 나오자거든요.
1: 네.
0: 나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유배 간 다음에 비로소 깨달아요. 자기가 그동안 물론 이제 다산 정약용은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당시 임금이었던 정조가 총애하던 신하였고
1: 네.
0: 두 사람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하고 나서 나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 명예라든지
1: 네.
0: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추구하다가 나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반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자, 장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어찌 보면 적당히 물러날 줄 아는 삶도 중요하다.
0: 예.
1: 이거 잘 받아들인 겁니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에게는 아유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삶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어쩌면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비겁한
0: 예.
1: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그런 어떤 고민이 없으셨습니까? 이 장자의 네 편을 읽으시면서.
0: 장자 읽을 때 저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읽었죠.
1: 예.
0: 이를테면 장자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다양합니다.
1: 예.
0: 그 중에 이제 이를테면 저 중국의 학자 관펑 같은 학자들은 뭐 우리 발음으로 관봉인데 장자를 그야말로 이 무기력한 지식인의 전형이다
1: 아.
0: 이런 식으로
1: 네.
0: 장자를 아주 폄하했거든요.
1: 네네.
0: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게 함석헌 선생의 장자에서 이 장자는 저항의 문학이다.
1: 네.
0: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제 앞서는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뭔가 현실 도피적이고 제가 원래 이제 전공이 육아철학이거든요.
1: 네네.
0: 장자를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1: 그렇게 했습니다.
0: 무슨 황당한 얘기고 예. 뭔가 선과 악에 대한 구분도 분명치 않고 그런데 나중에 선과 악이라는 게 그렇게 분명치 않다는 걸 현실 속에서 확인을 하게 되니까
1: 네네.
0: 장자야말로 예. 정말 현실을 잘 알았던 사람 아닌가.
1: 네.
0: 우리의 뭐 정치적 상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장자에 보면은 이제 혁대고리를 훔친 자는 절구자라고요. 그가 네. 이제 혁대고리인데 절구자, 피절구자 주하고 혁대고리를 훔친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나라를 훔친 자는 임금이 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1: 네.
0: 그런 상황을 제가 보고 나니까 장자가 현실을 도피한 게 아니라 정말 장자야말로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던 사람이로구나.
1: 네.
0: 저는 이제 함석헌 선생님 그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죠.
1: 네.
0: 그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자나 맹자처럼 나서서 바로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혁명가 스타일이 아니라 묵묵히 생존하면서 세상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 그런 인물 유형이 장자가 아닌가.
1: 네.
0: 그렇다면 유가 철학이나 장자 철학이나 지향하는 바는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어쩌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 시민 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대변하고 그들의 고민과 네. 그리고 그들의 욕망을 앞두고 갈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답을 주려고 했었던 예. 그런 인물이 바로 장자가 아닌가 예. 네, 생각합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강권순의 노래 달하 일학장 기원.

0: 이원 함께 들었습니다. 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보뜰마을님께서 장자의 처세술은 생존을 위한 처세술이었군요. 장자의 생존 철학은 가늘고 길게로 정리되네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악사랑 쓰시는 분. 인간은 나약해서 유혹에 약하기에 수행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장자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글동무님께서 내용이 쉽지 않아서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참 재밌습니다. 해서 지금 귀를 쫑긋하고 저희 장자 네 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박혜진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에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호군 교수님과 장자를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장자 네 편 중에 이제 덕충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자의 독특한 시각이 이 덕충부에도 들어있다고 알게 되었는데 어떤 편일까요?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1: 덕충부라는 말 자체가요. 덕은 외형과 상반되는 말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게 덕이죠.
0: 네, 네.
1: 그리고 충은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이라는 글자 자체는 이 아들 자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글자 밑에 사람 인자가 있는 글자거든요.
0: 네.
1: 아들 자자가 거꾸로 있다는 얘기는 여성이 임신을 해서 출산 직전 상태가 이제 머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태를 그린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출산 직전에 만삭인 모습, 그게 충이거든요. 충만.
0: 네.
1: 그래서 그걸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여성만 가능한 것 같네요. 남성은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0: 네, 네.
1: 그런데 그게 몸속에 그 덕이 가득 차 있다는 부호, 신호, 뭐 예. 신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덕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면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부호가 외형으로 나타난 것은 도리어 결핍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자 덕충부편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이요.
0: 예.
1: 요즘 우리가 직접 표현하면 이게 혐오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0: 예.
1: 뭐 등이 굽었다든지 부득이하게 장자에 나온 표현 그대로 쓰자면 뭐 꼽추라든지 뭐 절름발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특정 사람을 두고 써서는 안 되는 호칭이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또 은청이라든지 입술이 없는 사람 그 발뒤꿈치가 형벌로 잘린 사람 또 뭐 사지가 질이 멸렬한 사람
0: 아이고,
1: 예. 숱한 이 기형인들이 덕이 가득한 사람들로 나옵니다. 주인공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0: 네.
1: 장자가 의도하는 게 있죠. 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속의 가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겉모습만 보고 내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그런 오판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덕중부편의 중심 주제입니다.
0: 네. 그 외적 어떤 신체 조건이나 어떤 사회적인 잣대에 구애받지 않고 덕을 쌓은 마음 평정을 이룬 참된 인간의 모습을 이제 여기 덕충부에서 네. 다루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아름다운 거치안이 내면의 성숙에 있다나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장자가 오히려 다르게 내면에 그 덕이 충만한 그 부호 그게 덕충부인데 네. 그것을 외형은 결핍으로 드러냈다는 네. 거는 굉장한 뭐랄까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네. 볼 수 있네요. 네. 더
1: 반어적이기도 하고 전복적이기도
0: 하고 전복적이기도 하고 예. 그 그러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강렬하게 하기 예. 위한 것이겠죠?
1: 예. 그렇기도 하고
0: 예.
1: 실제로 이제 삶 속에서 장자는 도가 높은 곳에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다 그러거든요. 동곽자라는 당시 지식인이 장자에게 물어요. 선생님 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 풀숲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0: 예.
1: 아니 그렇게 낮은 곳에 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장자가 저 돌덩어리 뭐 기왓장 조각 저런 데 도가 있어. 그러니까 동곽자가
0: 예.
1: 아니 저 왜 점점 더 수준이 낮아집니까? 이러니까 장자가 급기야 예. 저 똥덩어리 안에

0: 뭐가 있어?
1: 네.
0: 예. 그러니까 아마 불교에서 부처님이 똥막대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가장 낮은 곳, 밑바닥의 삶에 있는 사람들이 도를 안다.
1: 네.
0: 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사실은 삶 자체가 예를 들어 어느 귀족이 잠깐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체험을 하는 것과 실제로 거지인 사람들의 그 실존적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흉내낼 수가 없는 예. 것이죠. 예.
0: 뭐 거지 옷을 입고 잠깐의 그 우아한 슬픔을 즐기는 그런 식의 관점으로는 이 도를 직접 아는 여기에 나오는 이 수많은 기영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고
1: 네.
0: 이 사람들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1: 네.
0: 보는 거죠.
1: 네. 자 그러면 장자가 예로 든 그 결핍을 가진 혹은 네. 신체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0: 예. 우선 뭐 그 워낙 많습니다. 에테타도 있고 인기주류무순도 있고 옹황대용도 있고 지리소도 있고 수많은 이 기용인들이 나오는데
1: 예.
0: 그중에 이제 에테타라는 인물은 노나라 임금이 에테타를 초청해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1: 네.
0: 대화를 나누고 났는데 그 에테타 없이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허무해져요.
1: 임금이요?
0: 예, 임금이요.
1: 예.
0: 그러니까 에테타가 없으니까 도나라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도대체 어떤 매력이 예. 있길래 그랬을까요?
0: 그런데 예. 그 용모는 테타라는 말 자체가 낙타라는 뜻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낙타 등처럼 이렇게 등이 굽은 사람.
1: 네.
0: 그러니까 이 뭐 장자에 나온 그 표현 그대로 옮기면 꼽추나 곱사등이 이렇게 되는 거죠.
1: 예.
0: 그런가 하면 이제 용모 자체도 워낙 추악해서 사람들이 한번 보면 깜짝 놀랄 정도라는
1: 네,
0: 거죠.
1: 네.
0: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나지 못해요. 이게 이제 수수께끼죠.
1: 그러네요. 네,
0: 도대체 왜 이럴까?
1: 네.
0: 그런데 이제 장자는 거기에 보면 에테타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단 권력이 없고 그리고 부도 없고
1: 네.
0: 또 아름다운 용모도 없고
1: 예.
0: 그리고 뭐 화려한 언변도 없고
1: 그 흔히들 사회적으로 추앙하는
0: 그렇죠.
1: 그런
0: 예.
1: 조건이 없는
0: 하나도
1: 겁니다.
0: 없어요. 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잃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마음이 언제나 평정을 유지해요.
1: 네.
0: 예.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소산하고 해도 에테타는 흔들림이 없어요.
1: 제가 잠시 이 예. 에테타를 묘사한 대목을 예. 짧게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나라에 용모가 추악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죽음에서 구제할 수 있는 임금의 지위도 없고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모아둔 재물도 없으며 게다가 그 추악한 용모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하고 남을 따르기만 하고 앞서 인도하지 않으며 지식이 주변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닌데 남녀가 그 앞에 모여듭니다. 대체 어떤 매력의 인물일까요?
0: 여기서 장자가 재미있는 게요.
1: 예.
0: 공자를 등장시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장자는 대체로 공자를 비판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또 공자를 내세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1: 네.
0: 그런데 공자가 바로 이 에테타 같은 사람을 공자 제자가 묻거든요.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런 사람들은 남을 가르치지 않는데
1: 네.
0: 공자는 가르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저 사람들은 남을 가르치지 않는데도 제자들이 선생님 수만큼 많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1: 네, 제자들로서는 예, 이해할 예, 수 없는 예. 부분이죠.
0: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하는 거는 에테타는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르치지 않는 가르침인 거죠.
1: 예.
0: 이게 이제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예, 불교 가르치지 않는 뭐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세존이 염화시중 이제 꽃을 들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더니 이 안한 존재 한 사람만 그걸 그 의미를 알아듣고 미소를 띄었다 해서 그 가르침을 이제 선의 가르침 또 교회 별전 가르침 밖의 가르침 뭐 이런
1: 네.
0: 뜻이거든요.
1: 네, 네.
0: 공자는 이제 에테타 같은 인물을 그렇게 보는 거죠. 가르치지 않고도 저절로 가르칠 수 있는 것 그걸 이제 그 장자는 무위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또 공자가 그 사실

0: 이런 문헌으로 볼 때는 무위라는 말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이 공자입니다.
1: 예.
0: 예, 순임금, 요임금 순임금이 무위로 천하를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르친다 그러면 뭐 정보나 지식이나 데이터나 이런 걸 가르친다는 뜻이 되는 건데,
1: 그렇죠.
0: 에테타는 자신이 쌓은 그 양생, 양생은 이제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1: 네.
0: 명예나 뭐 권력이나 부나 이런데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드는 것이다.
1: 예.
0: 결국 양생에 성공한 인물로 에테타를 거론한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는 하나도 없는데 실은 그게 도라고 하는 건 이제 밖에 있는 길을 가리키는 거지만 그 도가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게 덕이거든요.
1: 예.
0: 그 덕을 완전하게 갖춘 사람의 모습은 세속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가치가 전혀 없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1: 네.
0: 이게 덕중부편의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에테타는 가르치지 않는 가르침이다. 예. 이게 아주 핵심인 것 예. 같은데 드러나게 뭔가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혹은 태도로서
0: 그렇죠.
1: 드러난다.
0: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1: 그렇지만 보는 사람들의 예. 눈에는 그 덕이 보이는 거죠.
0: 그렇죠.
1: 근데 그렇게 보면 도대체 덕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덕을 알아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예. 그 드러나지 않는 덕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 나올 수 있을까요?
0: 왜 덕은 드러나지 않지만
1: 예.
0: 덕의 반대, 뭐 악이라고 할까요?
1: 네네.
0: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1: 알 수 있죠.
0: 알 수 있죠.
1: 네.
0: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은 안 듣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악영향을 받죠.
1: 네.
0: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아마 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짐작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덕충부에 등장했던 에테타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한 명 또 등장 인물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0: 예, 세트로 소개해 드리죠.
1: 세트요.
0: 한 명은 인기지륜 무순이고요. 또 한 명은 옹황대영입니다. 위나라 영공이라는 임금이 있는데 공자도 만났던 임금,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인데
1: 네.
0: 물론 이 영공과 인기지륜 무순이라는 사람의 만남은 장자가 이야기로 지어낸 겁니다. 그런데 인기지륜 무순은 인기하면은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제 장자 표현대로 그대로 하면 절름발이에요. 그리고 지리는 사지가 지리멸렬해요. 어느 정도로 지리멸렬하냐면 장자의 지리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턱이 배꼽 밑에 숨어 있고
1: 네.
0: 양 어깨가 머리보다 더 높이 솟아 있고
1: 예, 예.
0: 이 머리카락이 아래로 이렇게 이 쳐져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 솟구쳐 있고
1: 네.
0: 도저히 그림으로 그려도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인물이 지리소인데
1: 네.
0: 인기 지리무수는 절름발이에다가 그런 지리소의 모습까지 갖추고 있고
1: 아.
0: 무순이라고 할 때 순은 입술 순자입니다.
1: 예.
0: 입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언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장자 표현대로 하면요.
1: 네네.
0: 그런 이제 복합적인 기형인데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 비정상이죠.
1: 네네.
0: 그런데 위나라 영공이 그 인기지리무순과 함께 있다가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다가 인기지리무순이 떠나고 나서
1: 네.
0: 다른 보통 사람들을 봤더니 이상한 거예요.
1: 이상해 보이더라는
0: 예.
1: 거예요.
0: 예. 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뭐 목이 가늘고 길지
1: 예.
0: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1: 네. 왜 저 사람은 머리카락이 아래를 향하고 있지
0: 맞습니다.
1: 이런
0: 예.
1: 것 같은 거죠.
0: 예. 예. 예. 그 인기지류 무순을 동료로 여기고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니까 세상에서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1: 네.
0: 그리고 또 옹황대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나라 황공도 역사적 실존 인물이지만 예. 이야기는 지어낸 거예요.
1: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예. 인기지리무순과 옹황대영은 가공의 인물이네요.
0: 그렇죠.
1: 장자가
0: 가공의
1: 만들어낸.
0: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기형인을 그림으로 그려낼 수가 없을 정도니까요.
1: 네.
0: 그런가 하면 이제 옹황대영은 이 대영은 크다란 혹이란 뜻입니다. 옹황은 항아리, 질그릇 뭐 이런 뜻이에요.
1: 예.

0: 공황제형은 이 목에 항아리 만한 커다란 혹이 있는 사람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 보면 기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1: 네.
0: 그런데 제나라 황공이 그 옹황대왕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사람을 봤더니 다른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왜 혹이 없지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하나 이거 편견이자 차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장자가 이 경우에 비추어서 풍자하고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건 요즘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 비추어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본 철학자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1: 네. 와, 이 가공의 인물을 통해서 우화적이고 또 풍자적으로 그러니까 덕이 높으면 외모를 잇게 되고 이 정상과
0: 예,
1: 비정상성이
0: 정상과
1: 얼마나
0: 비정상.
1: 상대적인
0: 예.
1: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0: 그
1: 그러니까
0: 이제 파스칼 같은 철학자가 팡세라는 명절을 남겼잖아요.
1: 예.
0: 뭐 잠언록, 명언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미쳤다는 것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미친 것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까지는 광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1: 네.
0: 미쳤다. 그러면 중세까지는 다양한 갈래로 사람들이 개성을 유지하면서 각자 미쳐서 살아갔는데 이 미셸 푸코가 그 파스칼의 말을 인용하면서 현대 사회는 그러니까 미치지 않았다는 것도 미친 것 중에 하나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1: 네.
0: 현대 사회의 현대인들은 다 통으로 미쳤다.
1: 네.
0: 현대의 기준이
1: 아,
0: 있잖아요.
1: 그 말이 어떻게 그냥
0: 예.
1: 너무 현실로 들립니다.
0: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간다 그러면 가보면 저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 비정상 기준으로.
1: 네.
0: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제가 정상일 수 없는 뭐 체중이라든지 뭐 이런 거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정말 나라는 이 개인의 개성을 기준으로 만든 것인가 아니면 의료기관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만든 기준인가 이렇게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근데 제 생각에는 각자 이렇게 개성을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미친 것보다 통으로 미친 게더 심각한 것 아닌가. 예.
1: 네.
0: 그런 느낌을 장자를 읽으면서 또 건강검진 받으면서 느낀 적이
1: 아,
0: 있습니다.
1: 현실적으로 바로 느낌이 오는군요. 그러니까 장자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을 의심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그 세속의 기준, 사회 통념이 만든 것, 결국 그것이 편협한 시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정상성의 비정상성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늘 상대성을 깨닫고, 좀 고정관념을 벗어날 때 비로소 제대로 볼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0: 맞습니다.
1: 네.
0: 우리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사라져 버린 거죠.
1: 네.
0: 그 장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간단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그 세속적 가치 기준을 버리면 그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못 버리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1: 네.
0: 그 면접이나 뭐 이런 경우를 보면 이제 문서에 표기되어 있는 그 인적 정보 그리고 또뭐 우리가 흔히 스펙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뭐 학력이라든지 무슨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1: 네.
0: 바로 그 스펙이 가려 있기 때문에 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상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1: 네. 스펙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모든 것을 얘기해 주지는 않는 거니까요. 예.
0: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덕을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기술, 스킬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1: 네.
0: 바로 그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능력이나 유용성 이런 걸 걷어내면 보인다는 거예요. 불행히도 저도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1: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 하면, 그 자신을 둘러싼 온갖 그뭐 비싼 의상이 될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자기를 앞세울 수 있는 어떤 타이틀일 수도 있는 것들을 다 버린 상태가, 아까 예를 들면 건강검진센터를 가게 되면 모두 다 환자복을
0: 그렇죠.
1: 입고 누가 누군지 알수 없는 아주 평등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준 주변의 어떤 선배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면서
0: 우리가 뭐 근데 그것도 아직도 자유롭지 않은 게요. 예를 들어서 뭐 수영장에 간다.

0: 그러면 다들 수영복만 입잖아요. 그런데
1: 네네네.
0: 거기서도 막 명품 시계를 차고 막 이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또 보이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외모, 능력, 조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곤 하는데, 장자의 덕충부에서는 지금 읽어도 조금 급진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런 사유를 현대사회에 이제 잘 적용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수님, 우리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0: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종사 편, 그리고 마지막 편인, 장자 네 편의 마지막 편인 응제왕 편입니다.
1: 네. 자, 아유, 저 벌써 아쉽네요. 이두 편밖에 안 남아 있어서. 자, 그 시간도 기다리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전호근 교수님과 장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섬섬옥수님께서 장자는 상속 문제와 제사 문제에 대해 어떠한 처신과 조언을 했을지 심히 궁금해지는군요. 이거 저희가 적어뒀다가 다음
0: 다음
1: 시간에
0: 시간에 말씀 나누죠.
1: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7 쓰시는 분, 교수님 말씀이 재밌어서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해 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해
0: 감사합니다.
1: 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자연이 하는 일을 알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은 지극한 사람이다. 장자 네편 중에 일부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곡은 서정민의 모든 것은 빛나리입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둘이 만나 하나의 온전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날. 오늘은 그 담백하고도 깊은 무게를 지닌 부부의 날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의 삶을 가장 알맞은 숨결을 조용히 나누어 가지는 일일지도 몰라요. 처음에 뜨겁던 열정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은은한 온기로 가라앉고요. 그 빈자리에는 눈빛만 봐도 통하는 깊은 신뢰가 채워지기 마련이죠. 흔히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를 부부라고 말하지만 실은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또 배려를 잊지 않는 게 그 인연을 오래도록 지속시켜주는 힘이 되기도 해요. 무심히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내 삶에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의 얼굴 떠오르세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오늘 첫 곡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전해드릴 텐데요. 정수아의 해금, 오연의 피아노 연주예요.

정수아의 해금, 우연의 피아노 연주로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21일이잖아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데 부부의 날 맞이해서 익숙함이라는 가장 그 편안한 옷을 입은 채로 늘 곁을 지켜주는 그 소중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해봤는데 수십 년 동안 생각해보면 그래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삶을 온전히 공유하고 닮아간다는 거. 그게 대단한 일이다. 새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잖아요. 가장 편하지만 사실은 존중도 해야 되고요. 배려도 해야 되고요. 예의도 지켜야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의 보폭을 맞춰가는 그 여정이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처음부터 모든 조각이 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인연은 있을까요? 저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각자의 성향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고 또 상대의 거친 모서리를 혹은 나의 모서리를 깎아내면서 맞춰가는 게 부부다라는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말 없이 건네는 미소 하나, 따뜻하게 맞잡은 손길 하나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마음들. 참 그리고 무엇보다 내 편이 있다는 거. 이게 참 행복한 일이다 싶죠. 춘향가 가운데 사랑가 듣고 올 텐데요. 남상일 박예리의 소리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예요.

0: 이후부터나 하루 이틀 목욕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가고 적만터 훅 들어 하루는 도련님이 춘향을 다니고 사랑가로 논이란디. 이 춘향아, 우리 고종로라고 자.
1: 아이, 도련님도 참. 건넌방 어머니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0: 건넌방의 너희 어머니는 소실적에 우리보다 훨씬 더하셨다고 니라.

0: 나왔으니 너도 나를 좀 업어줘.
1: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묻지 없는단 말씀이오.
0: 내가 널 다려 날 누구 달려느냐? 그저 내 양팔을 넘겨오며 너 다니는 대로 치고 지금 따라다니면 그 안에 재미들이 참 많지야. 이제는 춘향이가 방어비 되어 도련님을 막

음악이 흐르는 바로 출석합니다. 아, 둘이 들으면 더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6642님께서 둘이 카를 보면서 세월을 원망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저 곁에 있으면 그냥 행복해지는 그 정겨운 단어가 부부입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 둘이 자녀들 키우면서 마음도 숙성되고 희끗한 머리카락을 보면서 세월을 원망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저 곁에 있으면 그냥 행복해지는 그 정겨운 단어가 부부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와, 이 글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있네요. 정말 처음에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뭐 별다른 거 안 해도 같이만 있어도 참 좋던 그 풋풋했던 시절 그런데 점점 이제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맞춰가고 하면서 자녀도 키워야 되죠. 같이 공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시간 길게 지나고 나서 좀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내 배우자밖에 없다. 기댈 곳은 내 배우자뿐이다.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부부다라고 말씀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 그만큼 참 의지가 많이 되는 존재구나 싶기도 해요. 1178님께서 여는 말 들으면서 생각해봤어요. 부부를 포함해서 가족들, 지인들까지 어느 정도의 거리와 선을 지켜야 어느 정도는 거리와 선을 지켜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꾸준히 지키는 건 어렵지만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겠어요 하셨는데 맞아요. 이 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너무너무 줘서 다 주고 싶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싶고 걱정해주고 싶고 막 이런데 사실은 그게 상대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도 상대가 부담으로 느끼지 않게끔 해야 그게 사랑으로 또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부부간에는 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싸우는 거 원인 딱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닌 거잖아요.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 양말 뒤집었다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을 서로 거칠게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이제 싸움으로 번지는 건데 참 그런 거 보면 말이 중요하다. 좀 저도 그렇지만 예쁜 말 참 많이 하려는 연습을 해야겠구나. 한번 딱 이렇게 화나는 순간 뭔가 말이 팍 나가려고 할 때 잠시 3초만 세고 생각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서로의 그 배우자와의 관계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나는 그 이런 게 참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샵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자, 오늘도 1부에서는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가 소년 에세이 수련의 말들 중에서 일부분 함께 할 텐데요. 요가를 통해서 얻은 감정들을 구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작가예요. 요가든 삶이든 자세가 중요하다는 작가의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건달에 숨어있는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고은혜의 가야금 연주인데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듣고 올게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듣고 오셨어요. 고은혜의 가야금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신혼 때는 주인처럼 대할 듯 하더니 아이가 두 명이 생기고 나니까 26년째 머슴처럼 대하네요. 아, 다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머슴처럼까지는 아니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편하게 대하신다라는 뜻일 텐데 처음에는 서로에게 너무나 잘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나의 단점은 단 하나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진짜 좋은 점만 막 보여주다가 막상 생활하면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나의 안 좋은 점들, 단점들 보여주게 되고 상대의 안 좋은 점들도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게 생활이 되다 보면 이게 사랑이 우리가 그 막 그 드라마에서나 아니면 만화에서나 보는 오로지 핑크빛일 수만은 없다. 그래서 이제 현실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근데 그 또한 또 저는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는 게 사실 어떻게 그 평생을 막 설레고 콩닥콩닥 하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좀 나중에도 좀 마음 편한 게 최고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서로가 그냥 내 거 불편한 거 다 보여줘도 진짜 허물없이 편한 관계. 그래서 가장 좋은 사이. 그게 이제 부부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별거 아닌 일로 막 말 밉게 해서 또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 싸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맞춰가 평생이지 않을까. 평생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아 나는 이렇게 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안 맞는 거 있다. 이런 거 이야기 우리 허심탄회하게 한번 나눠보기로 해요. 샵 0302번 열려 있어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유지숙의 소리 전해드릴 텐데요. 서도민요 연평도 남봉가 듣고 올게요.

아침 그리고 한옥 찻집. 내가 생각하는 소녀는 완성되지 않은 존재다. 아직 다 자라지 않았기에 더 자랄 수 있고 서툴기에 배울 것이 무궁무진한 존재. 세상은 나에게 자꾸만 점잖은 어른이 되라고 강요하지만 정작 내 마음이 가장 편안했던 순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땀 흘리며 뛰놀던 그 시절이 아니었던가. 그날 결심했다. 요가를 좋아하는 시골 소년, 요가 소년으로 살기로. 선생님도 마스터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가가 좋아서 하루 종일 뛰어노는 소년으로 남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요가 소년으로 살았다. 계절이 바뀌고 나이를 먹어도 매트 위에서만큼은 늘 자라나는 소년이고 싶었으니까. 인정해야 했다. 나는 밑빠진 독이었다. 사랑을 채워도 채워도 바닥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구멍난 항아리였다. 그런데 정말 비참한 것은 따로 있었다. 내가 그 구멍을 부끄러워하거나 막으려 하기보다 오히려 그 구멍을 세상에 전시하며 관심을 구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깨진 독의 밑바닥을 사람들에게 들이밀며 소리치고 있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구멍이 얼마나 크고 처절한지 좀 보라고요. 내가 이렇게 끔찍한 환경에서 살아남았어요. 불우했던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진정한 긍정은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쉼없이 발을 젓는 오리의 헤엄과 같다. 겉으로는 한없이 평온해 보일지라도 내 삶의 아름다움을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부지런히 사랑하며 나아가는 치열하고 적극적인 과정인 것이다. 부지런히 헤엄치며 삶을 긍정할 때 세상의 모든 곁가지들이 온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무심코 피어난 들꽃, 나무의 짙은 초록, 순진무구한 아가의 웃음, 비 온 뒤의 흙냄새, 눈 시리게 푸른 하늘과 그 하늘을 거울처럼 품어내는 호수의 일렁임까지. 오리의 헤엄처럼

부지런히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내 삶은 이미 이토록 다채로운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니까.

이스트 사운드의 연주로 외로움은 물에 녹듯이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요가 소년 에세이 수련의 말들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너튜브를 통해서 요가를 널리 알리고 너튜브를

활동하면서 글도 잘 써요. 요가 매트 위에서 발견한 그 삶의 언어들을 구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뭐다 자란 어른이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상처. 어쩌면 관심과 위로를 갈구하는 어린 소년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삶의 평온과 긍정은 아무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부지런히 발을 젓는 오리의 헤엄처럼 내 삶을 끊임없이 묻고 사랑하는 과정에서 피어나는 걸 텐데요. 그렇게 내 삶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무심코 스쳐 지나던 들꽃과 푸른 하늘도 비로소 온전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나이를 먹어도 늘 자라나는 소년의 마음으로 내 주변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한껏 만끽하는 그런 여유로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서툰 자세에서 가장 깊은 진실이 온다. 요가 소년 에세이 수련의 말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준비한 곡은요. 2075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송소희의 노래로 미량 아리랑 준비했어요. 귀하게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담아서 부른 곡. 지금 듣고 오시죠.

송소희의 노래로 미량 아리랑 전해드렸어요. 2075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는데요. 우리가 많이 듣는 멜로디인데 사랑의 마음 가득 담아서 부른 곡이라 그런지 더 마음 깊이 애절하게 들어오는 느낌의 곡이었네요. 자, 이번에는 강상고 작곡의 마술피리 듣고 올 텐데요. 나를 일으켜준 악기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곡입니다. 김경아의 피리, 태평소 연주, 그리고 노래로 만나보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의 밀양 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

2부 첫 곡으로 하나 되어 듣고 오셨어요. 에스닉 팝그룹 락의 연주였는데요. 0600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0600님께서 사연도 보내주셨는데 부부의 날이라 남편분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묻네요. 부부가 된 날 초심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이 곡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하나 되어라는 곡 청해 주셔서 함께 듣고 왔는데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표현 잘 안 하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왜 이렇게 막 낯간지럽고 쑥스러운지 이것도 늘상 하면 괜찮은데 안 하다가 어쩌다 한번 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죠. 무슨 일 있느냐.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심 또 기분 좋으셨을 겁니다. 뭐 사랑한다라는 말에 싫을 사람 제가 봤을 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김인설님께서 아 저는 솔로라서 잘 모르겠어요. 싸우면서 정이 든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셨는데 싸우면서도 정이 그렇겠죠? 들겠죠? 왜냐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사에 다 부딪히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싸우고 싫고 그러면서도 정이 드는 근데 그러고 보면 참 그냥 공기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배우자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막상 또 없으면 참 허전하고 괜히 걱정도 되고 그런 존재. 그래서 배우자는 공기와 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 드네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부부의 날이라고 하니까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 부부의 날이라고 하니까 평소 안 하던 표현도 한 번쯤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목요일 2부에는 이야기를 품은 말 준비돼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의미와 유래를 만나는 시간. 오늘은 건달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자, 문자 참여는 샵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영디바라기님께서 비 온 뒤라서 춥네요. 겉옷 걸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일하다가 점심 먹으러 왔어요. 모두들 맛잠 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맛있는 점심 드시기 바라고요. 정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온이 낮 기온이 뭐 20도 안팎이긴 해요. 20도, 21도 정도라서 살짝 쌀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럴 때 또 감기가 훅 하고 들어오거든요. 보온 신경 쓰시면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0750님께서도 채널 고정하고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조주선의 노래인데요. 연꽃 피어오르리 듣고 올게요.

조주산의 노래로 연꽃 피어오르리 듣고 오셨습니다. 사람을 잘 따르고 과충전하지 않겠습니다. 아, 누가 한 말일까요? 부처님 법 앞에선 이 낯설고도 기이한 다짐의 주인공. 지난 6일에 조계사에서 열린 수계식에서 법명을 받고 불자가 된 휴머노이드 로봇 행자 가비의 약속이에요. 장삼을 딱 걸치고요. 108염주를 목에 건 로봇이 스님들 앞에 서서 귀하겠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답하는 모습. 아마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복잡해진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키는 오계라는 건 본래 스스로를 다스리는 엄격한 수행의 과정인데요.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르는 거잖아요. 과충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하는 로봇의 맹세를 인간의 구도와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씁쓸함이 스치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요, 이 조계종이 특별한 이번 행사를 마련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기술 또한 자비와 지혜라는 가치 위에서 쓰여야 한다라는 기술의 윤리에 대한 아주 현대적인 경계인 셈이죠. 어쩌면 로봇의 정교한 합장보다 서툴러도 진심을 다해서 올리는 우리 인간의 짧은 기도 한 번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가비 스님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전통의 문턱을 넘어온 이 낯선 손님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한번 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김정승의 대금연주로 청성곡 듣고 오시죠.

김정승의 대금 연주로 청성곡 전해드렸는데요. 이 곡 들으시면서 좀 마음의 번뇌를 씻어내셨을까요? 명상하면서 듣기 참 좋은 곡이었죠. 자, 이번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노래한 곡 준비했는데요. 이하진의 노래로 청정심 전해드립니다.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유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오늘은 어떤 말일까요? 아, 근데 처남은 언제까지 저럴 거래? 아, 매일 방구석에서 빈둥거리면서 장가는 언제 가려나 몰라? 아유,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내 동생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예술가로서 영감을 얻느라고 잠시 쉬는 중인 거야. 에이, 예술가는 무슨 하는 일 없이 저렇게 놀고 먹기만 하는 걸? 아, 우리 동네에서는 딱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뭐라고 하는데? 한량? 아니면 뭐 백수? 아니, 건달. 아,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면 그게 바로 건달이지, 안 그래? 하는 일 없이 매일 빈둥거리는 사람을 보거나 행패를 부리는 무리를 마주할 때 우리는 흔히 건달 같다 혹은 건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놀고 먹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뜻하죠. 그런데요, 이 건달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고결한 사연이 숨어 있어요. 건달이라는 말의 뿌리는 의외로 먼 옛날 인도 신화와 불교 용어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건달바라는 존재가 바로 이 단어의 시작입니다.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 간다르바를 한자로 소리나는 대로 옮겨 적은 건데요. 당시 문헌에 따라서는 건달바뿐만 아니라 언달바나 건달박으로 적기도 했대요. 그렇다면 신화

속 이 건달반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놀랍게도요, 천상의 궁전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담당하던 하늘의 악사, 즉 음악의 신이었습니다. 이 존재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오직 향기만을 먹고 살면서 음악을 연주하는 아주 자유롭고 신성한 성품을 지녔다고 묘사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경주 석고람의 벽면 조각이나 전통 탑의 기단부에 새겨진 불교 미술 속에서도 이 건달바의 신성한 형상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고결한 존재가 어쩌다가 우리 땅에서 지금의 건달이 됐을까요? 향기만 맡으며 악기를 연주하고 자유롭게 거니는 존재라는 신성한 이미지가 우리 세속의 눈에는 그저 생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풍류나 즐기며 노는 사람으로 비쳤던 거예요. 게다가 과거 우리 사회가 예능인이나 광대 같은 예술 직업을 낮잡아 보던 문화적 시선까지 더해지면서 천상의 악사를 비유하던 말이 어느새 빈둥거리는 난봉꾼, 빈털터리를 뜻하는 지금의 거친 단어로 내려앉게 된 거죠. 단어 하나에 담긴 의미가 사회의 시선에 따라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셈입니다. 건달, 그저 거칠고 철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그 뿌리에는 향기를 먹고 예술을 사랑했던 자유로운 영혼이 숨어 있었다니. 단어의 본래 얼굴이 참 새삼스럽게 다가오지 않나요?

백제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백제 오악사 아리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품은 말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낱말이죠. 건달. 3900님께서도 아, 건달에 이런 뜻이 있었다니요? 라고 하셨는데 건달 속에 담긴 흥미로운 반전의 사연 함께 들여다봤어요. 저도 이 반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면서 오직 향기만 맡고 살던 고결한 존재였는데요. 이게 세월이 흐르고 세상의 시선이 덧대어지면서 생업 없이 풍류를 즐기던 모습이 그냥 빈둥거리면서 노는 걸로 비춰졌다고 하니까 살짝 씁쓸하기도 하네요. 이 단어의 뜻은 변했을지 몰라도 그 뿌리에 담긴 자유로움은 전부 사라진 게 아닐 텐데요. 비록 이 단어가 가진 시대적 정의는 변했을지 몰라도요. 그 뿌리 깊은 곳에 존재하던 자유로운 영혼, 또 예술을 사랑하던 마음까지 전부 사라진 건 아닐 거예요. 팍팍한 현실이긴 하지만 남들의 시선에 갇히기보다는 내 안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풍류를 즐기는 여유가 참 필요한 요즘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빈둥거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한 걸음 살짝 물러서서 아름답게 채워가는 당당한 하루 여러분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건달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 구시로다인데요. 축언과 고사 덕담으로 앞날의 행복을 빌어주는 비나리를 쉽고 다채롭게 또 평안하고 행복의 기운을 담아서 노래한 곡이에요. 인풍류의 노래와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인풍요의 노래와 연주로 구시로다 전해드렸습니다. 긴호흡 돌고래님께서 오늘 절기상으로 소만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농가원령가를 찾아보니 이 무렵에 가뭄이 심한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비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제 모처럼 비가 종일 내려서 공기가 청정해진 것 같아요. 돕는다는 건 우산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거라는 신영복 선생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 하루였어요 하셨는데 와 함께 비를 맞는 거다 돕는다는 건 그 마음

마음을, 상황을 공감해 준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너무 좋은 말. 저도 가슴에 잘 새겨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늘 정말 반가운 비가 내려서 마음까지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1716님께서 저도 용기 내서 부부의 날이라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해볼게요. 깜짝 놀라서 넘어지면 어떡하죠? 하셨는데 이런 건 놀라도 좋아요.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이죠.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참 좋은 말 준비했는데요. 이용선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끝곡 만나보시죠.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출퇴근길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고개를 돌려서 바라본 세상은 한결 산뜻하네요. 성급하게 찾아왔던 이른 더위, 또 미세먼지는 맑게 씻겨 내려갔고요. 5월의 초록은 빗방울을 머금어서 유독 선명하게 깨어나 있어요. 마침 오늘은 만물이 푸르게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절기 소만입니다. 잠시의 불편함 뒤로 이토록 정갈한 풍경을 선물해주는 비의 이면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조금씩 좋은 것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생각하게 돼요. 남은 하루는 맑아진 공기만큼 투명하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계절의 숨결을 오롯이 누려보시기 바랄게요.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춤을 추는 순간만큼은요, 사람도 바람처럼 가벼워지고 또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나비의 움직임을 통해 삶과 자유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무대,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제19회 정기공연 접 삶이 춤이로다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를 기념해 마련된 무대인데요. 춤추는 인간은 곧 나비가 된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 전통춤 속에 담긴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무대 위에 풀어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전통의 의미와 삶의 철학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텐데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아하고 섬세한 움직임이 돋보이는 나비무를 시작으로 신명과 해악이 살아있는 탈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아리랑과 강강술래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바라무와 법고무 같은 불교 의식춤도 더해지며 장엄하면서도 깊이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또 영산제 전승교육사 동희스님과 아랫역 수륙제보존회 이사장 석봉스님, 그리고 감내계 줄당기기 보유자 이용만 명인과 이수자 신명숙 선생도 함께 참여해 전통문화의 깊이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예정입니다. 춤과 음악 그리고 전통의식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삶과 자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 접 삶이 춤이로다 5월 30일 토요일 국립부산국악원 대극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젊은 연주자들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 국악의 다음 시간이 조금은 더 기대되기도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마련한 전국 제22회 청소년협연의 밤 푸른음악회가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열립니다. 푸른음악회는요, 차세대 국악 인재들을 발굴하고 또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공연인데요. 해마다 젊은 연주자들의 열정과 가능성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엔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와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아온 연주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아쟁의 강명신, 해금의 이하솜, 가야금의 조성아 등 아직은 학생이지만 무대 위에선 누구보다 진지하게

용궁으로 떠난 토끼 이야기. 어릴 적 한 번쯤은 들어보신 기억 있으시죠? 국립극장이 제천을 찾아 선보이는 창극 콘서트 토선생 용궁 가다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제천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극장의 지역문화거점 공연으로 마련된 작품인데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국립극장의 수준 높은 창극 무대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공연이라 더욱 반갑습니다.

콘서트 토선생 용궁 가다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제천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의 판소리의 해악과 흥겨운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없습니다. 작품은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하나인 수군가를 바탕으로 약 4시간에 이르는 원전을 80분 정도로 압축해 조금 더 국립극장의 창극을 제천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토선생 용궁가다와 함께 판소리의 해악과 흥겨운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트의 상사디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1: 김봉영입니다. 서울은 비가 그쳤지만 아직 비가 오는 지역도 있다 그러죠. 오늘이 절기로 소만인데요. 바람도 많이 불고 어제 오늘 좀 서늘합니다.
0: 네. 소만이 되면 보리가 익기 시작하고 이산저산
1: 보리 쓰고
0: 산에서 뻐꾸기가 울고 찔레꽃 아카시아 꽃이 핀다고 하죠.
1: 네. 오늘이 소만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부의 날이기도 하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아마 가정의 달 마지막 기념일이 아닐까 싶은데 부부가 서로 가정의 달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말들 나누면 좋겠습니다, 진짜.
1: 그럼요. 그렇게 하시죠.
0: 아, 그럼.
1: 수고했다. 고맙다.
0: 오늘도 막 눈물 펑펑 흘리더라고.
1: 아, 진짜?
0: 고맙다고.
1: 네, 형수님한테 연락 드려봅니다.
0: 하시는 말.
1: 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그게 해당이 돼요.
0: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짠하고, 어떨 맞아요. 때는 또 믿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고맙기도 한 게
1: 네.
0: 아내와 아내에게, 남편에게 오늘 한마디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부부의 날 오늘의 첫 곡은 이하진의 둥둥 듣고 왔습니다.
1: 네, 오늘이 부부의 날입니다 진짜.
0: 네, 네
1: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서로 고생했다 이런 얘기 꼭 한마디라도 남기면 좋을 것 같고요.
0: 하지만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혼 건수 자체는 6년째 그래도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60세 이상 황혼 이혼은 근데 이제 또 계속 늘고 있고 30년 이상 된 부부들의 이혼 비중이 최대였다고 합니다.
1: 그랬구나. 아니 뭐 살다 보면 뭐 헤어질 수도 있고요.
0: 네.
1: 뭐 재혼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0: 그렇죠.
1: 네. 자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기념일. 부부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솔직하게
0: 네.
1: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0: 네.
1: 이제 부부라는 가정하에, 그렇죠? 결혼을 한 했다는 가정하에,
0: 네.
1: 여러분들은 정말 이럴 때 내 마음속에 어떤 그 사랑이 막 샘솟는지.
0: 아 언제 샘솟는지 네. 사랑이.
1: 네.
0: 네.
1: 곧 또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0: 네.
1: 요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0: 어떤가요?
1: 어떨 때 진짜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지. 예. 네.
0: 그냥 그걸로만 문자 주제 해도 될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일단은 투트랙으로 남겨놓겠습니다.
0: 아 예.
1: 예.
0: 쏠림 현상이 예상되지만.
1: 어떨 때 이 마음의 어떤 그 사랑이 뿜뿜뿜뿜 샘솟는지.
0: 네.
1: 아니면. 이럴 때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지면서 정말 아. 예, 꼴도 보기 싫으신지.
0: 정 떨어지는 순간도 있을 테고
1: 여러분 오늘 부부의 날이에요.
0: 하지만 사랑이 샘솟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 네.
0: 끄집어 내보세요 어떻게든.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이럴 때 사랑이 샘솟는다 혹은 이럴 때 아 정이 좀 떨어진다 어떨 때 그러시는지 문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부부가 아니더라도 뭐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떨 때 또 정이 떨어지는지 또 어떨 때는 호감이 생기는지도 그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부부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1: 그러니까
0: 사실 뭐 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1: 그러니까
0: 부부 관계든 친구 네. 사이든 관계에서는 다 비슷한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우리 집 얘기를 쓰면서도 옆집은 말이죠. 그렇게
0: 해서 필터링 오케이.

0: 팩도 괜찮고.
1: 예. 네. 자, 다양한 방법으로 호감이 어떨 때 생기고 정이 언제 떨어지는지 네. 문자 기다려보면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지금은 파티 시대.
1: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2: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

0: 지훈아, 나 정말 너랑 헤어지기 싫다. 난 고은이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고은아, 우리 결혼할래?
1: 지훈아.

0: 이거 녹음 다시 하자.
1: 다시 해야 돼 이거.
0: 아니 이거 저기 하드에서 저 이거 지우든가 해야 지금.
1: 광주에 있는 세종 PD 깜놀했겠네요. 자, 아 이게 무슨 곡이에요? 노래 좋다 하신 부채도사님. 아 이게 이제 수년 전에 불금행 국악 한웅원 감독이 함께 했었을 때 만든 곡이었죠.
0: 그렇죠.
1: 이 코너에서 만들었었어요.
0: 한양
1: 그
0: 스캔들.
1: 한양 스캔들에서
0: 이렇게 쓰임 받을 줄 모르고
1: 이렇게 오랫동안 틀 줄 몰랐죠 그때.
0: 그냥 장난 삼아 네. 재밌게 그냥 녹음을 했는데
1: 평생 박제가 됐고. 고은 씨는 좀 해외가 있던데. 네, 해외에서 깜짝 놀랐겠네요.
0: 그렇겠네요.
1: 끼리끼리 사랑가 바투 장서윤 한웅원
0: 네.
1: 감독이 함께했습니다.
0: 네. 자 오늘 가정의 달의 마지막 기념일 부부의 날을 맞아서
1: 네.
0: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엿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어떨 때?

0: 사랑이 샘솟고 또 어떨 때는 또 정이 떨어지는지.
1: 네.
0: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괜찮습니다.
1: 네.
0: 어떨 때는 정이 떨어지고 어떨 때는 호감이 생기는지 문자 보내주신 문자들 좀 보겠습니다.
1: 제일 길어 보이는 것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4128님. 오늘이 부부의 날이군요.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익숙함과 안쓰러움, 거기에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남편이 옆에 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거의 40여 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부모 형제보다 함께한 세월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하셨어요.
0: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네.
1: 이제 어떤 내 몸의 일부가 된 거죠.
0: 그러니까.
1: 사실상.
0: 네. 그래 생각해보니까 부모 형제보다 더 같이
1: 그럼요.
0: 시간을 보내셨네.
1: 이게 당연하죠 사실. 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인 거죠. 진짜
0: 그치.
1: 가족. 네. 40년. 야 40년 함께 살면 무슨 느낌일까요? 진짜 저는 10년 됐거든요 지금 같이 산지.
0: 네. 지금 너무 좋죠.
1: 아 근데 저는 진짜 그래요. 네. 네. 네. 왜요?
0: 눈이 황소만해졌어 갑자기.
1: 뭐 원하는 말 있어?
0: 아유 없어.
1: 뭘 계속 갈구하는 눈치셔가지고. 상호 씨는 지금 몇 년 됐죠?
0: 저도 이제 10년이 넘었죠.
1: 네. 한 2년 3년?
0: 네네네 네, 뭐 그 정도 됐죠. 애가 5학년이니까.
1: 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행복하죠?
0: 너무 행복해. 진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네. 이 사람과. 네.
1: 어이구 당연한 얘기로 아유,
0: 너무 좋습니다. 부부의 날 아, 좋습니다.
1: 아는 뭐야? 3445님
0: 예.
1: 마누라 아프다고 하면 짜증내고 본인 아플 때 좋은 거 다 사먹고 어리광 필 때 정말 헤어지고 싶어요.
0: 아. 남편분에 대한 얘기이신 거죠?
1: 아.
0: 그죠? 아. 내가 아프다고 하면은 막 짜증을
1: 내는
0: 거야. 그 아픈 거 왜? 아 왜 얘기해? 약간 이런 거 같고.
1: 아 그런 건가? 아 그런 건가 보다.
0: 그 본인이 아플 때는 내가 아프니까 녹용 뭐 이런 거 사 먹어야지.
1: 맞네.
0: 여보 나 아파.
1: 그거는.
0: 나 뭐 사줘. 이렇게 할 땐 진짜 짜증 나지.
1: 맞아. 아 막 나 아픈데 뭐라고 하면 진짜 짜증 나죠.
0: 아 그럼.
1: 막 아픈데 아 옷 좀 똑바로 입고 다 이 집 막 이러면. 아이고 왜
0: 그러니까 내가 옷 따뜻하게 입으라 그랬지.
1: 꼭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말은 꼭 그 내 말대로 했었어야지.
0: 아.
1: 왜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어?
0: 아니 근데 나 지금 아픈데.
1: 아, 아픈데.
0: 여보 아파? 좀 같이 병원 가자라든지.
1: 내 말 안 들을 때 알아봤다. 왜 이렇게 대사들이 막 떠오르지? 이런 것들. 네.
0: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 위험해. 네.
1: 사실 이거 금기어입니다, 그죠?
0: 그쵸.
1: 금기 문장이에요. 1089님. 당연한 것들을 잊어버릴 때 모를 때 섭섭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부터 서로 자주 말하고 챙겨줬던 것들인데 정말? 아, 몰랐어. 아 까먹었네. 할 때 섭섭합니다. 사랑이 샘솟을 땐 글쎄요. 기억이 점점점.
0: 아 네.
1: 왜 예상한 문자가 들어왔죠?
0: 왜 잊어버릴까 진짜. 참.
1: 근데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지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건 너무 큰 포용인가?
0: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1: 그러니까
0: 이것저것 신경 쓸 것들이 많으니까.
1: 이달에 대출금 갚아야 되고 회사에서 막 업무 내려오고 막 또 집에 들어갔더니 막 또 뭐 해야 되고 막 이러면 오늘이 며칠이야도 사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0: 맞아.
1: 그래도 아. 챙기긴 챙겨야 돼요. 캘린더가 왜 있습니까?
0: 네.
1: 알람 설정해놔야죠.
0: 네. 네. 꽈배기님께서 아플 때 달려와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그러면은 정말 사실 고맙죠.
1: 그렇죠.
0: 근데 그걸요 나중에 그렇게 또 티를 냅니다.
1: 아 생색.
0: 정 떨어지게요.
1: 아 생색.
0: 아
1: 생색은 진짜 아 남는 게 없죠.
0: 이거는 약간의 본인 장사 같은 느낌이잖아, 그지? 여보 내 덕분이야, 알지? 에, 약간 이런 거.
1: 열심히 잘 해줘놓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놓고 본인이 까먹었다.
0: 말 한마디.
1: 네.
0: 아 그건 좀
1: 생색.
0: 자제하시는 게 좀.
1: 생색 안 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을 내가 해줘버리면 돼. 자기 덕분이야, 진짜 고마워. 아니었습니다, 진짜 못할 뻔했어. 그럼 아마 생색 한마디 안 할 수도 있어요.
0: 그럼 꽈배기님의 문제였네요.
1: 아, 문제였다기보다는
0: 아 문제는 아닌가요?
1: 해결책은 분명히 있더라.
0: 아 해결책.
1: 네, 그래서 네. 칭찬 많이 해주세요.
0: 네.
1: 칭찬하는데 생생하는 사람.

0: 생색내는 사람은 또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 여 덕분에 내가 병원에 왔어. 내가 지금 그거지. 열이 39도고 아니, 지금 이제 아픈데.
0: 낫고 나서. 아, 다 낫고 나서.
1: 여보. 자기 덕분에 내가 빨리 났어요.
0: 아플 때 말 한마디로 아, 자기 덕분에 그래도 좀 덜 아픈 것 같다. 어. 그 말 한마디면 되지.
1: 근데 오히려 마중물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0: 어떡해요?
1: 그치. 역시 내가 데려다줘서.
0: 그럼 확실히 좀 떨어지지.
1: 와 최악이다 진짜.
0: 그게...
1: 그럼 최악이야.
0: 아 마중물이 될 수 있어.
1: 그게 최악이야. 근데 그... 일단 한번 해보세요.
0: 그래요. 네. 이것도 시도해보시고 저것도 시도해보시고.
1: 칭찬 싫어하는 사람 진짜 없더라고.
0: 네. 네.
1: 생색내는 사람이 약간 칭찬이 고플 때 생색내는 것 같더라고.
0: 네.
1: 4311님 우리 남편 시댁만 챙기고 친정에 나 몰라라 할 때 안 살고 싶어요.
0: 아...
1: 그래도 31년째 의리로 살고 있어요.
0: 아...
1: 아 이거는 파울인데. 이거는 두둔이 불가합니다.
0: 아 이건
1: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건 완전 파울.
0: 저 같아도 서운할 것 같아.
1: 아, 그럼요.
0: 어.
1: 조금 시댁 가서만 이제 우리 부모님 그런 느낌인 거 아니에요. 그래. 친정 가서는 이제 거리감 있는 장인 장모님 에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0: 에이. 31년째 그래도 의리를 아. 지키고 계시네. 아,
1: 이런 것도 좀 선 넘었지만 그런 거 있어요. 부부 싸움할 때 꼭 그 집안을 들먹거리는 아~ 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 진짜 최악 오브 최악입니다.
0: 자기네 집안 왜 그래?
1: 그런 거.
0: 약간 이런 거.
1: 오. 와, 그거 진짜 최악이에요. 아니 우리 둘이 생긴 갈등이고 그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고 그게 또 집안으로 연결되고 그 완전 최악입니다 진짜.
0: 오늘 부부의 날에 문자 내지금. 약간 이혼 상담소 같은 느낌입니다.
1: 아, 그러긴 네. 한데 네. 어두운 면을 또 들춰내야 돼요.
0: 아 들춰냅니까?
1: 개복을 해야 수술을
0: 좋습니다.
1: 하지.
0: 네. 음악 듣고 이제 수술 집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죠? 막 이 사람이 이래서 지금 보면은 네. 샘솟는다는 0%야 지금.
1: 없어.
0: 사랑이 샘솟는다는
1: 샘솟는다.
0: 0이고요. 네. 지금 이것 때문에 꼴보기 싫고 저것 때문에 꼴보기 싫고가 지금 계속 네. 줄줄이 사탕처럼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1: 네,
0: 지금 꼬꼬만냥입니다. 네,
1: 뭐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입 열렸을 때 마구마구 문자로 남겨주세요.
0: 제 반려자 지금 컴플레인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음악 듣고 와서
1: 네.
0: 해결 상담소
1: 해결 가능할까요?
0: 네. 우리 김봉영 소장님과
1: 제가요? 어디 소장이죠?
0: 네? 부부 고민 해결 상담소.
1: 아 그런가요?
0: 네.
1: 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음악 듣고 온 동안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0: 네.
1: 정강상불 소울지기의 사랑 거짓말이 왜 또 사랑 거짓말이 또 들어? 함께 듣겠습니다.

0: 정강상부를 쏘울지기에 사랑 거짓말이 듣고 왔습니다.
1: 아름다운 문자가 들어왔을까요?
0: 또
1: 보겠습니다.
0: 네.
1: 1421님께서 사랑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같이 아기 낳고 키울 때부터 짠하더라고요.
0: 맞아.
1: 그렇게 부부에서 동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그 짠함도 사랑인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 사랑의 어떤 다른 버전?
0: 그렇죠.
1: 인 것 같아.
0: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1: 그치.
0: 포용적인 단어여가지고 짠함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연애할 때 막 설레고 심장 뛰고 그거가 지금 계속 지속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살면서 정말 애잔함, 측은함 이런 것들이 맞아요. 또 다른 사랑인 것 같아.
0: 맞아요. 옳은 얘기해 주신 142하나님께 김치 네. 선물 드립니다.
1: 네, 좋습니다.

0: 좋네요. 칠하나 사오님께서 미우나 고우나 내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끼리 지지고 볶아도 밖에 나가 보세요. 누가 내 편 되어 주나요?
1: 맞아요.
0: 나이가 드니 아내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업고 다녀야 됩니다. 업어 준다니 그만 그만 따라다니라고 합니다. 아, 업어 준다고 하니까
1: 사랑이 느껴지네요.
0: 그러네. 여보 업어줄게. 아 됐어. 남들 봐 부끄러워 이제 이렇게 네. 되는 거지.
1: 근데 그거 자체가 사랑스럽잖아요.
0: 그치 그치 네. 그치.
1: 떡 선물 드립니다.
0: 네. 자, 또 어떤 따뜻한 문자들이 왔을까요?
1: 귀여워님께서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으면 이제는 키워드가 사랑보다는 의리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짠함이랄까요?
0: 같은 저 마음이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3918님께서 은근슬쩍 제 주변 사람들 돌려가는 거 대단히 밉상 아닌가요?
1: 밉상이죠.
0: 반려자가 그렇다는 건가?
1: 누구든. 누구든. 당신 주변에 참... 그래. 뭐 이러면서
0: 그렇다.
1: 아이 안 그래도 부정적인 얘기하면 별로 안 좋은데 사람을 대상으로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그럼 기분이 사실 안 좋죠.
0: 그렇죠. 기분 푸시기 바랍니다. 2009님께서 저는요. 36년 살면서 이야. 부부의 날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께서 부부의 날이라고 저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본인은 단 한 번도 해준 적 없으면서 무슨 용돈이냐고 정말 분합니다 하시면서
1: 네. 신랑분께서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시나 봐요.
0: 부부의 날이 용돈 받는 날이라고 메모리된 거 아니야?
1: 지금 급돈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급전이 지금 뭐 사고 싶은 게 하나 생기셨나?
0: 어린이날에는 어린이에게, 그죠? 어버이날에는 어버이에게 용돈을 드리는 거고 부부의 날에는 부부끼리 용돈을 서로
1: 그것도 말이 되긴 하는데 어차피 교환 아니에요 그러면?
0: 아니 그래도
1: 왼쪽 주머니가 오른쪽 주머니로 가는 거지 뭐
0: 어쨌든 마음은 어떤 표시하는
1: 네네네
0: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6491님께서 인생 선배로 라떼 타령을 한번 하겠습니다.
1: 네, 좋아요.
0: 저한테 잘하는 남편, 아내 보면은 참 든든하고 좋지 않나요? 힘들어도 애들하고 놀아주고, 애들한테 잘하는 남편, 힘들어도 애들하고 놀아주고, 애들 케어 잘하는 모습에 서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죠. 애기들 가정적인 게 사실 마음은 하고 싶지만은 이 체력이 안 되거나 시간이 안 되거나 맞아요.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1: 많죠 그런 경우.
0: 이거는 정말 같은 남자가 봐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진짜
1: 그러게요.
0: 좋은 남편 두신 것 같네요 진짜.
1: 3752님께서 이거 공감하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애가 남편 단점을 닮았을 때 그렇게 남편이 꼴 보기 싫더라고요. 아니지 끝번호. 아니 왜냐면
0: 다행히 나도 공으로 안 끝나.
1: 왜냐면 제가 약간 그 밤에 잘 때 잠꼬대를 좀 잘해요.
0: 맞아요. 그날의 일과를 보고해 주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1: 잠꼬대를.
0: 그래서 봉혁 씨는 절대 바람 피면 안 된다고 우리끼리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1: 그럴 정도로
0: 다 나오니까.
1: 잠에서 그렇게 잠꼬대를 하거든요. 와이프 입장에서 지금 양쪽에서 서라운드로 야 우리 아들도 장난 아니더라고.
0: 아 그래?
1: 네. 얼마 전에는 계속 꿈에서 뭔 꿈을 꾼지 아빠! 아빠! 아빠! 왜? 잠꼬대였어.
0: 아 진짜로? 와
1: 그대로 담더라고요.
0: 봉영씨랑 옛날 공연 갔을 때 같이 한 방을 썼을 때도 그때도 뭐라 했던 아니 형님 아니 싫어요 형님 계속 뭐 그랬던가
1: 그 바투의 상사디아 이거 지금 진행하고 나서 한 5년간은 계속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거 했대 와이프 말이야 저는 기억이 안 나지.

0: 아 진짜?
1: 자 똑딱이 퀴즈 갈게요. 이걸 계속 했대요 제가.
0: 진짜로? 꿈에?
1: 아니 꿈에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0: 잠꼬대로?
1: 잠꼬대로
0: 꼭 군인 같다.
1: 그래서 오빠는 방송을 두 번이나 하네.
0: 와 대박이다.
1: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0: 아니 군대에 가면은 전화 받은 업무 보잖아요. 그러면은 네. 나도 모르게 사회에 나와서도 네. 통신부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뭐 희망 이걸 하고 있거든.
1: 아 오. 습관이죠 그건 진짜. 오. 입버릇이 무서운 거고. 이런 건 어떻게 근데 안 담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0: 유전자니까.
1: 맞아요.
0: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칠하나 공하나님, 남편이 치료 중에도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와 모습 보면은 정말 고마워요. 오,
0: 훌륭하시네.
1: 코로나 때도 작은 월급에도 열심히 일해서 지난 세월 제게 실수한 거 싹 사라졌습니다. 아. 건강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소원입니다. 아. 하셨어요.
0: 아.
1: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감동이죠. 또 그걸 알아봐 주시는 칠하나 공하나님이
0: 그러니까.
1: 계시니까 이제 남편분도 그래 더 열심히 하자. 아파도 잘 치료해보자. 이렇게 그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윤혜성님이 중매로 아내를 만나서 46년 별탈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아, 훌륭하십니다 진짜.
1: 네. 맞아요.
0: 중매로 만나서 이렇게 또 살아간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하기도 한데 그래도 멋지게 잘 살아내신 것 같고요.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김유리의 음악으로 누구나 부르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물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1: 인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1: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1: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1: 이놈저놈
0: 묻지마
1: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3: 파트의 상사디아.
4: 가슴을 태워.
5: 대기라. 대기라. 대기라. 오늘이 소만인데 우리 봉숭아 꽃물 드려볼래?
6: 헌년아, 봉숭아 꽃물 손톱에 칭칭 감고.
5: 그래. 표준어로는 봉선화, 사투리로 봉숭아라고 하는데 이맘때 봉선화 꽃과 잎을 섞어서 찌운 다음에 백반과 소금을 조금 넣어가지고 손톱에 얹어가지고 호박 잎이나 뭐 랩으로 호박 잎이나 랩으로 감아서 하룻밤 자고 나면 손톱 끝에 빨간 꽃물이 들거든. 얼마나 이쁘다고.
6: 헌년아, 네가 더 예뻐. 근데 언년아, 다른 꽃도 많은데 왜 봉선화 꽃물을 드리는 거야? 장미 얼마나 좋아?
5: 그래, 어디 아픈
6: 이어가. 세사 읽고.
5: 알았어. 근데 분위기가 잡혀야 대사를 읽지. 알았어. 옛날부터 울타리나 담벼락에 봉선화를 많이 심었는데 글쎄 봉선화가 못된 귀신이나 뱀을 쫓기 때문이래. 실제로 봉선화에서는 뱀이 싫어하는 냄새가 나서 봉선화를 심으면 뱀이 가까이 오지 않았대.
6: 아, 그래서 봉선화를 금사화라고 불렀구나.
5: 아프네.
6: 봉선화 좋아. 얼마나 좋아.
5: 아이고 짜내라. 게다가 봉선화 꽃물을 들이면 손톱이 빨갛게 되는데 붉은색이 액을 막는다고 해가지고 궁녀들부터 민간에서도 꽃물을 들였대요. 우리나라 세시풍속을 기록한 동국 세시기에도 기록이 있다네.
6: 근데 언녀나
5: 어디 아프구나.
6: 첫눈이 내릴 때까지 손톱에 봉선화물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을 만나거나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데 그거 참 말이야.
5: 얼마나 좋아. 그건 모르지. 그러니까 너랑 나랑 봉숭아 꽃물을 들여서 첫눈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0: 황혜리의 꽃타령 듣고 왔고요. 자, 오늘 알쓴신 K에서는 소만 무렵에 하는 우리 풍습이죠.
1: 네.
0: 봉선화 꽃물 드리기. 저는 봉숭아라고 했었었는데.
1: 네, 봉숭아. 맞아요. 이게 소박한 미용법 같지만 뱀을 쫓기 위한 실용적 이유도 있었고 액을 막는 그 빨간색 네. 또 그 이유도 있었고 낭만적인 이유까지 굉장히 예쁜 풍습이었네요.
0: 저도 누님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네. 새끼손톱은 했던 것 같아. 네, 귀엽게 하나 하고 네, 재밌어 보여가지고 네. 그랬었었는데요.
1: 한번 물들이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부채도사님도 아 이런 게 있었군요. 뱀 쫓는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0: 그러게요.
1: 그러게요.
0: 네.
1: 8833님께서는 두 분 코미디언 같다고.
0: 아 아니에요.
1: 아 너무 재밌었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우,
0: 진짜 캐릭터 분석을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1: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들어야 돼요.
0: 아.
1: 하, 어디, 하.
0: 얼마나 좋아! 와, 좋습니다.
1: 네, 감사드리고요.
0: 네.
1: 자, 똑딱이 퀴즈 함께 가시죠.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산란기를 앞둔 암꽃게가 요즘 제철이라고 합니다. 동물의 암수는 대개 종의 이름 앞에 암이나 수를 붙여서 구분을 하죠. 암꽃게, 숫꽃게, 암퇴지, 수퇴지 이렇게 부르는 식인데 하지만 예외적으로 꿩은 수컷은 장기, 암컷은 까투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꿩의 새끼는 뭐라고 부를까요?
0: 1번 고돌이,

0: 2번 꺼병이, 3번 초고리.
1: 자. 왜 거기서 약간 삐끗하셨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고돌이, 꺼병이, 초고리.
0: 네. 자, 꿩의 새끼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얘들이 다 그 새끼이기는 합니다.
0: 네.
1: 뭐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예전에 이런 캐릭터 있지 않았나?
0: 있어요.
1: 그죠?
0: 예. 네.
1: 한 뭐였지? 어떤 캐릭터였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캐릭터?
0: 아니야, 캐릭터로는 설명이 좀 어려워.
1: 그죠?
0: 예. 네.
1: 뭐 만화책이 있었나?
0: 이거는 힌트 드리기 너무 어려운데.
1: 그러니까요. 뭐 에이, 어쩔 수 없이 한자 힌트로 가야겠네.
0: 뭘로?
1: 들어올 때 저 불 좀. 한자 힌트 가야죠 뭐.
0: 봉영 씨는 그쪽으로 갔군요.
1: 예, 예.
0: 저는 두자 힌트로 가겠습니다.
1: 아, 예.
0: 야, 그 슈퍼에서 올 때 저 맥주
1: 캔으로 된 거 사와? 캔으로 된 거 사와? 아니면
0: 그렇게,
1: 뭐 어떻게?
0: 네, 예, 예, 그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 네. 이 정도. 예. 아까 7101님께서 남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열심히 하셨다.
0: 예.
1: 그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0: 네네. 네.
1: 아플 때 여기를 가잖아요. 땡원.
0: 아, 한자 힌트로 가네요.
1: 한자 힌트. 예.
0: 그렇게 밖에는 못 줘.
1: 없어요.
0: 못 드려.
1: 예. 제 머리로는 도저히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오케이. 우린
0: 충분,
1: 됐어요.
0: 충분.
1: 우린 됐어. 우리끼리 오케이.
0: 우리는 지금 차고 넘쳤어.
1: 아, 그럼요.
0: 힌트가.
1: 아.
0: 여기까지.
1: 자, 수컷은 장끼, 암컷은 까투리라고 불러요. 꿩의 새끼는 뭐라고 부르는지.
0: 네.
1: 자, 고돌이, 꺼병이, 초고리 중에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정답은요, 꺼병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고등어 새끼를 고돌이, 작은 매 새끼는 초고리라고 합니다.
1: 작은 매를 이제 초고리라고 한다.
0: 네.
1: 자, 꺼병이 이거 모르신 분들도 은근히 또 계시더라고요.
0: 네.
1: 까투리 암컷이고 장끼는 수컷이고 꿩의 새끼는 꺼병이다. 떡 선물의 주인공 선정할게요.
0: 네.
1: 3990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1: 네.
0: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1: 하.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드르륵 똑똑똑똑
1: 똑똑하기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로 정답 맞춰주시고 유상균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갑니다. 목요일 오후 괜히 짜증나고 몸도 마음도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 계실까요? 국내외 의사들과 정신건강 전문의들은 일상에서 문득 감정이 흔들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나빠지거나 우울할 때 이것을 공급해 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기분과 집중력, 스트레스 반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수분, 2번 대화, 3번 운동.
1: 부채도사님 돈 하셨네요.
0: 아, 돈이
1: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기분과 집중력,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준다.
0: 아, 엄청나게 풀리지.
1: 돈. 그래요. 자, 하지만 수분, 대화, 운동 중에
0: 네.
1: 이게 부족하면 안 좋대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네.
1: 우울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0: 저는
1: 예로 드려줘요.
0: 아,
1: 네.
0: 이게 그건가요? 자선 냄비 그거.
1: 그건 아니고요.
0: 네.
1: 아, 있어요 이거.
0: 뭔데? 구세군이야.
1: 딩동댕.
0: 딩동댕?
1: 아니 아니요.
0: 실로폰?
1: 아니요.
0: 그러면
1: 텀블러인데요. 예, 저는 이 텀블러를 애용을 합니다.
0: 예. 네.
1: 텀블러를 애용합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1: 술 아님? 네, 술 아닙니다.
0: 아, 술은
1: 음주 방송 절대 안 됩니다.
0: 네. 네. 아무튼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할 때, 일상에서 문득 감정이 흔들리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 이거를 싹 공급해주면 피로도 쌓이 그 집중력도 좋아지고 스트레스 반응도 좋고 그렇다고 하네요.

0: 아, 술이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기분과 집중력,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준다.
1: 야.
0: 진짜 다들 대단하시다.
1: 예. 일단 저녁에. 자, 1번 수분, 2번 대화, 3번 운동 중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이거 반대로 뒤집으면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1: 뭐.
0: 너 능력에 맞게, 어? 너의 이걸 알아야지. 아. 뭐, 요즘에는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1: 네.
0: 예전에 그런 말 되게 많이 주변에서 했던 걸 들었던 적이 있어요.
1: 3분의 2.
0: 에?
1: 4분의 3.
0: 어?
1: 이거를 거꾸로 하면.
0: 아, 네. 네. 네. 맞아요.
1: 2분의
0: 맞아.
1: 1. 네. 10분의 2. 네. 네.
0: 맞아요. 여기에 맞게 살아야지.
1: 네. 자, 요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0: 네.
1: 네.
0: 커피가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기분과 집중력, 스트레스 받게 영향을 준다.
1: 오.
0: 다들 각자만의 정답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아, 재밌네요.
1: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수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0: 네.
1: 수분. 수분, 이 물 한 잔 드시는 게 탈수나 뭐 이런 갈증 이런 거에도 좋지만은
0: 네.
1: 스트레스 반응에도 좋고 기분과 집중력에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도 한 잔 드시고 그다음에 일하다가 아 우울하다. 뭔가 날씨도 우중충하고 우울하다. 그때도 한 잔 하시고
1: 네.
0: 그러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유산균.
1: 네. 저는 유산균 9801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유산균 잘 드시기 바랍니다.
0: 네.
1: 네. 자, 이제 1부 마무리 질 거고요. 오늘 판슐랭이죠.
0: 네.
1: 오늘 심청이 나옵니까?
0: 대본을 봤더니 태어나기 직전이에요.
1: 아, 아직은
0: 네,
1: 아니에요.
0: 태어나기 직전이어가지고 그러면... 심청이가 아직 누군지 모르고.
1: 아, 그래.
0: 네. 오늘 곽씨 부인과 신봉사가 헤어지는 날입니다.
1: 헉! 오늘이?
0: 그런가 봐요. 나 아까 읽는데도 막, 막 눈물 날 것 같더라고. 아, 근데 울 때도 그 우는 연기 잘해야 되는데.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1: 여보. 이걸로 기다려.
0: 왜? 아, 그런 얘기하면 꼭 그런 실수 하잖아요.
1: 아, 그렇죠. 네.
0: 마누라. 아, 너무 노력하겠고요.
1: 네. 자, 1부 끝곡 앵비의 사철과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경남 밀양에 있는 표충사에서는 사명대사의 삶과 평화정신을 담은 사명당 아리랑 갈라쇼가 열린다네.
1: 오, 사명당 아리랑?
0: 그래 그래. 밀양하면 밀양 아리랑이 있고 또 밀양을 대표하는 사명대사와 표충사까지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녹인 거지.
1: 그러네. 표충사라는 지역의 문화유산 공간을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 전통문화와 공연예술을 결합해서 문화유산 공간의 활용성과 문화적 가치 확장 효과도 있잖아.
0: 그렇지.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결합들도 요즘 많고 해외로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 행사도 많은데 실제로 어제부터 프랑스 파리 국립 김해 아시아 예술 박물관에서는 신라 금관부터 왕호 천축국전까지 신라 특별전이 유럽 최초로 개막해서 전시를 시작했다네.
1: 유럽 지역 최초로 신라를 단독으로 조명하는 전시라는데 국내에서는 새로운 전통의 가치를 찾고 해외에서는 우리 전통을 또 알리고. 야, 좋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5월 21일 목요일 2부 첫 곡은 조윤섭 밴드의 진도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1: 유럽 최초로 파리에서 어제 개막한 국립경주박물관의 특별전 신라 황금과 신성 이 전시가요 8월까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금관부터 왕호 천축국전까지 개막 첫날부터 파리 지행들이 신라 특별전을 감상했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신라 천년의 황금 문화와 정신세계 그리고 불교 예술의 정수를 만나고 있는 거죠.
1: 그렇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파리에서는 신라 특별전 또 국내에서는 밀양 아리랑의 고장 밀양 표충사에서 평화를 노래하는 사명당 아리랑 갈라쇼가 24일 오후 표충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0: 네.
1: 지역문화예술 인재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국내외에서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콘텐츠로 하는 이런 전시와 공연들이 지역문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국가 이미지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텐데 이 정체성을 담은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좋습니다. 자 이제 판소리 해레본 눈대목극장 판슐랭 심청가 두 번째 시간이죠.
0: 네.
1: 네. 슬프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할 텐데 자 이 시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판소리 해레본
0: 눈대목 극장
2: 판슐랭
0: 지난주부터 드디어 판소리 심청가 정주행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도 김수영 성우와 함께합니다.
1: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영 성우입니다.
1: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 오늘요? 제 제자가 합격한 날이요.
0: 그랬다면서 K본부.
2: 예, K본부에 또 성우 한 명 또 배출됐습니다.
1: 와, 축하드립니다.
0: 아니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김수영 씨만 찾아가면 그렇게 다 잘 되는 겁니까 제자들이? 아,
2: 비결이요. 네. 학생의 정진이 비결이죠.
0: 아 근데 신남이 느껴진다.
2: 네. 이 너무... 친구는 제가 꽤 그래도 오랫동안 가르쳤던 친구라.
0: 아, 그래요.
2: 네.
0: 또 성우 생각 있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성우 레슨은 어떤 식으로요? 이렇게 자 리딩해봐 하고 국악처럼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1대1로?
2: 1대1 수업도 있긴 있는데요. 네. 보통 단체 수업이 많아요.
0: 아 단체로.
2: 네. 그리고 대형 학원 기준으로 이게 좀

0: 많이 더 그 뭐랄까 그 시험 공략을 많이 알려주고요.
1: 이렇게 하면은 좋다라는 꿀팁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전수해 주는 거군요.
0: 공채 준비는 웬만하면 그냥 대형 학원부터 시작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해요.
2: 아니 사실 우리도 좀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가면 좀 될 수 있을까요?
0: 두 분은 안 배우셔도 돼요. 진짜 제가 장담컨대. 근데 두 분의
2: 벽을 치는 거지.
0: 아니요 아니요.
1: 느낌이 없잖아 이제.
0: 두 분이 이제 두 분의 결격사유 가장 큰 첫 번째가 나이예요.
1: 아 나이.
2: 내 나이가 돼서.
0: 그리고 2년간 그 공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속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모든 본업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1: 아.
0: 불가능하죠?
1: 자 판슐랭 들어가 볼까요? 네. 쓸데없는 얘기 하세요. 예. 자 그나저나 봉숭아 물 이렇게 드리는 거 우리 아까 얘기했었는데 봉숭아 물 드리기도 하세요?
0: 되게 하고 싶은데 안 이뤄질까 봐.
1: 아.
0: 이젠 안 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자 여기서 그만 얘기하도록
2: 합시다.
1: 자 일하러 갑시다. 심청이 만나러 갈까요?
0: 네. 지난주 황해도 황주 도화동에 사는 심학규와 그의 아내 곽씨 부인이 지성으로 기도 끝에 부처님 오신 날 태몽을 꾸고 그쵸? 딸을 낳는 대목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1: 네.
0: 딸이라 하니 섭섭해하는 곽씨 부인을 심학규가 그런 소리 말라면서 잘 키워보자고 덕담을 허는디.
3: 여보 마누라, 찌그리 섭섭해하시오. 요즘 세상에 그 아들도 잘못 두면 고생하고 딸도 잘만 두면 못대나더라고 바꾸겄어. 요즘은 사위가 아들처럼 아주 잘한답디다.
0: 그런가요?
4: 문 좀 열어보세요.
0: 아이고,
4: 아이고. 아이고 미역국 들어가요.
0: 아유 기덕어멈.
4: 아유 봉사님.
3: 아예.
4: 문 좀 열어보셔요.
3: 아유 우리 기덕어멈 오셨구만. 우리 기덕어멈가 첫 국밥을 끓여왔구만. 더듬더듬 문이 어딨더라. 들어오시오. 아이고 고맙소 기덕어멈.
4: 아이고 곽씨 부인은 얼른 이 국밥 드시고.
0: 아, 예.
4: 신봉사님은 삼신할미한테 올릴 삼신상 받쳐놓고 조금 빌어보시오.
3: 아 삼신할미한테 내가 뭘 어찌 빌겄소. 아 어떻게 비는 것인지 나는 잘 못하니까 그 기덕어매가 나 대신 조금 빌어주시오. 에?
4: 아니 그 마눌님이 아기를 낳는디 남편이 빌고 애아빠가 빌어야지. 나도 모르니까 신봉사가 빌어보시오.
3: 지난주랑 목소리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는
0: 원기가 돌아오셨나
3: 봅니다. 그랬나 보다.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러면은 내가 한번 빌어볼 거나 예를 갖춰야 할 것이니까 옷을 제대로 입고 갓도 쓰고 의관을 바로 하고
4: 두 손을 합장해야지.
3: 그치 두 손 눈뜬 사람들은 다들 명과 복을 많이 내려달라고 공손히 빌더라마는 아 나는 안 못 보는 그냥 맹인이고 살짝 우라가 있으니까 내 성질대로 한번 빌어봐야겠다.
4: 자자자자 어떻게든 빌어보시오. 자자 갑시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어보시오.
3: 생사윤회하는 33천 도솔천 삼신제왕님네 한마음 한뜻으로 다 굽어보옵소서. 사시부의 점지한 딸 열달에 순산하여 주시오니 삼신님 넓은 덕 백골남방이지리까. 다만 외동딸이오니 오래 살게 하시옵고 왕비 덕행이며 부모 향한 효성이며 남편 섬기는 마음이며 뛰어난 재주며 넉넉한 복을 주어 오이 크듯 달 차듯 그냥 잔병 없이 잘 자라고 무럭무럭 크게 하옵소서.
4: 아이고 비나이다 무럭무럭 크게 하옵소서.
0: 무럭무럭 크게 하옵소서.
3: 아이고 부인.
0: 예.
3: 한눈 팔지 마시고
0: 예.
3: 저 국밥이나 꼭꼭 씹어 드시오.
0: 아유 네. 아유 그나저나 서방님. 우리 딸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기덕어머님 또 좀 부탁 좀 드려요.
4: 아이고 참말로 아직 딸내미를 안아보지도 않은겨? 아 인줘봐요. 아이고 봉사님
1: 네?
4: 이 팔을 살짝 내밀어 보시오. 내가 그 딸내미를 팔에 이렇게

0: 글자 이렇게 올려드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요래 요래 요래 요렇게 그렇지 그렇지 안아보시오 어떻소?
1: 아이고 아가 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둥어허 둥둥 내 딸이야
0: 아 금자동아 옥자동아
1: 둘도 없는 내 자식아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옥준들 너를 살까 둥둥둥 내 딸이야
2: 그렇지
1: 네가 어디서 생겨나 네가 어디서 생겨와
0: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불꽃 솟았나 기이한 그 울음이 활짝 피더니만은 구름 속에 쌓여왔나
1: 은하수진 여성이 네가 되어서 왔을까 많은 돈밭을 장만 한들 든든하기가 너 같을까 산호친주를 얻었던들 즐겁기가 이 같을까 둥둥 내 딸이야 둥둥 어허 둥둥 내 딸이야
3: 이마가 널찍한 것이나 눈썹이 길쭉한 것이나 요 쌍꺼풀이 진 것이나 콧날이 오똑한 것이나 입술이 앵두같이 붉은 것이 어찌 이리 저를 닮았을까요?
1: 여보 마누라 아래 턱이 둥그스름한 것은 어찌 빼먹소?
3: 아이고
1: 둥둥둥 내 딸 둥둥둥 내 딸
4: 귀덕 어머니 적국밥 얼른 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봉사님 삼신님 앞에 좀 빌어보시오 그 내가 어떻게 빈다요 귀덕 어머니 가족께 빌어주시오 아이고 나 모르겠소 봉사님이 좀 빌어보시오 그럼 내가 한번 빌어볼까 신봉사 의관을 정지하고 두 손 합장 비는디 눈뜬 사람 같거든면 명과 복을 많이 태워주시라고 공손히 빌렸만은 봉사라 맹성이 있어 뚝성으로 비는디 남 듣기에는 삼신님네와 꼭 싸우듯이 빌던 것이었다 삼십삼천 도솔천 삼신제왕집내 화이 동심허용 다구봉 복업소서 사십오의 정지연 딸 한 달 두 달 기술 매주어 속달에 피어리고 넉달에 인형 삼경 다섯 달에 원포 받고 여섯 달에 육정나 일곱 달에 칠구 삼경 여덟 달에 사만 팔천 터진하고 아홉 달에 구구절령 열 달에 금강문 하달문 구이허러 순산 허여주옵시니 삼신짐 넓으신 덕 백골란망이 저디가 다만 동명 딸이구나 동방사금병어를 주고 대계모 덕행이며 대순증부요행이며 기량은 저절행이며 반회의 체질이며 속속어 복을 주어 외부터 다부터 잔병 없이 자리가 구워 일충월장하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 하더니 돈 국밥 떠다 놓고 산물을 먹인 후에 신봉사 기쁜 마음으로 갓난 아이를 안고 한번 얼어보는디 꼭 눈으로 보나 다름없이 얼어든 것이었다. 둥둥 내 딸이야 둥둥 내 딸이야

야동아 옥 자동아 주류 천안부상 금월 존들을 도를 산병옥 조디들을 도를 살까 둥둥둥 내 딸이야 네가 어디서 삼겼나 네가 어디서 삼겨와 하늘에서 떨어진다 땅에서 불끄리 솟아나 하운지 다 기복은 턴지 구름 속어 쌓여와 호진강 속 향이 뛰어가 뉘어서 환생 은하수 지행 여성이 네가 뉘어서 내려와 남녀 북답을 장만 혼들 둔둔 허기가 녹았으며 산후지연 조절로다 쓴들 반갑기기가 들끓나 오호동

0: 강활한 것이나 눈썹이 기름한 것이나 눈꺼풀이 삼십을 든 것이나 양미 펑퍼지름한 것이나 붓밥이 축 처진 것이나 콧마루 오똑한 것이나 입술이 앵도같이 붉은 거나 아래턱 두리바꿈한 것이나 어째 그리도 잔상잔상 너희 어머니만 닮았느냐 둥둥둥둥 어둥둥 내 딸이야.
1: 아이고 곽씨 부인네. 아이고 해산하고 7일도 안 됐는데 시방 뭐 하는 것이요? 아니 잠깐만. 아니 누가 찬물에 빨래를 한대? 어?
2: 아유 빨래며 아침 저녁 밥 짓기까지 제가 안 하면 아유 누가 하겠어요?
1: 곽씨 부인네야 그러다가 병 난다. 잠깐만. 이 뭐야? 벌써 병이 난 거 아니여? 어? 열나잖여? 아이고 안 되네. 이거 병 났어. 봉사님 큰일 났죠?
3: 이날부터 곽씨 부인 온몸이 두루붓고 숨을 헐떡이며 음식을 못 넘기고 정신없이 알아눕는 뒤
2: 아이고 온몸이 다 아프네. 아이고 허리야.
4: 아이고 마누라.
2: 아이고 서방님.
4: 응.
2: 아이고 제가 온몸이 다 아픈 것을 보니 아이고 저는 아마 못 살 것 같습니다.
4: 아이고 부인 뭔 말을 그렇게 하시오. 응? 그러지 말고 자 기다려 보시오. 내가 얼른 가갖고 약을 지우고 그 백방으로 알아볼 것이니까 차도 가 있을 것이오.
2: 그 됐고 서방님. 응? 손 한번 잡아주세요. 서방님, 내 평생 먹은 마음 안 못 보는 남편 한 분과 백년회로 하다가 불행히도 먼저 가시면 그 뒤 쫓아가려 했는데 수명이 이뿐인지 인연이 그쳤는지 저는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4: 그러면 마시오. 그런 말 마시오.
2: 제가 이리 죽게 되면 사고 묻힌 외로운 몸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지팡이 찾아짚고 끼니 찾아다니다가 돌에 채어 넘어지고 구렁이 떨어져서 신세 한탄하며 우는 거를 제가 아무리 죽은 혼백이라도 차마 어찌 듣고 보겠습니까?
4: 아유 부인 제발 그런 말 마시오. 제발 그런 말 말어. 지성들여 나은 자식 첩 한 번도 못 먹이고 얼굴도 채 못 보고 멀고먼 황천길이 기가 막혀서 의갈 것이오.
2: 서방님 다행히 우리 딸이 죽지 않고 자라나서 제 발로 걷거들랑 앞세우고 길을 물어 내 무덤을 찾아와서 아가 이 무덤이 너의 모친 무덤이다 하고 가르쳐서 모녀 상

0: 봉 시켜주십시오. 아이고. 아휴, 못 보는 남편에게 어린 자식 남겨두고 죽음으로 헤어지니 서방님 귀하신 몸 슬픔으로 상하게 마시고 소중하게 하옵소서.
1: 아유, 그런 말 말래도 자꾸 우지 이러시오. 그런 말 말아, 그런 말 말아.
0: 이 생에서 못 푼 하늘 다음 생에 다시 만나 이별 없이 사십시다. 아가, 우리 아가. 아이고 예뻐라. 하늘도 무심하고 귀신도 야속하다. 너 낳자 나 죽으니 죽는 어미 산 자식이 나고 죽고 이 무슨 죄일까. 네, 저도 얼른 많이 먹고 집안을 부탁한다. 아, 서방님, 제가 우리 딸 이름 짓는 걸 잊었습니다. 우리 딸 이름을 청이라 불러주셔요.
1: 청이?
0: 네. 우리 딸에게 주려고 지은 모자며 금실로 수놓은 비단이며 여자아이들 놀이개까지 저 경대 안에 두었으니 그것도 씌워주고 내가 꼈던 옷가락지도 경대 안에 두었으니 우리 심청이 자라거든 날 본 듯이 끼워주셔요.
1: 아이고, 나 죽겠네. 야. 아이고, 제발.
2: 아니요,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시오.
0: 예? 할 말이 많지만 이제 숨이 가빠 못하겠어.
2: 아니 그 병든다고 그거 다 죽는 거 없어.
0: 잘
2: 그럴 수는 없지. 내 얼른 또 약방 가서 약 지올 테니까 그런 말 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제발 그 부디 안심 뭐. 에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 불이 났게 다녀오리다. 여 마누라, 아이고, 내 약 지어왔어. 이 약 자시면 그냥 즉효를 본답디다. 어서 일어나 약 좀 먹어보시오. 에? 마누라. 아이, 마누라. 아이고, 마누라. 아이고, 마누라. 아이고, 마누라. 갔구나. 어린 것을 두고 날 버리고 갔구나. 아이고 마누라. 황천이 어디라고 나를 버리고 자꾸 두고 죽단 말이 웬 말이오. 마누라.
3: 이렇듯 즐길 적어. 그때여 곽씨 부인은 회복한 조치리리 다 못뛰어 찬불에 빨래하기 조석 주반하느라고 외풍을 과이수여 산후별증이 나는 뒤에 만신이에 두루 붓고 호흡 전 좋하여 식음을 전 배우고 정신없이 앓는구나. 아이고 배,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가구님, 만신 이렇게 아파 암에 누나는 못 살겠소. 신봉사 겁을 내어 문호하여 약도 쓰고 100가지로 서둘러도 사병의 무약이라. 죽기로 난 병이니 일본 효차했으리오. 병세 점점 위중하니 곽씨 부인 또한 살지 못할 줄 짐작하고 눈물을 지으며 유언을 하는디 가구노 손길을

안보보신 가정일신 해도팽전 북양타가 불행만세 당호군변 초종장사 헌정부하고 뒤들 쫓아 죽 제 돈이

형들 단신 언제 할 곳 파이 없어 집행이를 찾아 집고 때를 찾아 다니다가 도대체

혼백인들 참 알고 어찌 듣고 보이며 명산대체 알신공들여 사시 부의 낳은 자식 저다

원토행이 죽게 된지 멀고 먼 황천길을 앞이 맥히오리 천행으로 저 자식이 죽지 않고 자르났어. 제 발로 끌끌들다 앞세우고 기들 모로 내 무덤을 찾아와서 아가 이 무덤에 너의 모친 분묘로다 가르고 쳐 모녀 상봉 그릇 시켜주어

개쳐두고 연기하라고 죽은 간이 가군드 귀여신 몸 애통그여구 상케 말고 천만 부중 없소서 찬생허 미제

있습니다. 잡았던 손길을 시름 없이 놓더니 바는 한숨 쉬고 돌아 어린아이를 끌어다녀 혀도 차고 얼굴도 문지르며 천재도 무심코 귀신도야 수커다 네가 진적 삼기어더라 내가 좀 더 살거나 넌 다체 나 죽은지 중다 누구비 산자식이 생사가 누구 무삼주냐 내 준방 중 많이

그것도 무시해주고 내가 쪘던 옥지환이의 내 손에 적삽기로 경대가

0: 처음부터 왔어. 이러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시에 숨이 지르구나. 신봉사는 마누라가 죽은지 산지 아무 물색 모르고 눈물만 이리 씻고 저리 씻으면서 여보 마누라 병든다고 다 죽을 리가 있어. 그럴 리 없지요. 내 또 의가이가 문호하여 약 지어올 것이니 부디 안심하시오. 급급히 약을 지어가지고 와 얼른 데려 짜들고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이 약 자시면 지켜온답디다. 어서 일어나 약 자시오.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 천만 번 불러본 널 한 번 죽은 사람이 대답할 리가 있으리오. 호련히 무서운 기운이 감돌며 찬 기운이 일어나거늘 약그릇 내려놓고 산모를 만져보니 수족은 빳빳하고 아래 턱이 탁 늘어지고 콧공기 창김이 나는지라. 신봉사 그제야 마누라 죽은 줄을 알았구나. 아이고 갔구나. 저것 뜨거운 날 버리고 갔네.
1: 오정숙의 소리로 심청가중의 곽씨 부인 죽음 대목, 그 전에 심청가중 어화둥둥 내 딸이야 듣고 왔습니다.
2: 와, 이 대목 하니까 약간 우리가 다 곽씨 부인을 추모하는 느낌 아니에요 지금?
3: 그러게요.
2: 지금 문자로도 네. 곽씨 부인이 가사노동 과로로 골병이 든 거였군요.

0: 이러면서 여주환님께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약간 고발성이 있어요. 옛날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삶에 대한
1: 네.
0: 여성으로서의 어떤 삶에 대한
1: 그쵸.
0: 힘든 점들을 약간 소리식으로 이렇게 고발 아닌 고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1: 지금으로 치면은 그 저기 그 원을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0: 국악원?
1: 안 나요. 아니요. 아기 낳고 가는데. 조리원. 네. 조리원도 못 가고 지금 그래. 집안일을 한 거잖아요.
0: 조리원이 아니라
1: 애 낳자마자.
0: 애 낳자마자 지금 일을 거의 7일 동안 해 버려야 되는
2: 네. 신봉사가 네. 같은 부모로서 네. 좀 돕고 네. 아니,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고 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최도사님이 아 신봉사 연기가 너무 좋다고
1: 아~
0: 저 또 그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나요. 신봉사가 안 도와줘서 곽시부 이슈가 저 그거보다는
1: 네, 그쵸, 그쵸.
0: 먹고 사는 게 그만큼 힘들었었다. 신봉사는 경제활동을 못 하잖아요.
1: 계속 했었어요.
0: 전통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1: 그러니까. 도와주셨어야 돼.
0: 시대상을 얘기하지 시대상을.
2: 시대상이 세상에. 빅덩이 같은 애기 낳고 말이야.
0: 어, 네. 어 계속 가보세요. 뭐 내무덤이야?
2: 퀴즈네요.
1: 예예 퀴즈 드리겠습니다. 판소리를 부른 눈동국장 판슐랭 판소리 심청가 두 번째 시간 곽씨 부인의 유언 대목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0: 네.
1: 곽씨 부인이 유언을 하면서 청희에게 주려고 준비해뒀던 것을 여기 안에 뒀다고 했습니다.
0: 네.
1: 거울과 서랍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장독대, 2번 경대, 3번 산대.
2: 자 거울과 서랍이 있는 이것 예 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좀 어렵네요, 그죠? 어렵지 않나?
1: 그대로 한자로 하면
0: 그런가?
1: 되지 않을까요?
0: 그쵸? 거울.
1: 네.
0: 거울과 서랍. 대는 어차피 들어가고.
2: 네. 자, 정답 맞춰주신 분께는 떡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동물전 0302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끝날 무렵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네.
0: 자 이제 두 번째 판슐랭 한번 가볼까요?
1: 네 지난주는 연인들끼리 장미를 주고받는 러즈데이였다면
0: 네.
1: 오늘은 가정의 달의 하이라이트 바로 부부의 날이죠. 줄여서 뷰의 날.
0: 그래요?
1: 그렇게 제가 한번 줄여봤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뷰의 날에 들으면 좋은 우리 전래동화 논두렁에서 자꾸 절을 하는 부부 이야기 준비해봤는데요. 이 부부가 왜 서로 절을 하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3: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성실한 한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지요.
2: 여보.
4: 예예예. 예, 예.
2: 오늘은 요 앞에 산 모퉁이에 있는 자투리탕을 땅을 한번 읽어봅시다.
4: 아, 그 돌주성이 빈 땅 말이죠?
2: 그렇지. 힘은 들겠지만은
4: 예.
2: 그래도 돌을 가려내고 나면은 좋은 밭이 될 거요.
4: 네, 그렇겠죠. 어머니.
3: 아니야.
4: 네, 저희들 다녀올게요.
2: 다녀오겠습니다.
4: 예, 예. 이따가 점심 때 와서 점심상 차려드릴게요.
3: 아니야, 아니야. 알았다. 수고들 하거라.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째 이 밭은 끝도 없이 돌이 나오나 모르겠네. 이거 이보게, 아이고 임자.
4: 예예. 예.
2: 아이 보니까 해가 머리 위에 올라온 걸 보니까 점심 때가 됐나 보.
4: 어머머머머, 벌써 그러네요.
2: 아.
4: 아이 우리 어머님 시장하시겠어요.
2: 그러게.
4: 얼른 가서 어머니 챙겨드리고 당신 점심도 가져올게요.
2: 그래 그래, 조심히 천천히. 아 그리고 빨리
4: 아유,
2: 다녀오시오.
4: 네네네네네. 아유 바쁘다, 아유 바빠. 어머니 저 왔어요. 산모퉁이 밭에 돌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늦은. 이게 무슨 냄새지? 간장 냄새가. 어? 아이고 간장독이 깨져있네. 어머니 어머니.
3: 아유,
4: 어머니
3: 나 귀 안 먹었다. 그만 불러라.
4: 아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장독대 쪽에서 나오세요?
3: 아유 그게 말이다 얘야, 그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4: 왜요 왜요?
3: 아니 내가 말이다 그 닭고기가 먹고 싶어갖고
4: 예.
3: 장독대 앞에 있는 암탉을 향해갖고 목침을 던졌는디 말이다.
4: 아, 아이고 예.
3: 맞으라는 암탉은 도망가불고 애꿎은 간장 딴지만 깨졌지 뭐냐. 아유 1년 먹을 간장을 무수게

0: 만들었으니 아이고 일을 어쩐단 말이냐.
1: 아유 어머니 닭고기가 드시고 싶으셨어요. 아이 그럼 아범한테 말씀을 하시지. 힘들게 저 무거운 목침을 던져버리셨네요. 제가 얼른 간장떡 치우고 닭 잡아서 푹 삶아드릴게요.
0: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냐.
1: 아이고 괜찮아요. 자자자자 그러면 시작해볼까. 자 간장떡 치우고 또 간장떡 치우고 달근 가마솥에 푹 삶아서 아유 그래 부드러운 살코기는 어머니 드리고 서방님 점심도 얼른 싸야겠다. 자 어머니 아니야. 천천히 꼭꼭 씹어드세요. 상은 그냥 드시고요. 고맙다. 예, 저는 아범 점심 갖다 주고 올게요.
0: 그래 고맙다. 다녀오거라. 아이고 만나
1: 아유 웃음 돌릴 새도 없이 바쁘네. 여보 점심 드세요.
2: 아유 여보 마누라 뭐하느라고 이렇게 늦었어? 왜 이렇게 굶떠? 어디서 놀고 오는 거요?
1: 아유
2: 참.
1: 아이 그 화가 날 정도로 배가 많이 고프셨나 보다. 여보 잠깐 나무 그늘에 이리 와 앉아보셔요.
2: 아니 참. 아니 손은 갑자기 왜 잡어? 잠깐만. 아, 나무 그늘은 왜?
1: 아이, 들어봐요. 그게요. 제가 집에 갔더니 간장떡이 깨져 있더라고요.
2: 에?
1: 그래서 어머님이 달기 먹고 싶어서 목침을 던졌는데 요 달기 피해버린 거죠. 에? 그래서 얼른 치우고 그 닭을 잡아 어머니 점심 차려드리고 당신 도시락도 챙겨서 서둘러 온다고 왔는데 아우 늦었죠. 미안해요.
2: 아이고 참
3: 잘한다.
2: 아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나는 화부터 내다니.
1: 그러니까
2: 아이고 내가 오히려 정말 미안하구려. 부인 사죄외 절을 받으시오.
1: 어머 아유 왜 이러세요 수박님.
2: 아이 받아야 돼.
1: 아유 더 부지런히 빨리 움직이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2: 아니.
1: 사죄의 절은 제가 해야죠.
2: 아니 무슨 아니 내 절을 먼저 받으시오.
1: 아유 그럼 제 절도 받으세요.
2: 아이고 참 내 절 먼저 받으시오.
1: 한 번 더 제 절을 받으세요.
2: 아닙니다 제 절을 받으시오.
1: 제 절을 아닙니다. 받으세요.
2: 제 절입니다.
1: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제 절을 받으세요.
3: 제 절을 받으세요.
1: 절을 받으세요. 계속해서 받으세요.
3: 언제 들어가야 되지?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1: 왜 안 들어와?
3: 절 받으세요.
4: 거참 희한한 광경이로다. 어떤 사연인지 알아봐야겠구나. 이보시오. 보아하니 부부인 뿌인인 듯한데. 뾰인인 듯한데 왜 자꾸 서로 그렇게 절을 하는 것이오?
2: 아이고 나으리.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요. 저희는 부부인데 아니 뾰인데 사실은 저 이러쿵저러쿵 해서 쿵짝쿵짝해서 쿵짜라쿵짝해서
4: 아 참말이오?
2: 1,2,3,4,5,6,7,8 해가지고 가나다라 마바사
4: 아자스카
2: 해가지고 두르당 둥탕퉁 타 둥타라 둥탕퉁 하
4: 말도 안 돼
2: 싸 뿜뿌르붐
4: 믿을 수가 없고 아 믿을 수가 없어.
2: 그런데 일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내에게 예의를 다하지 못한 것을 그 큰 죄를
1: 아유.
2: 사죄하기 위해서 제가 절을 한 것입니다.
1: 절
2: 받으시오.
1: 아니에요. 절 받으시오. 제가 그냥 더 빨리 그냥 서둘렀어야 되는데 조상골처럼
2: 아들이 저도 아들인 저도 그리 못하는데 저보다 더 어머니께 잘하니 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절을 올리겠습니다.
1: 아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어찌 그렇게 절을 자꾸 하실까.
2: 아닙니다. 저라면 다시 저에게 절을 해서 이런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4: 효자의 효부로세.
1: 아유.
4: 서로 예를 지키고 감사할 줄 아는 부부의 신의 역시 감동이로다. 네 지나가는 암행어사로서 두 사람에게 상을 내려야겠소.
2: 상 여보 합시다. 자 나으리 절 받으십시오.
1: 절
2: 받으십시오.
4: 원난데요.

0: 주시준 외에 많은 분들의 연주로 논산 둘의 풍장 중 새마치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네요. 8385님 척하면 크크크 착이구만요. 어. 아, 아까 뭐 1, 2, 3, 4 오르지
2: 착착.
1: 심청 가는 절 울리시나요? 유유유 하셨고. 어, 시어머니가 무거운 목침으로 닭잡기 다트 하셨네요. 훈둥어매님은 아. 그러면 그렇게 절하다 보면 일은 언제 하나요?
0: 일단 마음을 표현하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2: 네.
0: 자, 두 번째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군요.
2: 네.
0: 일단은 퀴즈 정답 발표하고 선물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2: 네. 오늘의 판슐랭 퀴즈 정답도 공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곽씨 부인이 유언을 하면서 청희에게 주려고 준비해뒀던 것을 여기 안에 뒀다고 했습니다. 거울과 서랍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2번 경대였고요.
1: 네.
2: 선물 받으실 분은 2853님 떡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2853님께서 시흥 송현 서실 원장님께서 애청자이신데
2: 오.
1: 소개시켜 주셨어요.
0: 오.
1: 오. 어, 정답 맞추고 서실 가고 싶어요 하셨는데.
2: 네, 원장님들 감사합니다.
1: 떡 선물 드렸으니까 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같이 나눠 드시면 되시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어, 예. 7807님께서도 바투의 상사 디아 시그니처 코너 판슐랭

0: 그렇죠.
1: 예, 오늘도 감동과 즐거움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0: 아유,
1: 예. 곽씨 부인과 신봉사의 이 사별 장면에서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판슐랭 감사합니다. 이렇게.
2: 아까 얘기를 다 못했는데 곽씨 부인이 처음에 아팠다가 네. 그 경중에 따라서 목소리 바뀌는 수영 씨 목소리. 와, 나 그 디테일 깜짝 놀랐네.
1: 다 이 판슐랭이 빛나는 건 다 우리 수영 씨
0: 덕분입니다. 아유, 두 분 덕분입니다. 절 받으세요.
1: 아닙니다.
0: 절 받으세요.
1: 제 절부터 받으십시오.
0: 두 분 덕분입니다.
2: 절 말고 가방을 주세요. 8386님 있었고요. 6734님께서는 이 대목 라디오에서 다 듣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아까 곽씨 부인 사별하는 그 대목 너무 좋습니다. 그쵸? 판슐랭 덕분이겠지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그쵸. 맞아요. 저희도 이제 이 판슐랭을 하기 때문에 이 긴 소리를 네. 전곡을 다 들을 수 있는
0: 그러니까요.
2: 거예요. 사실은
0: 맞아요, 맞아요.
2: 노래곡이었으면 이제 그렇게까지 듣긴 좀 어렵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저처럼 이제 전공이 아닌 사람은 더더욱 네.
2: 그렇죠, 좀, 그렇죠. 네. 그럴 수
0: 더더욱 듣기
2: 있는데
0: 어렵죠.
2: 내용 파악을 하고 들으니까 더 잘 들린다 더 하시면서 네. 들어주시는 네. 6734님께 네. 떡 선물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네. 떡 맛있게 드시고요. 자, 우리 김수영 성우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1: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2: 네,
1: 네 좋습니다.
2: 자, 어제 오늘은 서늘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른다고 하네요.
1: 와.
2: 아, 지금 정도가 딱 좋은데.
1: 사실은 그렇죠.
2: 예, 산책하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오늘은 아직 안 갔으니까 남았으니까 네. 남은 오후를 산책도 하시고 이 선선한 공기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이제 또 부부의 날. 예.
2: 여보. 뷰의 날.
1: 여보 고마워. 이렇게 네. 한마디. 예. 네. 해주면 좋겠죠. 점수 따겠죠.
2: 그럽시다. 진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모든 예, 부부들은 네. 집에 가서 한마디씩 하기.
1: 어떻게?
2: 좋은 얘기. 지금 하신 얘기.
1: 사랑해 이런 거.
2: 아, 여봉 그러면서. 여봉. 뭐. 아, 그런 것도 힘들면 그냥 항상 고마워. 요 한마디라도.
1: 덕분이야.
2: 그냥 하기. 덕분이야.
1: 그렇습니다.
2: 과제 수행 잘 하시고요.
1: 네. 자,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 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투의 시대.
2: 파투의 상사대입니다. 내려. 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0: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어제 오늘 내린 비 덕분에 나무도 땅도 촉촉한데요. 오늘은 절기 중 소만입니다. 작을 소에 가득 찰 만. 이 소만은 만물이 점차 생장해서 가득 찬다는 뜻이고요. 보통은 이 무렵이 초여름인데 올해는 이미 여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덥다 했었는데 어제부터는 또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쌀쌀한 느낌까지 들고 덕분에 감기에 걸린 분들 많으시던데요. 건강 각별히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날씨는 조금 변덕스러워도 만물이 가득 차오르는 소만의 의미처럼 우리의 하루는 기분 좋은 행복으로 가득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송희의 소리로 단가 운담 풍경 보내드립니다.
1: 운담 풍경 건호촌

0: 나류가니 음노나니 황봉백첩 주루루 풍덩옥 파장낭 떠오나니 도와루다 붉은꽃 푸른잎 본 사냥 강수를 그림하고
1: 쓰고
0: 나는 나비 운한새는 춘광 춘색을 자랑한다 어디로 가자 서라 한 곳을 점점 다려가니 언덕우어 초동이여 석벽하응이라 새벽별 가을 달빛 강지목 거꾸러져 수중산천 결연한디 편편 나는 저 백군난 한가함을 자랑한다 을지녹촉 펄펄 뛰고 쌍쌍원앙이 높이 떠 청풍원설에 오고 소파는 부릉이랑 총일이지 소연이 능만견이망연기라 살같이 단눈배는 양진포진 배외로다 남의 팔경 소상 통정청풍청 비워지지 아니냐 우월강산 구경허

0: 금수강산 통금광석월 남진의 북향산 가야산 송예산 편다보고
1: 시험보
0: 삼각산을 올라서니 큰부륙만장봉원 서세곤 반공이랑 남산송백원 우룰 창창한강주수는 호호양양 준대일월 태평계산 만만세 지금 당이랑 주상천하는 차산 수와 같이 산봉소갈 도록 성송부강어상 천천만세로 누리소서 아니 놀고서 무엇을 할 거나 헐지를 하면 서 지내보세
2: 박송희의 소리로 단가 운담 풍경 보내드렸습니다. 상당히 화평하면서 또 이 자연의 절경을 그려내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 이 다음에 전달해드릴 내용을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네요.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몰랐는데 부부의 날이네요. 예. 21일이 왜 부부의 날인가 했더니 2, 그러니까 둘이 하나, 1, 하나 된다는 의미에서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하고요. 법정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큰일이 났죠. 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상황. 이렇게 이제 뭔가 그 어떤 긴급 상황이 터졌을 때 제일 좋은 상황은 아내도 함께 모르는 거. 예, 요게 제일 좋은 상황.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서로 몰랐던 것으로. 음향 감독님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 모르셨군요. 큰일 난 사람이 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 서로서로. 뭐 이게 꼭 남편의 의무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예, 그 아내도 남편도 서로서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예, 뭐 꽃 한 송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간혹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꽃을 선물해 주면 먹지도 못하는 걸 뭐하러 사왔냐 뭐 이런 자꾸 반짝거리는 거 예. 이런 거 원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보통 이제 이해와 배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고 뭐 이제 그 가정의 어떤 상황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결혼한 11년, 12년 차인데 그 후배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는 건 후배들이 항상 저한테 그러거든요. 진짜 장가 잘 갔다. 그 친구들이 야 너처럼 장가 가면 도대체 총각이 혼자 살면서 누리는 걸 다 누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이들 부러워하는데 내가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옆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거 보통 내가 일정 기준 이상 행복하면 옆 사람은 일정 기준 이하로 이렇게 행복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불행한 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때 옆을 보고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옆에 배우자를 보고 너무 행복해서 미안하고 고마워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야 같이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집에 가서 미안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상당히 행복하거든요. 예. 노래가 좋다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 가족분들은 과연 이 비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도 문자 사연으로 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부부의 날 예,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묵개월 이은주의 소리로 박연폭포 신고산 타령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6개월 이은주 두 분의 소리로 박연폭포 신고산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2009님께서 황디님 집안에 일이 있어서 자주 못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자주 들어올 겁니다. 오늘도 노래가 좋다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예, 또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미랑씨 오늘은 부부의 날이라고 오프닝에서 들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신청곡 사랑가 신청합니다. 서로서로 서로 사랑 사랑 낭만적인 그 운율이네요. 예. 그 뒤에 양파 200개 수확 마늘 300개 수확했어요 라고 자랑도 덧붙여 주셨는데 왠지 이렇게 모르고 계셨다니까 제 마음이 안도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튼 같은 동지라는 느낌이 듭니다. 2919님께서는 아,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 같은 일종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 이런 분들은 소개를 사실 안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부부의 날 나는 우리 집사람 안영희를 사랑합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저희는 피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1983년 3월 27일 행당동 무학예식장에서 낀 신랑 신부의 나일론 장갑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결정타가 나오는군요. 예. 남녀 한복 버선 등도 가지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하시면서

0: 그때가 엄청 좋았는데 세월 참 빠릅니다. 신청곡 배 띄워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때가 엄청 좋았는데. 사실 이제 그 화룡점장이 되려면 그때도 좋았는데로 사실 바꾸셨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이 어떤 저희 같은 소시민의 그 불만 섞인 예, 어떤 지적질 이런 게 들어가죠. 근데 아, 대단하세요. 2919님. 보통은 결혼 반지도 잘 간수를 못해서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결혼식장에서 날짜부터 장소, 그날 낀 장갑, 버선까지 보관을 하고 계신 거 보면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챙긴다, 추억한다, 기억한다. 이런 것들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가, 이름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2919님, 아, 배우겠다는 말씀 차마 못 드리겠고, 아, 정말 대단하시다. 예, 그 박수를 예, 보내드리면서, 오늘 또 아마 이 지금 사연들 듣고, 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예, 큰일 나겠네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꼭 이 곡을 서로서로에게 권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상현, 안숙선 두 분의 소리로 춘향가 중에서 긴 사랑가, 잦은 사랑가 고흥 이한식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립니다.
1: 그때의 춘향과 도련님이 만난 제가 한 며칠 되었던가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불고 정만 다 쏙 들어 하루는 안고 누워 둥글면서 사랑가로 즐겨보는디 만첩청산

나는 너나는

아이고 나도 형아 풋나비 되네 준상을 호시절 핸디 꽃송이를 내가 통수

아, 아, 아.

될 것이다. 너는 주먹 총인경이 되고 나도 주먹 인경마치가 되어

삼진 삼촌 그녀 대치고 들면 언니가 나를 알려.

그렇죠?

절 하늘간 날이 되면 양 지세부 사나이 남 기특기 아들 양

0: 선생님은 어찌 불길하시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1: 그럼 우리 한번 엎고 놀자.
0: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찌여보요. 건넌방 어머니가 알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1: 너희 어머니는 소시 때 이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한번 엎고 놀자.

사랑이로다. 아, 네 돈의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굴 동굴 수박 옷봉

이혼의 사랑아 그러면 니 무엇 먹으려느냐 니가 무엇을

0: 그는 개를 보냐 빵어도 사랑했어 얼굴에 아하 매돈의 사랑아. 예 진양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업어요?
0: 내가 늘더려 무겁게 업어달라느냐. 내 양팔을 네 등 위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그 안에다 좋은 수가 있느니라. 한번 업어봐라. 그때의 춘향이는 이제 파급이 돼야 도련님을 낭군자로 한번 업고 노는.

0: 실정을 논정하면 네 마음 일편단정.
1: 내 마음은 형리정, 양은 진정.

안숙선, 조상현 두 분의 소리로 춘향가중 긴 사랑과 잦은 사랑과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0750님께서 출석합니다.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6186님께서는 조상현 명창 소리 들으면 창극이 생각납니다. 안양면 명창과 함께 TV에 나오던 춘향가 말이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일명 TV 창극으로 부르는 저도 그 인터넷 영상으로 옛 영상들 이렇게 수집해서 찾아보다가 그 조상현 명창이 이제 이도령으로 분장을 하고 이별가를 이렇게 이별가 대목을 하는데 여보 도련님 그 말이 참말이요 농담이요 막 그 춘향이가 이제 도련님께 따지는 대목에서 실제 판소리에서도 도련님이 거기는 대사가 없고 계속 듣고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화면으로 나오니까 조상현 명창이 거의 한 5분여 동안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고개만 계속 끄덕끄덕하고 계시는 모습이 화면에 나와서 아, 혼자 엄청 예, 이렇게 푸하하하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 노래는 또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명인 명창이나 학자나 평론가들의 글을 통해 우리 노래, 우리 음악의 멋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오늘은 이보형 선생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보형 선생님은 판소리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꼽힙니다. 명창과의 대담, 유성기 음반의 수집 등을 통해 판소리 음악 문화의 기록화를 위해 애쓰셨고요. 논문 200여 편을 남겨서 선생의 논문을 보지 않고는 국악 연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보형 선생님의 임방울의 음악론이라는 글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방울이 1904년 전남 송정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도산리 농촌마을에서 임경학의 오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 귀엽다 하여 방울이라 일렀던 아명을 커서까지 불러 본명이 되었다 한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임방울이 어려서 소리를 배울 때 선생이 그를 토방에 가두어 놓고 식사 때가 되면 주먹밥을 넣어주며 몇 회를 두고 소리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 선생이 누구인지 분명치 않지만 생각건대 박재현이 아니었던가 싶다. 하여튼 그런 지독한 교육 방법 덕에 임방울이 득음을 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임방울에게는 소리 공부를 하면서 피를 토했다던가 하는 이야기는 전하지 않는다. 이는 임방울의 노력이 적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천부적으로 좋은 목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방울의 목은 판소리 목으로 천하 걸작이다. 천부적으로 좋게 태어난 목에 수많은 세월 각고의 수련으로 얻어낸 그 성음이며 구성을 누가 당하랴. 사실 유명한 판소리 명창 치고 그런 혹독한 수련을 거치지 않고 천하 만인들을 울린 성음을 거저 얻은 이는 없다. 더구나 임방울의 목은 얼마나 대단한가. 그의 성음은 전설처럼 남아있거니와 급기야는 등용문 구시를 하였다. 그가 무명의 청년 소리꾼 시절

0: 오래 올라와 명창 대회에서 부른 쑥대머리 한마디로 명창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유명하다. 또한 그가 그처럼 곧바로 발탁된 것은 음반 기획자가 그 공연 현장에서 관중이 임방울의 그 구성진 목과 대단한 성음에 열광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결과였다고 한다. 그의 그런 득음의 결과는 지금도 일제 때 취입한 그의 유성기 음반에 남아있어 후세에까지 탄성을 지르게 한다. 임방울의 소리로 춘향가중 쑥대머리 보내드립니다.
1: 쑥대머리 구신현용.

어머니가 어려장 상면으로 밀장서를 내가 못 봤으니 부모

0: 나.
1: 임방울의 소리로 춘향가중 쑥대머리 보내드렸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앵콜이라고 했을 텐데 그때 그 당시에는 재청이요라고 관객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같은 의미인데 7번인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예. 근데 들어보시면 그 어떤 판소리의 격과 또 어떤 서민적인 해악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쑥대머리 귀신 형용 이렇게 나오는데 귀신 형용이 귀신이 구신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사투리도 상당히 심하셨던 것으로 예, 또 짐작이 되고 실제로 소리를 그려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즉흥적으로 판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대단하셨던 분인데 그게 앞서서 이보형 선생님의 말씀처럼

0: 그 공력과 혹독한 수련의 과정이 아니었으면 나올 수가 없는 소리죠. 오늘 글로 읽는 우리 음악에서는 국창 임방울의 생애와 예술이라는 책에 담긴 이보형 선생님의 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늘 보내드리는 이 임방울 명창의 쑥대머리가 3분 정도 됩니다. 유성기 음반에 있는 소리라서 항상 아쉬움이 좀 있어서 비슷한 길이의 단가 추억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김산호주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죠. 김산호였다, 김산호수였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등장합니다만 임방울 명창이 소년 시절 고용살이를 했었는데, 이건 전설입니다 여러분, 실제가 아니라 고용살이를 했었는데 그 고용주의 딸이 김산호주였고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부모의 반대로 헤어졌다. 이후에 임방울은 명창으로 성공을 하게 되고 김산호주는 결혼에 실패한 뒤 송학원이라는 요리집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고향 광주를 찾았던 임방울 명창은 유명한 요리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요리집의 주인이 어릴 때 봤던 그 김산호주라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날로 둘은 다시 사랑의 불이 지펴지면서 한 2년여 동안을 그 요리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임방울의 활동을 안 하니까 임방울 명창의 어떤 그 명성, 활동 이런 것들이 잠시 자취를 감추게 되고 행적이 묘연했다는 뭐 그런 전설이 전해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년 동안 쉬게 되니까 당신의 이 목이나 이 소리 실력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줄겠죠.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생활을 접고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산에 있는 토굴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남군을 이제 얼굴을 보고 싶으니까 김산호주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문 앞까지 찾아오지만 만나주지 않죠. 예술에 대한 열정이 사랑을 이긴 것이 아닌가. 그 뒤로 김산호주는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소식을 친구에게 전해들은 임방울이 김산호주의 그 장례식인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장례식을 가서 김산호주의 사랑했던 여인의 영정사진을 앞에다 두고 즉석에서 불렀다는 노래가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첩첩한데 혼은 어디로 행하신 고라는 보기 들목의 진양으로 된 단가 추억이라는 제목의 단가를 부르게 되고 이 대목의 끝이 앞서 춘향가의 쑥대머리에 보면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난군 보고지고 이 말이 나오는데요. 추억의 제일 마지막 소리가 보고지고 보고지고 임의 얼굴을 보고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설입니다 여러분. 예, 전설이고 실제로 이런 유형의 노래가 그전에도 있었다 뭐 이런 밝혀진 노래들도 있는데요. 글쎄요, 우리는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팩트보다는 전설이 훨씬 재밌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방울 명창의 소리로 단가 추억 보내드립니다.
1: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크리스께 가려거든 당초에 나오지를 말았구나. 왔다 가면 그저 나가니 모든 터에

천하를 희대의 고고다진 눈 어느 곳에서 만나보려 무정하고 야속한 사람아 전생에 무슨 함으로 이 세상에 갈게 그야도 각도가 꿀팡팡 꼭꼭 다니던 일은 곽소에 들어도 나도 묵니 건네 원령이 그뿐이었던가 23세기 황천객을 되었는가 무정하고 야속한 사람아 어디를 가고서 부르는가 포고지고 포고

임방울의 소리로 단가 추억 보내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영화나 드라마들도 거의 5분 안에 만드는 뭐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장면 생각해보면 3분 남짓되는 이 노래에도 참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김덕수 삼루리페의 연주로 영남농악가락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천하지 대봉은 농사로다.
1: 지나 징징하네.
0: 농사 한번 지어보세.
1: 지나 징징하네.
0: 표농사를 지어볼까.

0: 버린 농사를 지어볼까
1: 지하 칭칭 나네
0: 봄에 가렸다 봄벌이
1: 지하 칭칭 나네
0: 갈게 갈았다 갈벌이
1: 지하 칭칭 나네
0: 느려졌다 느려버리

병기 여기세라. 강산복을 돌아드니 주님 치련 보였더라. 흥청은 소리

돌도 얼굴을 내려온 바니 어디서

이강산 이 봉어를 캐내라 그 말을 쏜가 그녀 바로 보스 양촌아

0: 속으로 이겨가며 지내오세.
1: 원주에 사시는 5534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가야금 병창 죽장망해, 강정숙의 가야금 병창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조도 닷배 노래인데요. 이 전체 중에서 후반부입니다. 전체 곡은 이제 좀 길어서 큰 마음을 먹고 보내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기회를 따로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조오환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2: 어기야
3: 어기야
2: 어기야 티야
3: 어기야
2: 가자

0: 알물에 노조지 빠지면 우리는 죽는다. 아기야디야 여가 어디냐?
1: 칠산 바다라.
0: 여가 어디요?
1: 칠산 바다라.
0: 칠산 바다라.
1: 인자
0: 불등이 있으니
1: 인자
0: 조심해라.
1: 인자
0: 하자자.
1: 하자자.
0: 하자자자.
1: 하자자자.
0: 하자자자. 하자자자.

따라놓게 배가 잘 간다. 아, 이렇게 해서 칠산 바다에 도착하여 그물을 놓고 고사를 지내고 조기 그물을 올렸더니 거기가 조기가 칠산 바다에서 아주 있는 조기는 싹 다 들어서 들물어도 천냥, 썰물어도 천냥, 아람팡 너물에 사오천냥 실어서 허 우리 배가 여 도장원하였구나. 이제 그리운 고향으로 돈 많이 벌었으니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데 어째 그냥 가겠냐? 자, 재밌게 놀다들 가세.

조오환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조도의 닷배 노래 후반부를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파주 쪽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가는 길에 보니까 모내기를 한 논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또 파주 쌀을 사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모 심는 소리와 요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경기도의 모 심는 소리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는 들판의 넓이나 벼농사의 비중으로 봐서는 농사 소리가 발달했을 것 같지만요. 도시로 개발된 곳이 많아서 그런지 농요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모 심는 소리는 논 매는 소리에 비해 많이 전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경기도 모 심는 소리에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숫자를 세는 건데요. 안성의 경우에는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이렇게 모를 꽂는 동작에 어울리는 후렴을 노래하고요. 파주의 모 심는 소리의 후렴에는 한 알기로구나라는 사설이 등장합니다. 경기도 고향의 경우는 앞소리꾼과 뒷소리꾼들이 번갈아 숫자를 두 개씩 세어 나갑니다. 열부터 시작을 해서 열이로구나, 하나, 하나로구나, 둘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이 가락을 받아서 둘, 셋이라, 셋이로구나, 넷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약간 그 옛날에 그 만화의 영심이 그 노래 보면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이겠느냐, 이걸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렀던 그 기억이 나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숫자를 헤아리는 것 말고는 사실 다른 특별한 노래말이 없는데요. 소리하시는 분들의 목을 쓰는 법, 이 노래하는 법이 독특해서 들을수록 오히려 더 매력이 느껴집니다. 경기도 포천의 모 심는 소리는 앞소리꾼이 소리 한마디를 매기면 뒷소리가 합창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길게 흥겨운 곡조로 숫자를 셉니다. 앞소리보다 후렴이 서너 배쯤 긴 노래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경우죠. 그러면 고양시 구산동의 모 심는 소리와 포천의 모 심는 소리 함께 만나보실 텐데요. 고향의 모 심는 소리는 양동환, 이동환의 소리, 그리고 포천의 모 심는 소리는 윤동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엘 하나 하나비로구나 둘.
1: 야, 뭐 한번 내보세.
2: 예.
1: 여기저기서 심어서 사방에 줄모를 심었네.

멋있는 소리 두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지역의 소리들이었는데요. 경기도 고향의 멋있는 소리는 양동환, 이동환의 소리, 그리고 경기도 포천의 멋있는 소리는 윤동순 외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경기 작가 유산가 보내드릴 텐데요. 이은주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지난 춘절에 연명 누가 예

터지니 서부하유 문답하던 기사

이은주의 소리로 경기 잡가 유산가 보내드렸습니다. 1028님께서 어제 이름 모를 이 소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미상이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런 녹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가들이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노래가 좋다 편성이 저에게 마치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통찰을 가진 누군가가 제가 희미하게만 알고 있던 세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누굴까요, 그게? 과거는 살아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래가 좋다는 단순히 희귀한 보물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참 기분 좋은 낯뜨거움. 예. 이 진행자 황디 외에도 선곡 숨은 주역이 있다는 걸 몰랐네요. 우리 김정은 PD님 감사합니다. 라고 선곡 폭군님에게 또 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곡을 듣고는 어떤 마음 느끼실까요? 예. 시창 강릉 경포대 12난간 들어볼 텐데요. 한자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환자의 소리로 시창 강릉 경포대 12난간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강릉 경포대의 변한 경치와 유유자적한 모습을 노래한 시창인데요. 삼척 부사로 부임했던 심영경이라는 분이 지은 시라고 합니다. 지방 수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국 동시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부터 뭐 지방의회 의원들 뽑는데 뭐 거기서 살았니 안 살았니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지방을 얼마나 이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노래 한 수 정도는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우리가 좋다 오늘 생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제16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공예부문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중견 예술인을 예우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시상 분야는 전통공예 부문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에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암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혼을 응원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주말 오후 우리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보내보시는 것도 좋겠죠. 오늘은 국립국악원과 국립남도국악원의 토요상설 무대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서울에선 국립국악원의 대표 상설 공연이죠. 토요 명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중음악부터 민속음악, 무용, 창작국악 등 우리 전통예술의 다양한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인데요. 5월 23일과 30일 공연은 한국의 멋과 신명을 주제로 꾸며지는데요. 5월 23일엔 보허자와 피리독주 상령산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30일엔 설장구와 경풍년 등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전남 진도에선 국립남도국악원의 토요상설 공연

공연 국악이 좋다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진학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악이 좋다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연인데요. 남도의 멋과 흥이 살아있는 다양한 무대들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죠. 먼저 5월 23일엔 황규선 무용단의 울돌내야가 펼쳐지는데요. 진도 북놀이를 바탕으로 진도 사람들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남도 특유의 깊은 정서와 힘있는 춤사위를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5월 30일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함께하는 국악의 향연이 마련됩니다. 합주와 해금 독주, 판소리, 무용, 남도 민요까지 다양한 무대를 통해 남도 국악의 풍성한 매력을 전해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서울과 남도에서 이어지는 주말 국악 무대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음악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전통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5회 무향춤 페스티벌이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페스티벌은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국 전통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하나의 춤 축제로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전통춤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대에선 나흘 동안 다양한 전통춤 공연이 이어집니다. 태평무, 승무, 부채춤, 살풀이춤, 교방 국거리춤, 설장구춤 등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우리 춤들이 무대를 채우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엔 서울국제문화예술협회가 선정한 32명의 춤꾼들이 참여해 저마다의 개성과 호흡이 담긴 춤사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이번 페스티벌은 공연뿐 아니라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대 행사들도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서울 남산국악당 야외 잔디마당에선 한국 전통춤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전통춤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학술 콜로키움도 마련됩니다. 여기에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보유자인 양성옥 명무가 들려주는 춤의 길 담화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랜 시간 춤과 함께 온 삶의 이야기와 전통 계승에 대한 생각들을 직접 들어볼 수 있다고 하네요. 본 공연과 부대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 남산 도남문 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익숙한 우리 음악도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면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이 5월 29일 세종 MC여터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의 형식과 현대적인 감각이 만나는 지점을 탐색하는 무대인데요. 국악관현악을 교향곡 형식으로 새롭게 접근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공연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이자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수석 객원 지휘자인 최수열 지휘자가 함께하고요. 작곡가 정일련과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 이하늘이가 참여해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형식을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전통에서 출발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질서와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가는 시간, 형식의 재발견과 함께 오늘의 국악관현악에 들려주는 새로운 상상력을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29일 세종 MC여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는 걸까요? 아마 연애 결혼을 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거고요. 중매 결혼을 했다면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어쨌거나 덜 외로울 거란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냥 행복한 건 눈에 콩깍지가 붙어 있을 때까지만이고요. 혼자라서 외로운 것보다 옆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사실 더 많이 외로운 법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결혼은 대체 왜 하는 걸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라면 불행도 두렵지 않을 사람이랑 하는 거라고요. 좋을 때만, 행복할 때만 사랑스러운 사람 말고 슬픔도, 아픔도, 불행도 함께라면 견뎌볼 만할 것 같은 사람. 지금 옆에 있으신가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위희경의 노래, 이수민의 가야금 외 여러분의 연주로 사랑가, 결혼 행진곡 들으면서 5월 21일 목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는 걸까라는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때가 되면 짝을 찾아 결혼을 해왔다는 것. 적어도 혼자보단 둘이 더 행복할 거란 환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일단 나의 자유를 일부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니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희생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콩깍지가 쓰였을 땐 희생보다 행복이 훨씬 크게 느껴지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콩깍지는 없다고들 하니까요. 대부분 인생의 봄에 처음 짝을 짓고 여름, 가을, 겨울까지 긴 인생을 함께하기엔 행복은 너무 짧고 희생은 너무 긴 게 아닐까요? 그러니 애초에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불행을 함께 견뎌줄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긴 인생에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불행들이 함께여서 그나마 견딜만해지니 행복을 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고맙고 소중한 사람이 배우자인 거겠죠. 오늘이 부부의 날이기도 하니 평소에 일일이 표현 못한 고마움을 슥 한번 표현해 본다면 그것만으로 또 함께 견딘 불행이 전부 행복으로 변하는 마법이 일어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게 아닐까요? 바이날로그의 연주와 노래로 함께합니다. 너영 나영.

바이날로그의 연주와 노래로 너영 나영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목요일에는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함께하는 날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이 라디오 극장의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상에서 겪은 재미나거나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면 극장이라고 말머리 달고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 앱 사연 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제원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진 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로 건너가 볼게요. 소리광대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꽃잠.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이봐요, 이 동네엔 올해도 당신 좋아하는 장미꽃이 활짝 폈네요. 거기서도 보이려나. 하긴 천국엔 더 이쁜 꽃도 많겠지 뭐. 지난해 가을 아빠가 하늘나라로 떠나신 후 엄마는 종종 책장 한편에 세워둔 아빠 사진을 향해 말을 건네곤 하신다. 엄마, 장미꽃 핀 거 보니까 아빠가 보고 싶으신가 봐. 보고 싶기는.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만날 텐데 뭐. 엄마, 전에는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아빠랑 같이 안 살 거라고 하시더니, 아유, 천국 가서도 아빠 만나시려고? 만나야지 그럼. 여기서 맺은 연분이 뭐 거기 간들 달라지랴? 한번 살아봤음 됐지. 내가 미쳤다고 다음 세상에도 너희 아빠를 또 만나서 이 고생을 하냐? 분명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대사를 노래하듯 입에 달고 사셨던 우리 엄마. 솔직히 난 엄마에겐 사별의 슬픔이 마냥 슬픔보다는 시원섭섭, 그것도 시원의 비중이 조금 더 큰 시원섭섭일 줄 알았다. 내가 어느 정도 머리가 큰 후부터 당최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결혼을 하신 걸까? 였으니 말이다. 그렇게 서로가 못마땅하고 안 맞는 사람

가족들이 왜 가족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것인지. 나의 이 오랜 의문은 비단 우리 부모님께만 한정되지 않고 범사회적 의문으로 확장돼 지금도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년 이상의 기혼자들 대부분이 우리 부모님과 별반 다르지 않은 관계성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음악을 전공한 나는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 삼아 문화센터에서 악기 강좌를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수강생의 한 90%가량이 40대에서 60대 여자분들이었다. 하루는 내가 강습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악기를 잃어버린 날이 있었다. 집에 들어와서야 내 손에 악기가 없다는 걸 알아차렸는데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중간에 커피숍에도 잠깐 들른 그 기나긴 동선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봐도 어디서부터 악기가 없었던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이미 막차가 끊길 시간이라 되돌아가 확인해 볼 수도 없었고 그렇게 악기의 행방을 모르는 채로 보내게 된 그 밤 나는 인생의 반려자를 잃어버리면 딱 이런 기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중학생 때부터 예고 입시와 대학 입시까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징글징글하게 함께한 악기였으니 새 악기를 산들 오랜 세월 내 손으로 길들인 악기와 어찌 같겠는가. 그렇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악기를 내 부주의로 잃어버렸다는 자책과 정말 그대로 영영 되찾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막막함에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행히 내 악기는 중간에 들른 커피숍에 보관돼 있었고 다음날 무사히 찾아올 수 있었는데 그 다음 주 문화센터 강좌에서 내 이야기를 들은 수강생분들의 반응이 더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로 남았다. 내가 악기를 잃어버리던 날 남편을 잃어버리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수강생분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쳤던 것이다. 아우, 남편 잃어버리면 속이 다 시원하게요. 내가 20대부터 그런 환경에 있었으니 결혼에 대한 환상이 일찌감치 깨진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 지금까지 미혼인 이유를 변명해야 할 때면 아직도 가끔 그 에피소드를 꺼내곤 한다. 물론 그게 아줌마들의 수위 높은 우스갯소리인 걸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 우스갯소리에 진심도 꽤 높은 비중으로 섞였다는 걸 우리 부모님 사이만 봐도 알 수 있었으니 뭐.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절대 아빠랑 안 살 거라던 엄마의 진심이 어느새 깊은 그리움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면 부부 사이란 내가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지도 않는 불가사의 영역인가 싶기도 하다. 엄마, 내가 보기에 엄마랑 아빠는 천생연분이라 천국 가서도 만날 수밖에 없을 테니 걱정 마셔요. 뭐? 언제는 둘이 왜 결혼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더니 이제는 또 천생연분이래? 세상에 아빠 성격을 견디고 살아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고 또 엄마 성격을 견뎌줄 사람도 아빠 말고는 없었으니까 그런 게 뭐 천생연분 아니면 또 뭐겠어요?

0: 아프지 말고 천천히 떠와요.
1: 그래도 내가 당신 만나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사랑을 했어요.

이상과 고영렬의 노래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 만날 문을 열면서부터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는 걸까라는 화두로 출발했었는데요. 오늘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의 주인공도 오랜 세월 지켜본 부모님과 또 주위의 많은 기혼자들을 보면서 왜 결혼을 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져온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이 라디오 극장의 주인공이 낸 결론처럼 천생연분이라는 건 모든 게 잘 맞는 관계가 아니라 너무너무 안 맞으면서도 그걸 다 견뎌줄 수 있는 관계인 건지도 모르죠. 오랜 세월 부부로 살아오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천생연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 미리 공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를 목요일이 아닌 월요일 일부에 미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만 월요일과 목요일의 일부 코너 순서를 살짝 바꿔서요. 월요일에 라디오 극장을 미리 보내드리고 목요일에 떠먹퀴 함께 풀어보려고 하니까요. 평소와 살짝 달라질 다음 한 주의 구성도 새로운 느낌으로 함께 해주세요. 창작 국악그룹 메리의 연주와 노래로 공무도화가 듣고요. 이어서 이봉근의 노래로 공무도화까지 두 곡 이어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지금 기상청 슈퍼컴퓨터 앞에 있습니다. 5월은 시작부터 노동절과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연휴가 있었지만 이번 주말부터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인 월요일까지 또 한 번의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연휴 나들이 계획 세워두신 분들은 날씨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토요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엔 비 예보도 들어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인 일요일은 전국이 맑은 하늘을 되찾을 전망이고요. 주말 사이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7도 사이, 낮 기온은 21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7도 사이, 낮 기온은 25도에서 3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다만 기압골의 발달과 위치, 이동속도 등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될 최신 예보도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두 번째 달의 연주 송소희의 노래로 오돌독이 둥그대 당실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봄 뒤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은 골목길 뉴스가 기다리는 날이죠. 자, 1부 끝곡으로요. 섬 아리랑 상화도를 건너 하화도 두 섬을 지나 비견도까지 노을양의 연주와 노래로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막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의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국악밴드 나릿과 김수경의 연주한 노래로 비련의 곡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골목 사람 사는 이야기나 지역 소식들을 골목길 뉴스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할게요. 몰랑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내게 사랑이라는 건.

봄디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 울산 울주군 천왕산 정상 인근에서 며칠째 떠돌던 흰 강아지를 한 등산객 부부가 구조해 가족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부부는 지난 5일 영남 알프스 완등 인증 앱에 왼쪽 앞다리를 저는 흰 강아지 한 마리가 천왕산 정상 부근을 떠돌고 있다는 글을 보게 됐는데요. 천왕산은 해발 고도 1000m가 넘는 산입니다. 이후 각종 소셜미디어에도 비슷한 목격담과 사진이 이어지자 부부는 계속 마음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과거 함께 살던 반려견 두 마리를 모두 노견으로 떠나보낸 후로 반려견을 키우지 않았었는데 산 정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강아지를 아내가 계속 이야기하자 결국 같이 데리러 가자고 남편이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구조 당일이었던 11일 오후 천왕산 일대에 많은 비가 예보된 것에 마음이 쓰여 아내는 휴가까지 내고 산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그날은 마침 케이블카 휴무일이라 산 정상 인근까지 직접 걸어 올라간 부부는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인근에서 발견한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구조해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는 현재 두부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하얀 털을 보고 떠올린 이름이었고 산을 내려오는 길에 다른 이름에는 반응하지 않던 강아지가 두부야 라는 부름에 고개를 돌리자 그대로 이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두부는 앉아, 엎드려 같은 기본적인 말을 알아듣고 반응하는 등 사람과 함께 생활했던 강아지로 보이며 주택이나 인가가 전혀 없는 산 정상에서 발견된 점으로 보아 단순히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유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부는 말했는데요. 그들은 두부를 유기견 보호시설에 보내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돌볼 생각이라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 밝혔습니다. 이상 골목길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경로 이탈의 연주와 노래로 팔자 아라리 듣고 왔습니다. 두 분은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았지만 또 좋은 주인을 만나서 사랑받으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참 다행입니다. 이 유기견을 구조하러 산 정상에 다시 올라간 이 부부의 마음도 참 애틋하죠. 5월 21일 목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이네요. 한충은의 소금, 정수년의 해금 외 여러분의 연주로 결혼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요 함께 들으면서 이만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그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나라.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에 가득 찬다는 절기, 소만. 그리고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고 해서 가정의 달 21일에 방 한 칸 얻어 사는 부부의 날. 소만과 부부의 날은 어쩌다 같은 날 원 플러스 원으로 묶인 걸까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농사처럼 사랑이란 이름으로 일궈내는 가정 역시 저마다 수고와 정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서로를 채워 소소하게 가득 채운다는 소만을 이루듯 오늘도 함께여서 더 따뜻한 부부의 날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구상이 쓴 시에 길정배가 곡을 붙인 우리 부부의 노래, 테너 김승직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하면 저는 이 나무가 떠오르네요. 열리지, 맞닿아 연이어진 가지. 그러니까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들이 서로 엉켜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나무를 말하는데요. 열리지가 원래는 효성이 지극함을 나타냈던 말인데 지금은 남녀 간의 사랑 혹은 짙은 부부애를 비유하는 말이 됐다고 하죠. 그렇게 서로 다른 뿌리로 시작했지만 세월 속에서 하나의 나무처럼 자라는 것, 그게 바로 부부라는 이름 아닐까요?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박용찬 씨, 박용찬 작곡, 독립군의 아내, 소프라노 임선혜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조규화 씨, 이충자 작곡, 사랑, 테너 박현재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임선혜가 부른 독립군의 아내, 테너 박현재가 부른 사랑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신용옥 시인의 시 연리지에서 뽑았습니다. 아,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그대와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영원한 사랑 전하는 동반자.

신영옥 씨, 김수정 작곡, 열리지, 소프라노 김정연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5712번께서 교수님 리베란테 새벽별 너무 좋네요. 요즘 새벽같이 일어나서 애들 아침밥 챙겨주고 출근 준비도 하는데 새벽부터 설쳐선지 퇴근 후 좀 피곤하지만 국악방송 쭉 들으면서 저녁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늘 좋은 선곡 감사드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이들 밥 챙겨주시고 뭐 저랑 똑같네요. 오늘은 리베란테의 목소리로 다른 곡을 준비했습니다. 노현우 씨, 벤 찰스 작곡의 꿈을 꾸는 별, 리베란테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리베란테 가브론 꿈을 꾸는 별 보내드렸고요. 좀 전에 들으신 곡은 박하목 씨 윤용화 작곡 보리밭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반친구는 클래스메이트, 속깊은 얘기를 하는 사이는 소울메이트, 같이 달려주는 사람은 러닝메이트라고 하죠. 그렇다면 헬프메이트는 뭘까요? 돕는 친구, 바로 부부라고 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만난 친구 사이가 바로 부부라고 하죠. 돕는 친구라는 마음으로 아내를 보고 또 남편을 보면서 다툼 없이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반우 반개 편락 나무도입니다. 황규남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구학당 송현민입니다. FM구학당을 진행하다 보면 해마다 만나는 여러 축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즌에는 봄을 장식한 서울 도남구학당의 산조대전이 그런 경우인데요.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산조대전이 지난 4월 2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도남구학당에서 펼쳐졌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서울 도남구학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이 산조대전도 더욱더 의미가 부여되었던 시간이었는데요. 2021년에 시작된 산조대전, 올해도 역시 명인들의 공연, 그리고 젊은 연주자들의 산조, 그리고 특별하게도 시민이 함께한 시민산조라는 공연까지 곁들여지면서 다양한 산조의 풍경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FM구학당에서는 이러한 산조대전의 첫 문을 연 두 명인이 함께한 특별한 공연으로 명인산조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지난 4월 2일 서울 도남구학당 공연 실황입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지순자 가야금 명인이 연주한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 또 이생강 대금 명인이 연주한 본인의 산조가 각각 이태백, 정하영 고수가 함께한 무대로 올려졌습니다. 먼저 만나보실 무대는 지순자 명인이 연주한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입니다. 성금연은 1923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세상을 떠난 가야금 명인입니다. 안기옥으로부터 배운 가야금 산조를 바탕으로 자신의 산조를 만들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전부터 여러 학습기를 거쳤었죠. 1935년에는

조명수에게 가야금 풍류와 판소리를, 또 1936년에는 안기옥에게 가야금 산조를, 그리고 1938년부터는 조선성악연구회 활동을 시작했고요. 1949년에는 여성국극 동지사에 들어가 창극 활동에도 종사했습니다. 1968년에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었으나 1975년에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보유자로부터는 해제되었으나 그 여러 후학들과 자녀를 통해서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는 오늘날에도 여러 산조들과 함께 단단하게 뿌리박은 그런 음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산조를 무엇보다도 성금연 명인의 자제 중한 명인 지순자 명인이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950년 태생인 지순자는 해금명인 지영이와 또 방금 전 소개해드린 성금연 명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요. 오랫동안 어머니 밑에서 가야금 산조를 잘 이어나갔고요. 한동안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그 활동이 끊기기도 했었으나 1997년에 부활이라는 제목의 음반을 발매하면서 어머니의 산조의 계보를 다시 이어나가면서 또 지금 공연예술계에서 단단히 뿌리를 박은 명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피로부터 물려받은 산조, 또 학습을 통해서 물려받은 산조를 지순자 명인이 연주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 산조대전의 첫 문을 여는 무대로서는 큰 의미와 의의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지순자 명인은 현재 지영이 민속음악연구회 회장이자 수임당 가락타기 대표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지순자 명인의 가야금 연주로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무대의 고수로는 지순자 명인으로부터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를 어린 시절부터 배웠다는 이태백 명고가 함께했습니다. 연주 시간은 약 25분입니다.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 듣겠습니다.

아니,

네, 지난 4월 2일 서울 도남문구학당에 오른 산조대전 명인산조 공연이었고요. 지순자 명인의 가야금 연주로 성금연유 가야금산조 장구 연주에는 이태백 명고가 함께했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19일까지 연이어진 산조대전의 예술감독을 현재 전남대학교 교수이자 대금연주자 김상현이 맡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산조대전의 예술감독의 어떤 성향과 취향이 잘 반영된 무대가 다음 만나보실 이생강류 대금산조 무대입니다. 특별히 이번 무대에서는 올해로 한국 나이로 따진다면은 아흔에 달한 우리 이생강 명인이 직접 무대 위에 올라서 아주 감동 어린 순간을 제공했는데요. 1937년 태생입니다. 현재 국가무형유산 대금산조 예능보유자이며 정말 고령이 무색할 만큼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최고령의 대금산조 연주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가 자신의 산조를 발표했던 때가 1970년대 후반, 그러니까 그의 나이 40대일 때였는데요. 박종기, 한주환, 이생강으로 이어지는 이생강류 대금산조는 여러 특징들이 잘 녹아있는 산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나이보다 판소리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요. 특히 청이 높아서 대금 특유의 고음역대가 두드러지고 그런 점에 있어서 맑고 밝은 느낌을 연출하는 대목들이 다른 산조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로 한국 나이로 아흔에 달한 우리 이생강 명인이 선보이는

있는 이생강류 대금산조. 이날 공연의 두 번째 무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북가락과 함께했습니다. 고수 정화영의 장단과 함께 만나보겠고요. 연주 시간은 약 26분입니다.

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나이보다 판소리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요. 특히 청이 높아서 대금 특유의 고음 역대가 두드러지고 그런 점에 있어서 맑고 밝은 느낌을 연출하는 대목들이 다른 산조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로 한국 나이로 아흔에 달한 우리 이생강 명인이 선보이는 이생강류 대금산조 이날 공연의 두 번째 무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북가락과 함께했습니다. 고수 정화영의 장단과 함께 만나보겠고요. 연주 시간은 약 26분입니다.

이날 공연의 두 번째 무대를 장식한 이생강이 직접 대금 연주로 들려준 이생강요 대금산조, 고수 정화영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2일 서울 도남문고학당에서 열린 산조대전의 첫 문을 연 명인산조 공연 실황과 함께하면서 지순자의 성금연유 가야금산조, 이생강의 이생강요 대금산조를 만나봤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산조 축제였는데요. 앞으로 FM고학당에서 틈틈이 공연 실황 소개해드리도록 하면서 FM고학당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 순간 버섯 채취꾼과 우리가 보는 풍경은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임유영 시인의 시 라였습니다. 버섯 채취꾼이 보는 숲과 우리가 보는 숲은 분명 다르겠죠. 하지만 문득 어느 한순간 숲이 아름다워서 마음을 빼앗기는 그때 서로 다른 우리는 같은 것을 본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맞춰보는 시간 5월 21일 목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키 큰 나무숲 가운데 일부 전해드렸습니다. 김해시립 가야금연주단의 연주였어요. 이 음악과 함께 5월 21일 목요일 글온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임유영 시인의 시 라의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이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한순간에 대해서 말하는 시였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맞는 순간에는 말조차 필요 없을 거예요. 햇살이 반짝이는 한순간, 바람이 기분 좋은 한순간, 음악의 첫 음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이 통할 테니까요. 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권병호의 하모니카 연주로 바람 부는 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권병호의 바람 부는 대로였습니다. 화딱지님 닉네임이 너무 제 마음에 드네요. 화딱지님이 비오는 날씨가 추워졌어요. 감기가 올 것 같아요. 뜨끈한 아욱 된장국으로 저녁 먹고 크론도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래요, 날이 추워져가지고 아마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끈한 된장국과 함께 따끈한 그론도와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3033님은 또 아유 또 취업 관련해서 준비 잘하고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콩콩이수이님은 안녕하세요, 지금 대구는 비가 오고 있어요. 한 시간 잘 부탁드려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대구는 지금 비가 오고 있군요. 서울은 그래도 지금 비가 좀 그쳐가지고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아, 아침엔 차 몰고 움직이다가 그 가랑비가 내려서 세차를 했는데 며칠 전에 다행히 어제는 운전 안 했었는데 오늘은 그 가랑비 맞고 이제 차가 또 거시기가 돼버렸네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367님은 기다렸어요. 오늘도 그런도 한 시간 함께합니다 라면서도 예쁜 빨간 꽃사진 함께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목요일엔 이야기의 밤 그리고 지금 이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립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돔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조윤영의 노래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와 조윤영의 노래로 모라는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이 이어집니다.

0: 어느 마을에 이웃집에 사는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극락에 가기 위해 각자 솥을 가져와 거기에 돌을 삶기로 했죠. 돌을 삶아 돌이 물러지면 극락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은 나무를 해오고 한 명은 불을 떼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었는데요. 불을 떼기로 한 노인이 자기의 아궁이에만 불을 뗐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불을 뗀 자기 솥에서는 돌이 무르지 않았고 나무를 해오던 노인의 솥은 불을 떼우지도 않았는데 돌이 물러진 것이었습니다.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인 극락 가려고 돌 삶는 노인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만화 영화에서 다뤄진 적이 있어서 아마 이 이야기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그 만화에서는 이야기를 좀 간략화해서 민간에 전승되는 버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게 됩니다. 불태는 노인이 이기적인 짓을 했지만 어쨌든 두 돌 중에 하나가 물러졌으니 두 노인은 극락을 향해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극락으로 길을 가던 중 어느 언덕 밑에 갓을 쓴 사람이 불을 떼던 노인에게 말합니다. 이 갓을 쓰고 이 자리에서 연불을 외고 있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요. 사실 갓을 쓴 사람은 허물을 벗어야 극락에 갈 수 있는 구렁이였고 불태던 노인은 구렁이의 허물을 쓰고 구렁이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나무하던 노인과 갓을 준 사람, 두 사람이 극락에 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죠. 결국 이기적으로 자신의 돌만을 무르게 하려던 노인이 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마 이 결말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결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흥보가중 놀보 둘째 박 타는 대목 박초월의 소리와 이정업의 북 연주가 함께합니다.
1: 이렇게 한바탕 놀고 돈 천냥을 실어주고 박을 마저 따다 놓고 놀보가 마음이 조급하야 박을 한번 타보는데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실고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톱밥이 그저 팔 하더니 닭이 딱 쪼개져 나오는 뒤 장수가 하나 나오겠다. 너희처럼 돌보는만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눈고하니 제비왕 그 적을 듣고 강남서 나왔노라. 목을 누려 갈바다라. 너는 어떤 인간으로 곡식에 해가 없는 제비다리를 부질르고 동부동부 소생긴 내 동생 흥보실을 코박줄 무너였으지 살기를 바랄 소자 목을 누려 갈바다라. 빛난 집

0: 세상을 찾아보겠네다.
1: 네, 흥보가중 놀보 둘째 박타는 대목을 박초월의 소리와 이정업의 북반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의 밤, 오늘의 주제는 극락 가려고 돌 삼는 노인 이야기입니다. 극락에 가기 위해서 돌을 삼는 두 노인 중에 자신의 돌에만 불을 떼던 이기적인 노인이 결국 벌을 받는 이야기라고 앞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돌을 삼는 일이 어쩐지 돌을 닦는 과정처럼 느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 돌을 삶는다는 거 정말 쓸모없는 일이잖아요. 돌을 삶아서 어디에 쓰겠어요? 그리고 그 돌을 잘 삶으면 극락에 간다니. 아, 그러면 삶이란 것도 대체 뭘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의미를 찾기도 하지만 결국 삶이란 건 돌을 삶는 일처럼 고되고 어렵지만 그 효용을 찾자니 또 어딘가 막막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그 과정에 충실하면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면 충분하다고, 괜히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몫을 챙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건 삶을 불행한 결말로 이끌 뿐이라는 겁니다.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가끔 삶에 대해서 막막한 기분이 들 때가 있으시죠. 아, 대체 왜 살지? 삶은 뭐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삶은 때로 돌을 삶는 일처럼 막막하고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을 잘 돌볼 것, 그것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거예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선 중심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니까요. 9258님, 목요일은 옛 이야기가 은근히 기다려지는 날, 뭔가 오잉스럽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야기가 왠지 기대되네요. 추억의 배추도사, 무도사, 은비까비 말고 뭐라고 해야 하나? 음악도사, 글도사, 덩도사, 쿵도사, 수박도사, 로또도사, 세상에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 글비까비 황도사, 아 이건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요. 이번 주도 아슬아슬한 와중에 그론도 덕분에 충전해서 갑니다. 이라고 또 아유 너무 감사한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수박도사, 로또도사 너무 웃기네요. 덩도사, 쿵도사. 네, 근데 진짜 저희 그 이야기의 밤 시간에 전해드리는 옛날 이야기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오잉스럽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이야기들 많거든요. 이게 이 민담이라고 하는 게 약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소설이나 영화처럼 기승전결이 딱딱 갖춰지고 이렇지가 않아요. 뭔가 약간 옛날에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대라는 종류의 이야기에 더 가깝고, 이게 약간 그렇게 일부러 막 구성한 그 형태를 갖추고 구성을 갖추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또 뭔가 약간 곱씹을수록 맛이 나는 게 있어요. 약간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중요한 부분이었으면 더 길게 말하고 안 중요한 부분 짧게 치고 이런 게 있는데 민담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말하는 사람 흥미 따라서 움직이고 구전하는 사람 흥미 따라 움직여서 아무튼 재미가 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고래님, 돌을 삶은 이야기, 저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새로운 이야기들을 알게 되어서 일주일 중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3034님도 임찬영님, 저는 흥부와 놀부란 이야기 엄청 많이 좋았습니다. 제일 좋은 건 놀부가 못된 행동을 하다가 가난해진 것을 보면서 아 잘난 척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흥부와 놀부 이야기도 언젠가 또 다루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96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1일, 둘이 하나 된다는 부부의 날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바빠서 야근하고 10시에 퇴근한대요. 그래서 김치찌개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그래요. 아, 진짜 오늘이 부부의 날이었군요. 네, 저희 그론도에 또이 사연 중에 공식 콘텐츠 중에 하나죠. 이 사랑과 시약이. 아유, 그래요. 근데 진짜 그래도 그 아내분도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막 힘들겠지만 또 집에 돌아가면 또 김치찌개 끓여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니 또 얼마나 또 힘이 나겠어요. 저도 10시에 끝이 나는데 집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 또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네, 음악 한 곡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 심청가에도요, 욕심 많은 뺑덕이 등장을 하죠. 이번에는 이 뺑덕, 새로운 감성으로 담은 음악 들어보시죠. 김나니와 커먼그라운드가 함께하는 뺑덕 전해드리겠습니다.

먼 그라운드가 함께한 뺑덕이었습니다. 베베론 소크라테스님, 우리 시인님 잘 웃지만 오늘처럼 껄껄껄 웃는 모습 새삼스럽네요. 뭔가 귀여우셔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제가 또 너무 크게 웃었나요? 제가 가끔씩 막 진짜 저 그래도 방송이어가지고 약간 웃음을 약간 컨트롤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방심하면 제가 진짜 엄청 크게 웃어서 약간 단전에서 웃는 것처럼 복식 호흡으로 학 하고 웃는 게 있어가지고 옛날에 한번 그것 때문에 혼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너무 시끄럽다고. 네, 아무튼간에 네, 적당히 잘 웃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웃는 게 좋잖아요. 아, 그리고 칭칭이님, 맞아요. 해야 되면 어려운 일도 해내게 되고 나쁜 마음이면 될 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또한 맞는 말씀이죠. 이 돌을 삼는 두 노인 이야기처럼 아, 나만 챙기려고 내 것만 조금 더 막 빼돌리고 나한테만 막 유리하게 뭔가 하려고 하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진짜 뭐가 꼭 잘 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또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러는가 합니다. 그냥 너 많이 해라. 너 많이 하고 그래. 만 좀 더 가져가라야 그래 그거. 밥 한 그릇 더 먹어라. 이런 느낌으로 보게 되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뭐 정말 큰 차이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냥 내 자리를 잘 지키고 나 할 일에 충실하고 내 주변 사람들 잘 돌보는 게 역시 가장 좋은 잘 사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럼 또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회심곡 중 인생의 길 김영임의 소리로 만나보시죠.

김영임의 소리로 회심곡 중 인생의 길 전해드렸습니다. 젤리곰님, 이야기의 밤 덕분에 옛날 이야기 듣는 기분이에요. 신님 덕분에 민담이 새롭게 들려요. 점점 흥미로워집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7416님은 인천시인님 돌을 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샤 브라운의 그림책이 떠올라요. 돌멩이로 스프를 그려 연대의 힘을 보여준 이야기거든요. 도서관에서 소설 읽으며 그론도 듣습니다. 그론도 애청자들과 인천시인님 이야기는 자꾸 귀를 쫑긋하게 돼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도 그 돌멩이 스프 이야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돌을 끓이는 일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가능하게 하네요. 그리고 박하사탕님은 저는 한 번 2년 오래 가져가는 편인데 남편이랑 저 지리산에서 만났는데 오늘도 같이 지리산 다니던 동호회 회원 만나러 갔어요. 출장 가는 길에 들러서 보고 간다고요. 지리산 가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진짜 약간 이게 친구 혹은 뭐 이렇게 알게 되는 사람들 그런 인연이라고 하는 게 가면 갈수록 더 소중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나이를 아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건 이 인연을 만들고 친구를 사귀는 게 생각보다 진짜 어렵구나, 가면 갈수록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점점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대 때는 그냥 같은 반이면 무조건 다 친구고 동갑이면 다 친구고 그랬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점점 그렇게 되는 일이 어려워지니까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모든 그 인연 되는 그 분들과 함께 지리산은 또 한번 가보시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3911님 돌이 물러져야 극락에 간다니 역시 극락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싶다가 무심하게 나무하러 가신 분 돌이 물러졌다니 또 쉬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게 그러니까 안달복달 하지 말고 애걸복걸 하지 말고 그냥 나 할 일들 열심히 그냥 꿋꿋이 그리고 묵묵하게 잘 해나가는 게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미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칠홍성님 새싹 사연인데요. 비가 와서 밤 공기가 선선해졌네요. 선선한 밤에 잘 어울리는 이수진의 살구꽃 신청합니다. 라고 또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또 보내드려야죠. 이수진의 노래로 살구꽃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는 일이지요. 그리움이라는 신호, 외로움이라는 신호, 아픔이라는 신호를 말이지요. 내가 그대를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보내는 신호가 그대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네, 이수진의 노래로 살구꽃 전해드렸습니다. 칠홍성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나레이션이 인상적이었죠. 사랑이라는 건 신호를 보내는 일이지.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음의 신호들을 보내는 시간. 여러분들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기는 4계절에 6번씩 모두 24절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름절기 가운데 입하 다음인 소만이었습니다. 이때는 햇볕이 풍부해서 만물이 생장하고 농촌에선 모내기 준비로 분주해지죠. 이 시간에도 모내기와 관련된 민요를 준비했는데요. 상주 모 심기입니다. 모를 심으면서 부르던 노동요로 상주 함창 연밥 따는 노래라고도 해요. 사설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주 함창 공갈 못에 연밥 따는 저 큰 아가 연밥 줄밥 냈다 주마 우리 부모 섬겨주소. 공갈못은 경상북도 상주 함창 지역에 있는 연못입니다. 상주 공검지라고도 하는데요. 벼농사를 짓기 위해 여름비를 가둬두는 역할을 합니다. 또 공갈못엔 가슴 아픈 사연이 전해지기도 해요. 연못에 물이 많아서 뚝이 자꾸 터졌는데 공갈이라는 아이를 묻고 뚝을 쌓았더니 무너지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저기 가는 저 처자야 못줄이나 잡아주소. 못줄일랑 내 잡을게 새참이나 떼다주소. 못줄 잡는 솜씨 따라 금년 농사 달렸다네. 못줄은 모의 위치를 일정하게 맞춰서 심기 위해 논을 가로질러 설치한 줄입니다. 양쪽 끝엔 줄을 옮기는 줄잡이가 서 있죠. 사설엔 또 신우, 올케 같은 사람은 놀고 있다면서 다음 생엔 시집살이는 안 하겠다는 말도 나옵니다. 네, 그럼 상주 모심기를 안양년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상주 모심길을 안양년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안양년은 요절한 천재 명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절묘한 성음과 기량으로 김소희 명창의 수제자로 손꼽혔는데요. 1981년 37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밤산책님, 어쩐지 좀 쓸쓸함이 전해지네요.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진짜 약간 목소리가 진짜 뭔가 되게 호소하는 그런 게 있는 목소리예요. 그리고 콩콩예수님은 한 시간 힐링하고 갑니다. 감사드려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아직 저희 또 시간 조금 더 남긴 했습니다. 그리고 5784님은 인찬씨님, 저 일요일 생일이에요. 생방날 축하받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방금 노래 듣다가

허뜩 보내봐요. 매년 돌아오는 생일이지만 좋아하는 그룬도에서 시인님의 축하를 받으면 무척 기쁠 듯합니다. 라면서 신청곡까지 신청해 주셨어요. 아우 그래요. 너무너무 생일 축하드립니다. 진짜 맛있는 거 일단 드실 예정이시겠죠. 딴 건 몰라도 생일날 맛있는 건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신청하신 음악 생일 축하하는 의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곡 이어서 전해드렸죠. 원모어 찬스의 널 생각해, 5784님의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방금 전해드린 음악은 달리의 잊고 젖고 피고 지고였습니다. 화딱지님, 오늘이 소만이군요. 한 시간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즐거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 귀가하세요 라고 또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요, 2096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되게 선선한 밤이 된 것 같아요. 약간 춥기도 한데요. 아, 그래도 이 선선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또한 더더욱 다정한 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의 끝곡 하윤주의 노래로 봄밤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해외의 한 사진 작가는 삶을 절묘하게 포착하는 사진으로 유명했는데요. 사진을 찍을 때 몇 가지 규칙이 있었대요. 그중 하나는 이거.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는다. 인위적인 빛이 현실을 왜곡할 수 있으니까. 현실이나 일상에는 반짝이고 화려한 조명 같은 건 없죠. 대부분의 시간은 그저 평범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누군가의 표정, 뒤늦게 떠오르는 인상적인 순간들이 있죠. 내가 만일 사진작가였다면 카메라를 들이댔을 그런 장면들 말이에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오늘의 장면 있으십니까?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김동률의 Jay's Bar 들려드렸어요. 오키오키님께서 미니 공개 방송 때 오프닝 곡이었던 것 같네요. 와, 기억력 정말 좋으시다. 예, 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서 PD님께 여쭤봤더니 예, 맞다고 하시네요. 저희 국악방송 12층? 예, 12층에 공개홀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재작년 연말인가 공개방송 했었던 것 같은데 야, 그게 벌써 1년 반 됐네요. 시간 참 잘 간다. 자, 요즘은 그 스마트폰 덕분에 사진 찍기가 정말 쉽죠. 우리가 전 국민이 카메라 하나씩 다 들고 다니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뭐 전화기도 들고 다니고 TV도 들고 다니고 컴퓨터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 셈인데, 아우, 그래서 요즘 이렇게 몸이 무겁구나. 아우, 삭신이 다 쑤시고. 아무튼 뭐 물론 작정하고 예, 구도를 탁 뭐 생각해가지고 찍기도 하지만 그냥 순간순간 눈에 띄는 장면들 예,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신경 써가지고 우리가 많이 찍잖아요. 나중에 보면 아, 이런 순간들이 있었구나, 내가 찍어놓길 잘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흐뭇한 추억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 그냥 순간순간 아주 뭐 스냅사진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뭐 이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 더 마음에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오늘 부부의 날이네요. 난 언제 부부의 날 맞이하나 하셨는데 저런, 그러게요. 언제 부부의 날을 축하할 수 있을지 김인설님과 함께 저희도 다 기다리고 있는 바인데 아, 뭐 위로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예, 부부들도 부부의 날 거의 안 챙깁니다. 뭐 라디오에서나 뭐 한 번씩 언급하고 지금 나라 안팎이 전쟁이다, 기름값이다, 뭐 파업이다, 난리도 아닌데. 아이고, 그렇군요. 오늘의 부부의 날이었군요. 둘이서 하나 되는 날이라고 21일로 정했다고 하는데 예, 부부건 아니건 뭐 부부였건 아니면 나중에 부부가 될

계획이건 모두 모두 축하를 한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 가볍게 축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설님도 예, 다 해당이 돼요. 스텔라장 버벌진트가 함께합니다. It's raining.

It's Raining 스텔라장과 버벌진트의 노래였습니다. 6608님, 오늘 복싱 끝나고 열심히 운동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글러브를 찍었어요. 와우, 글러브 빨간이 예쁘다. 자, 6608님 혹시 장정구 선수 아니시죠? 예. 장정구 선수 다 모르시겠지? 여러분 혹시 박종팔 선수나 아세요? 유명우 선수? 진짜 그 우리나라의 최고 인기 스포츠가 프로복싱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인기 있는 선수들이었던 분들인데, 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 좀 연식이 되시는 거고. 6608님은 여자분이신데, 예, 요즘 누구 좀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 건지 갑자기 복싱을 시작하셔가지고 주변 분들이 되게 벌벌 떨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던데, 예, 건강하게 운동 잘 하시기 바랍니다. 9414님, 저는 엄마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해요. 8학년 6반 엄마는 아유 사진은 무슨 하면서도 포즈를 잡곤 하세요. 지금도 아주 그냥 한쪽 손으로 턱을 싹 개면서. 8학년 6반이시라고요? 6학년 8반이라고 하기에도 좀 아까울 정도인데요. 예, 진짜 동안이시다. 저렇게 사진이 잘 나오니까 찍을만 하네. 예, 찍는 사람도 찍히는 사람도 기분이 좋겠는데요. 이렇게 그냥 구경하는 저까지 그러니.

자, 이렇게 좋은 기분 가지고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번호 샵 0302.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은 무료예요. 오늘 1부는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고른 노래로 채워드리는 시간. 오늘 주제는 그래요. 말 나온 김에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결혼식 축가입니다.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축가로 여러분이 뽑은 최고의 노래 뭔지 알려주세요. 뭐 축가하면 어디 가서 또 저를 포함한 유리상자가 빠지질 않는데 예, 오늘

잘 나오니까 찍을만 하네. 예. 찍는 사람도 찍히는 사람도 기분이 좋겠는데요. 이렇게 그냥 구경하는 저까지 그러니. 자, 이렇게 좋은 기분 가지고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번호 샵 0302.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은 무료예요. 오늘 1부는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피 준비. 제가 결혼식 친구 결혼식 갔는데 어느 가수가 와서 이 노래를 부르던데요? 뭐 이런 결혼식에 얽힌 사연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 이은밤 편지 소개해 드릴 거고 K 클래식 한 장도 함께 합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예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들어오세요. 잔나비의 쉬 들려드리고 와서 오늘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덩덕궁에 어떤 분들 계시는지 만나볼 거니까 미리미리 흔적 남겨주세요.

이게 위로가 되는 얘긴지 모르겠는데 또 예,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예. 자, 저기 뭐야? 출석 부르러 가보죠. 오늘은 덩덕궁에 또 어떤 분들이 와 계실까요? 이건 뭐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귀갓길 되세요. 요거는 아마 앞에 프로그램 예, 글과 음악의 온도를 위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12시 넘어가고 올리시는 바람에 저희한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1등 하셨어요, 사랑님. 그 뒤로 예, 아쉽게 2등이 된 자몽에이드, 사랑빛, 핑크공주, 웃는식, 1편 단심 세준, 김인설, 오키오키, 은밤이, 콩콩이순이, 산세베리아, 종이배. 종이배. 종이배. 다음 예 유기농 면봉 해바라기 너의 나라 박은영 우리 개구리 갓난이 조선 왕조 실룩셀록 세스펜서 최선아 눈웃음 나무 서쪽들 오키오키 김민설 퐁당 시카고몬 룰루랄라 무늬만 천사 클로버 지화자 안잘레 나 졸려 배부른 소크라테스 유기농 면봉 금빛 노을 박하사탕님 등등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든든하게 덩덕궁을 지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 여러분이 골라주신 예, 선곡해주신 축가 곡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잔나비의 쉬 듣고 왔습니다. 예, 쉬라고 하니까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 maybe the 쉬 그거 기대하신 분들이 계셨나 본데 그거랑 좀 다른 노래입니다. 6730님 부부의 날이라 그냥 가기 아쉬워 제가 쏜다고 외식하자고 했는데 고기 먹고 안 오고선 왜 또 먹으러 가자냐며 호응을 안 해주네요. 심슨 닮았다 흥치뿡 하고 제 방에 들어와 이은밥이랑 함께해요. 이게 뭐야. 재밌게 사시네요. 예, 오늘 외식은 불발됐지만 아주 알콩달콩 재밌게 사시는 건 증명이 되었습니다. 느낌님께서 인설님 부부라서 더 쓸쓸한 때도 많아요.

오늘 선곡 주제는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결혼식 축가입니다. 결혼식 주인공인 신랑 혹은 뭐 신부가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친구가 부르든 유리상자가 부르든 신랑 신부가 부르든 하객들은 뭐 결혼한 커플을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런 결혼식 축가로 어떤 곡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지 환하게 웃는 커플을 떠올리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출석 1등 하신 사랑님은 앞 프로그램에 보내신 게 아니고 어제 밤 저희 끝나고 나서 이제 딱 올리신 거래요. 그래서 0시 0분 12초라고 되어 있네. 이게 이렇게 하루가 2월이 돼서 오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아유 뭐 퇴근하기 전에 출근 도장 먼저 찍어놓고 가신 거죠. 예, 어쨌든 1등이셨습니다. 박하사탕님, 아이가 요즘 급식을 안 먹고 집에 와서 늦게 뭘 자꾸 먹네요. 집에 왜 간식이 없냐며 오늘도 짜증. 아 그러니까 왜 급식을 신청 안 하냐고요. 아 그렇구나. 급식 신청을 안 해가지고 거기서 안 먹으니까 집에 오니까 배고프고. 아이고 저희 아이도 저희 둘째도 오늘 제가 4시 반쯤에 4시쯤에 하원 이렇게 받아서 5시 반쯤에 어디 수영 다시 보냈는데 그 집에 1시간 남짓 있으면서 배고프다는 얘기를 3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나 한번 주고 메론 한번 주고 닭가슴살 한번 이렇게 데워주고. 야 근데 얘는 급식을 먹고 오는데 왜 이렇게 계속. 원래 애들은 그러나 봐요. 급식을 먹든 안 먹든. 자 오키오키님께서는 예 한동준 씨의 사랑의 서약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아

축가로 참 많이 불리는 노래죠. 얼마 전에 우리 이은밤 다녀가신 김광진 님이 만드신 곡이고요. 한동주 님이 너를 사랑해로 아주 엄청 힌트하고 나서 축가로 그냥 연타로 가보겠다고 그 다음 앨범 타이틀곡으로 발표하셨던 노래인데, 이 노래는 오키오키 님과 오늘 벌써 여러 번 등장하시는 김인설 님 두 분이 함께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축가곡 1번으로 일단 사랑의 서약으로 시작해 봅니다.

이소라 씨의 노래 청혼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햇살맘 PD님이 골라주신 노래였어요.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저녁 먹고 한적한 공원에서 딸아이의 데이트를 목격했어요. 얘가 집에서는 인상만 쓰고 있더니 아이고 예쁜 척 웃고 있던데요. 내순쟁이. 아마도 그 공원이 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공원에서 우연히 만날 확률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집 근처 공원일 텐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바로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공원에서 잠깐 시간 더 보낼 때 아마 이제 목격 당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아이고 그림 예쁘다. 무슨 드라마 한 장면 같네요. 내숭쟁이. 4311님 부부는 닮는다고 서로 눈짓으로 사랑 표현해요. 이제 말로 표현하는 마누라가 되고 싶어요 하셨는데 예, 사실 뭐 눈짓만으로도 예, 충분히 마음이 전해지기는 하죠. 예, 그렇지만 이 말이란 게 기본적으로 가장 가장 그 유용한 의사소통의 수단인데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 의사소통 수단 그 이상의 예, 무언가가 되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감정을 탁 실어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 말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을 마누라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이제 그런 마누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눈웃음님께서는 박시환님이 지하의 물론이라는 노래를 축가로 부르시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았네요. 이 음밤에서 한번 들어요 해주셨는데

그럴까요? 저도 축가하러 갔다가 예. 역시나 축가를 하러 오신 지하 씨를 한번뵌 적이 있는데 그때 부르셨던 노래도 아마 이 노래가 아닐까? 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들어보면 알것 같아요. 지하의 노래입니다. 물론.

로이킴의 노래였습니다.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8399님이셨죠? 예. 설마 제 신청곡인가요? 일단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표현이 지금 어울리진 않지만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이 노래 신청할까 했는데 오늘 주제하고도 딱 맞는 노래네요. 쭌디 들려주실 거죠? 하셔서 제가 들려드렸어요. 8399님. 예, 잘 들으셨죠? 자, 오늘은 여러분이 골라주신 축가, 예, 같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투디냥님께서 계속 보고 또 보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할만하안.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할만하안. 그러게요. 예, 투디냥님도 안 하시는데 제가 뭐 굳이 보탤 건 아닌 것 같고. 예전에 축가하러 갔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네요. 아, 결혼하면 뭐가 좋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던데, 예,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매일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뭐가 힘듭니까? 정말 매일 만나야 되는 게 제일 힘듭니다. 투디냥님 그거죠? 사랑빛님께서 오늘 부부의 날이라고 내 편 신랑님이 저녁밥 먹다가 갑자기 밖에 나가더니 꽃집 가서 흰색 장미꽃 사왔어요. 감동받았습니다. 와우. 부부의 날 챙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가 본데요. 그렇구나. 우리 로맨티스트와 함께 사시는 사랑빛님 축하드립니다. 부부의 날 처음에 제정하는데 이렇게 의견 내셨던 분들 되게 뿌듯하시겠다. 3445님 외손주 봐주느라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는 마누라 너무 반가워요. 삼시세끼 정성껏 바로 지은 밥. 68세가 되니

이렇게 나이 드니 옆에 있는 짝이 제일인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이고 그 제일인 짝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니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또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얼마나 반가우실까요. 아이고 손주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서운하진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그러신 거겠지만, 예, 또 한 달 동안 또 기다려야 되니까 있는 동안 예, 더 다정하게 계셔야겠네요. 아, 5300님은 축가하면 유리상자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선택하셨을 테니 저는 성시경의 두 사람이요. 이 노래도 좋을 듯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겠다는 가사요. 이 노래 청해 주신 분이 많으세요. 룰루랄람님도 청해 주셨고 9073님도 이 노래를 골라주셨네요. 성시경입니다. 두 사람.

4298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이유와 임스롱의 잔소리. 결혼식 축가로 이 노래를 부르면 그만하자 그만하자 좀 분위기 묘할 수도 있겠는데 너의 잔소리마저 난 달콤하다 뭐 이렇게 나중에 훈훈하게 서둘러 수습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노래가 7315님께서 별거 생활 3년 만에 재결합해서 부부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남자는 여자한테 잘해야 된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이제 행복하게 건강 챙기면서 살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아,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사실 뭐 별거가 완전 끝은 아닌데 별거를 시작한 부분은 대부분 그냥 그게 끝나는 경우가 많던데요. 이렇게 다시 재결합하신 거 보니 그것도 3년 만에 두 분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짝인 모양입니다. 남자는 여자한테 잘해야 되고 뭐 마찬가지로 여자도 남자한테 잘해야 되죠. 근데 그 기본적으로 여자는 남자들한테 좀 잘한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게 유교 문화의 영향인 건지 아니면 저기 원시 시대부터 내려온 그 새겨진 DNA인 건지 남자는 보통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가족들을 이제 뒷바라지하고 요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남자는 밖에서 하는 일이 주라 집에 와서 가족들을 위해서 뭘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주로 하는 일이 가족들 뒷바라지 하는 거니까 뭐 예,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 여겨질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흐려져 있죠. 딱 집에 와서 집안 살림 전혀 도움 안 주고 육아도 도움 안 주고 이렇게 살다가는 아주 금방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서로에게 잘해야 된다는 게 예, 그때나 지금이나 되게 중요한 걸 텐데 7315님께서는 예 그걸 아주 제대로 잘 느끼고 실천하면서 잘 챙기고 계시네요. 305 하나님 오늘 부부의 날. 아 이게 뭐 이렇게 많아 부부의 날. 예? 초반에 제가 아까 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아유 잘 안 챙기고 살아요 라는 말 취소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섣불렀습니다. 부부의 날 야구장 데이트하고 왔어요. 응원하는 팀이 이겨서 너무 좋네요. 예, 치어리더랑 사진도 찍어서 기쁨이 두 배요. 남자분이신데 부부의 날 야구장 데이트하고 왔는데 아리따운 치어리더 두 분하고 어디 가가지고 사진 찍고 왔어. V자 그리고 아이고 잘한다 아주. 참, 축하드려요. 예, 여러모로. 아우 근데 저 예. 예쁘긴 하시네 저분들. 5558님 우리 부부 7년 연애 끝에 결혼해서 지금은 칠순이 문턱에 왔어요. 아 저희는 건강을 바라고 있습니다. 둘째 딸이 결혼할 때 축하곡으로 결혼은 미친 짓이야 불렀을 때 참 젊은 애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느꼈습니다. 아주 그냥 재미를 위해서 예 이런 노래를 불렀구나. 야, 근데 세다. 결혼은 미친 짓이야. 옛날 어른들도 그런 장난치긴 하셨죠. 뭐 최진희 씨의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뭐 이런 노래. 그리고 트윈폴리오의 웨딩 케이크. 아, 예, 이 웨딩 케이크 제목은 그런데 이제 헤어지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야, 그때나 지금이나, 뭐, 예, 분위기가 아주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달빛 플래쉬님께서 창원시립 합창단과 학기님이 함께 하는 공연을 보고 오셨다고요? 자, 1부 끝곡으로 박학기님 노래 듣습니다. 비타민.

0: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네요. 임종환 씨의 노래 그냥 걸었어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7706님, 전 오늘도 임신부들과 아기들을 많이 만났네요. 돌 무렵의 아가들, 해맑은 빠이빠이 손짓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런 시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아이들이 커가는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맞아요. 애들 너무 빨리 크죠. 아우, 조금 천천히 크면 좋겠는데 돌아서면 이만큼 커있어. 휴대폰 뭐 무슨 사진 예전에 그 사진 뭐였지 하고 막 찾다 보면 불과 막 6개월 전 사진만 봐도 아우 애기 아우 이렇게 애기였는데 이게 그나저나 그 아기들 만나고 오셔가지고 기분이 많이 좋아지신 모양입니다. 세상 무해한 그 아기들의 해맑음 진짜 귀하죠. 요즘 이 표현 자주 쓰는데 참 귀합니다. 콩콩이순이님, 아들 고등학교 첫 체육대회가 내일이래요.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이라는 물총놀이도 한다네요. 선생님들이랑 함께하는 행사라 그런지 더 기대가 큰가 봐요. 예전에 쓰던 물총은 다 버려서 오늘 새로 하나 샀는데 들고 오는 내내 괜히 웃음이 났어요. 아, 그러게요. 고등학생 아들 주려고 물총 사오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 재밌겠다. 뭔가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섞여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건 대결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생들이 물총놀이를 한다고요? 야, 얼마나 재밌을까. 이건 사실 어른이 돼서 해도 너무너무 재밌는데 어른이라는 이유로 잘 안 하는 거죠. 그냥 참는 거고. 가끔 놀이동산 여름에 가면은 막 이제 막 물총 쇼 같은 거 하잖아요. 어디서 팍 쏘고 막 우산 쓰고 우비 입고 가가지고 아 우산은 아니다. 우비 입고 가가지고 비 맞으면서 인공 비 맞으면서 물총 쏘고 그러면 진짜 재밌긴 하더라고요.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시작이 되었는데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302. 자, 동덕궁 앱은 무료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동물원입니다.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깊은 밤 마음을 열고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 이음밤 편지.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은 어쩌면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옷 따뜻하게 입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매일 반복되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달갑지 않다가도 어느 날 문득 어머니의 뒷모습을 떠올리면 괜히 마음 한켠이 찡해지곤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표현이 서툴렀던 두 딸이 어머니에게 전하는 마음을 편지로 보내주셨어요.

먼저 최서리님의 편지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20살을 맞이한 우리 엄마를 소개할까 해요. 어린 시절에는 저한테 엄마가 세상의 전부였는데 언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서야 다시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 엄마는 세 번째 20살을 맞이했다고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엄마와 다시 친해지면서 엄마의 어릴 적 사진도 보았는데

먼저 최서리님의 편지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20살을 맞이한 우리 엄마를 소개할까 해요. 어린 시절에는 저한테 엄마가 세상의 전부였는데 언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서야 다시 대화. 세 번째 20살을 맞이한 엄마. 표현이 서툰 저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존경해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곁에 계셔주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가 바쁘셔서 늘 엄마가 그리웠어요. 엄마가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학교에서만 바쁜 게 아니라 방학이 되면 저희 사촌들에게도 숙식을 제공하면서 영어를 지도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희 형제들은 방학 때면 방도 뺏기고 엄마 얼굴을 보기 어려웠죠. 그래도 슈퍼 오지라퍼 엄마의 가르침 덕분에 변호사, 의사가 된 사촌도 있고 영어 잘하는 가족이 많아요. 그럼 저도 영어를 잘하냐고요? 네, 저도 지금 엄마처럼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저희 딸은 역시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저 역시 오지라퍼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네요. 그래도 우리 엄마처럼 제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식구들을 챙기지는 못하고 있네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시죠? 집안 조카들에게 밥 해주며 영어를 가르치신 엄마의 가족 사랑 늘 닮고 싶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네요. 엄마의 아름다운 인생 여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함께 할 수 있어 참 좋아요. 빨간

최서리님 편지에 이어서 김광성님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듣고 왔고요. 자, 이어서 이쁜이님이 보내주신 오늘의 두 번째 이음반 편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 이쁜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정미조 씨와 이효리 씨가 함께 불러준 엄마의 봄 듣고 왔어요. 자, 오늘 소개된 두 편지, 예, 모두 엄마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편지였죠. 사실 뭐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야 예,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인생, 아빠의 인생을 존경하게 됐을 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엄마의 사랑 속에서 아주 성숙하게 자라난 두 따님의 편지가 어머니께도 잘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 주인공 서리님께서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주셨는데요. 서리입니다.

저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곧 한국으로 갈 예정이고요. 좋은 사람과 예쁜 사랑을 시작해 보려 해요.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아이고, 결혼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예, 얼마나 좋으실까. 예. 나무님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별을 향해 가는 이치가 참 슬퍼요. 곁에 있을 때 많이 사랑하기. 푸른달님, 노년의 모습을 알고 싶으면 엄마를 보라고 하죠. 저도 어릴 땐 아빠 붕어빵이었는데 나이 들수록 엄마와 닮아가네요. 푸르메님, 사연 들으니 엄마 생각나요. 아빠가 갑자기 아프셔서 누워만 계시는 바람에 엄마가 아빠 몫까지 혼자 일하시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저좀 데려가요 라고 하셨대요. 가슴이 철렁했었는데요. 하루하루 다른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건강하게 오래 계셔 주시길 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 안 되죠. 빨리 아빠가, 예, 건강을 되찾으셔서 이제 엄마도 엄마 몫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돌아오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편지 주신 최설이님과 이쁜이님께는 이은밤 공식 간식 세트인 떡과 두유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고요. 또 가정의 달 5월의 편지 주제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입니다. 엄마, 아빠, 언니, 누나, 오빠, 형, 아들, 딸, 배우자까지 지금 생각나는 가족 구성원에게 편지를 써보셔도 좋고, 또 가족과 함께했던 행복한 추억 글로 자랑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편지 소개되시는 분께는 선물 두 가지 보내드려요. 메일 주소는 음밤fm@gmail.com입니다. 성함이나 닉네임, 신청곡도 꼭 함께 써주시고요. 손편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54112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오늘도 기다립니다. 아, 노래를 한곡 듣고 가면 좋겠는데, 예, 이문세 씨의 노래입니다. 그대와 영원히.

이문세 씨의 노래 그대와 영원히 듣고 왔습니다. 자, 검색 없는 상식 퀴즈 가보도록 하죠. 예.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지만 검색 안 하면 좀 알쏭달쏭해서 재미로 또 그냥 상식 공부한다는 셈치고 한번 들어보는 한번 맞춰보는 그런 퀴즈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정답자 세 분께 쭌디가 개인적인 사비를 털어서 커피 우리 커피 어디 걸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요즘 되게 이슈가 세게 잡힌 커피 거기가 있던데 예 거기 아니군요. 다행입니다. 제가 이게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지방에를 운전을 해서 가게 되었는데 이제 중간에 일행이 한 명 생겨가지고 친한 형을 옆에 태우고 갈 때 3시간 반, 올 때 3시간 반 운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 검색 없는 상식 퀴즈가 생각이 나서 그 퀴즈를 몇 개를 내어드렸어요. 그 형한테. 그랬더니 너무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하나를 딱 해줬더니 또 있어? 또 내봐. 몇 개를 못 맞히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한 10개 내니까 그 중에 두세 개 정도는 맞히더라고요. 그분이 K본부 PD 출신인데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스펀지라는 프로그램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도 문제를 하나 내겠다면서 이거는 방송에 내고 싶었는데 이러이러한 썰은 아주 굉장히 무성한데 그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될 만한 문헌이 부족하여서 그걸 자기네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방송에는 못 냈다 하면서 이제 내주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건 퀴즈는 아니고 그냥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방송 용어는 아닌데 좀 누군가를 좀 비하하는 말이에요. 자기 역할 제대로 못하고 좀 허술한 사람을 우리가 좀 쪼다 같다 하는 말 하잖아요. 요즘은 잘 안 쓰나? 예,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사람 이름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조다인데 그게 이제 좀 약간 세게 발음이 되어가지고 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 이 조다 씨가 누구 아들이게 저한테 문제를 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야? 그랬더니 당연하지. 요즘 사람이 아니지. 옛날 사람이지. 하다가 결국 제가 못 맞췄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고구려 장수왕의 아들이랍니다. 장수왕은 들어보셨죠? 광개토대왕 바로 밑에. 광개토대왕은 북진정책으로다가 저기 만주까지 다 먹은 분이고 장수왕은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운 판단인 것 같은데 이제 남진정책으로다 이제 밑으로 내려왔는데 장수왕이 왜 장수왕이냐면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장수왕이래요. 원래 이제 왕 이름은 죽은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왕호? 시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거의 100년을 살았다대요. 그 당시로 따지면 거의 100살 가까이 90몇 세까지 살면 진짜 오래 산 거잖아요.

내 아들이 조다였대, 조다. 고조다. 근데 조다였으면은 왕의 아들이니까 뭐 그때도 세자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조선시대로 따지면 세자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왕이 되려면 왕이 돌아가셔야 되잖아. 근데 안 돌아가시는 거지. 이 조다님도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데, 아, 너무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결국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조다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고 세자가 돼가지고 결국 왕위도 못 받고 참 조다스럽네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굳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검색해보면 그 얘들이 많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피디님의 전언에 따르면 어디 그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증거로 삼을 만한 역사적인 문헌에는 기록된 바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쉽게 방송에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요거는 그냥 맛보기였고.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의 퀴즈. 여러분 고등어 좋아하세요? 예, 전 고등어 구이도 참 좋아하고 뭐 고등어 뭐 뭔지 그 구이 말고 이렇게 조림. 아, 조림도 참 좋아하고. 고등어의 새끼를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아기 달 달개 아기를 병아리라고 하고 말의 아기는 망아지라고 하고 개 아기는 강아지라고 하죠. 그렇다면 고등어 새끼, 이제 새끼 고등어는 뭐라고 부를까요? 예, 이게 아주 재밌더라고 이름이. 예전에 이거는 스타골든벨에서 나온 거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이번에 퀴즈로 내어봤는데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새끼 고등어는 뭐라고 부를까요? 순우리말. 1번 고디, 2번 고딩, 고딩, 3번 고돌이, 4번 고사리. 이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다. 1번 고디, 2번 고딩, 3번 고돌이, 4번 고사리.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세요. 제가 커피는 커피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로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곡 들을게요. 김창완, 어머니와 고등어.

김창완 씨의 어머니와 고등어 듣고 왔습니다. 자, 고등어, 새끼 고등어를 뭐라고 할까요? 예, 이게 문제였는데, 7594님, 새끼라고는 금명이 아이유가 못 먹은 조구 새끼밖에 모르겠어요. 보기가 뭐였죠? 고딩, 중딩, 초딩 뭐였죠? 하셨는데. 방송 진짜 대충 들으셨네. 그래요. 보기 다시 드릴게요. 보기 1번 고디, 2번 고딩, 3번 고돌이, 4번 고사리였는데요. 정답은 3번 고돌이였습니다. 1번 고디. 고디는 이제 경상도에서 다슬기를 고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디탕 하면 다슬기탕입니다. 근데 어느 지역은 또 고등어 자체를 그냥 고디라고 부르는 곳도 있긴 있더라고요. 2번 고딩은 뭐 고등학생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는 거고, 4번 고사리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문제 내기 전에 항상 스태프분들께 한번 슬쩍 내보는데, 예. 보기 드리기 전에 갑자기 어떤 분이 고사리 그래가지고 웃겨가지고 한번 내어봤어요. 고사리라고 적어주신 분도 없진 않습니다. 우리 이웅 가족들도. 고돌이. 고돌이 하면 우리가 보통 이 고등어 새끼보다는 고스톱을, 예, 고돌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어떤 그 족보 중에 하나죠. 예. 7706님. 이건 너무 쉽잖아요. 3번 고돌이. 고스톱에서 5점인 고돌이. 5300님도 3번 고돌이. 익숙한 단어로 선택해 봅니다. 고스톱에서 들어봤는데, 고스톱에서 왜 고돌이가 나왔을까요? 하셨는데, 아, 요것도 또 퀴즈를 했어야 되는 건가? 뭐, 많이들 아시겠죠? 일본 말이죠, 이거는. 고가 이제 이찐이산 이온고 해서 오고, 도리는 토리 해가지고 새입니다. 우리가 고돌이라는 걸 하려면 이렇게 새 그림이 들어가 있는 그 그림 세 개를 모아야 되는데, 그세 개에 나와 있는 새의 숫자를 다 합치면 다섯 마리예요. 그래서 고돌이 5점 주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고등어, 새끼 고등어를 고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사실 그렇게 표현은 직접적으로 아우 고돌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일은 없지만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 재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커피 쿠폰 당첨되신 분세분 발표해 드립니다. 2706님, 0012님, 3733님 하셨습니다. 2706님, 0012님, 3733님. 고돌이 얘기 나오니까 뭐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을 지금 자기가 아는 지식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우리 언제 한판 할까요? 자, 일본말은 쓰면 안 되죠. 예. 뭔가 좀 헷갈리는 단어이긴 했는데 이게 원래는 순우리말이기도 하다라는 거 알아봤습니다. 이제 국악 들으러 가겠습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화무십일홍,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말이죠. 좋은 시절은 짧고 영원한 건 없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원래 이

말은 중국 남송의 시인 양만리의 시 한 부분이라고 해요. 시의 내용은 월계화라는 꽃을 찬양한 건데요. 다른 꽃들은 열을 피어 있기 어려운데 월계화는 늘 봄바람 속에 있는 것 같다. 바로 이 부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 따로 떼어서 청춘도 권력도 다 한때다 이런 뜻으로 쓰곤 하죠. 오늘은 화무십일홍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꾼 박예리 씨가 부른 곡인데요. 2016년에 발표된 싱글에 실려있는 창작곡입니다. 이 노래에서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박예리의 목소리와 해금 연주가 어우러진 곡 화무십일홍.

꽃이었나 난 무얼 기억하나 이젠 뒤의 기억을 베고 난 긴 잠을 청해야 하나 이렇게 노래합니다. 짧게 지나가버린 사랑 이야기인 것 같네요. 아주 꽃처럼 피었던 시절 그 짧고 아름다웠던 기억을 품고 남은 날을 살아가야 한다고 노래를 합니다. 아무리 짧은 사랑이었어도 그 추억을 베고 잠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고요. 오늘의 K클래식 한 장, 박예리의 화무 11홍 함께 해봤습니다. 8206님, 오늘 야근하고 집에 가며 노래 듣는데 집에서 주무시고 계실 어머니가 생각나서 눈물이 찔끔 나네요. 매번 밥 해주시고 주무셔서 얘기할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괜히 뭉클해져서 감사하다고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그래요. 꼭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금빛 노을님께서 내일은 수영 마치고 가까이 살고 계시는 엄마에게 들러 엄마 무릎팍 베고 누워 엄마 내음 맡으며 꽃잠 한숨 자고 와야겠어요. 예, 꽃잠이고 꿀잠이 될 것 같습니다. 장사익 씨 노래입니다. 찔레꽃.

장사익님의 찔레꽃이었습니다. 부채춤 담당 비오기님, 오늘은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에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라던데 신랑은 흰머리가 많네요. 그래서 염색해줘 버렸어요. 왜 해줘 버리셨어요? 팥불이가 될라 하니까 그럼 다 된 거야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염색해주셨구나. 잘하셨습니다.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신주희의 대금 연주곡 엄마야 누나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갔다가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네요. 주무세요.

0: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8번째, 여름에 찾아온 두 번째 절기 소만입니다. 작은 것들이 점차 자라서 이 대지에 가득 차는 무렵인데요. 보리 이삭은 어느새 황금빛이 됐고요. 우리 농가는 모내기 준비로 가장 바쁜 때입니다. 얼마나 바쁘면 부지깽이도 밭일을 거둔다는 말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가는 곳마다 푸른 빛으로 가득 차서 마음만큼은 충만한 그런 무렵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모내기를 이미 끝낸 논에는 연하고 부드러운 벼가 뾰족이 앙증맞게 고개를 내밀고 있고요. 밭에 옮겨 쉬는 모종은 어느새 키가 부쩍 자라나서 들판을 더욱 푸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고 예쁜 것들이 이 땅을 가득 채워주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도 그 작고 푸른 것들로 채워보고 싶습니다. 소만절기의 시작은 힘찬 출발을 알리는 음악 대취타와 함께합니다. 정재국의 등체,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대취타 함께하시겠습니다.

대취타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등체,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름 전이 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절기였는데요. 오늘은 어느새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입니다. 24절기 중에는 여덟 번째인데요. 작은 것들이 점차 자라서 이 대지를 채우는 무렵입니다. 보리이삭은 어느새 황금빛이 됐고요. 좀 이른 곳은 수확을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농가는 모내기 준비로 혹은 모내기를 마쳐서 아주 바쁜 그런 무렵인데요. 농가에서는 이 무렵이 한 해 중에 가장 바쁘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지깽이도 밭일을 거둔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 일손이 얼마나 바빴기에 그런 말이 나올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참 말도 재밌게 만들죠. 그래도 모내기 방법이 달라져서 예전만큼 바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모내기를 끝낸 논을 보니까 찰랑찰랑 물이 차 있는 논에 뾰족뾰족 부드러운 벼가 그 여린 고개를 쏙 내밀고 있는데요. 그 벼들도 이내 자라서 온 논을 푸른 빛으로 채우겠죠. 밭작물도 조금씩 커가고 있던데요. 작고 예쁜 것들이 이 땅을 가득 채워주고 있는 소만절기, 우리 마음도 덩달아 푸르게 채워지고 있는 즈음, 우리 산책길에서도 푸른 우리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푸르름을 나누고 싶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

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릴 음악으로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이화우 훗날일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조선시대 여성 시인 매창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매창의 본명은 이향금인데요. 계랑, 계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오늘 들으실 시조시에는 매창과 초는 유희경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매창이 18살, 그리고 유희경은 40대 중반일 때 둘이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유희경은 만나기 전부터 시재가 뛰어난 매창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언젠가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매창을 처음 만난 유희경은 선녀가 하계에서 내려온 듯하다, 하계에 내려온 듯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둘이 마침내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유희경은 서울로 올라갔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까지 일어나서 다시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유희경이 임진왜란 때의 의병 활동을 벌였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매창이 유희경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조시를 지었습니다. 이화우 훗날일제 울며 잡고 이별하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오메라.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이화우 훗날일제 듣겠습니다. 김연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연주입니다.

이화우 훗날 일제 울며 잡고 이별하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오메라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이화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검은고 한 대로 반주하는 가곡도 참 듣기 좋네요. 마치 두 대 악기로 노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백꽃이 비처럼 흩날리는 계절에 이별을 했는데 추풍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 찾아와도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 그 먼 거리에 떨어져서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는 연인의 마음을 노래하는 음악이었습니다. 매창이 지은 시조시를 계면조 이수대엽 선율에 얹어 노래했죠. 매창이 초는 유희경과 이별하고 그를 그리며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는데요. 이 시조시는 가곡 원류에 기록되어 전하고 있습니다. 보뜨마우님께서 오늘 부부의 날이네요. 매창이 유희경을 그리워하던 시가 검은고 운유를 만나니 더욱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네요. 보뜨마을님 감상 소감 멋집니다. 이번에 현악영산회상 중에 음악 골랐는데요.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을 석대악기로 조촐하게 연주하는 음악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민의식의 가야금, 박용호의 대금, 정수년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즈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음악이었죠. 현악 영산회상 아명으로 중광지곡 중에 끝에 세 곡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들으셨는데요. 민은식의 가야금, 박용호의 대금, 정수년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오늘도 송지원의 국악산책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매일같이 이 시간 같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6944님께서 연 이틀 반가운 봄비가 내리니 꽃과 나무뿐 아니라 사람들도 생기를 얻어 더욱 파릇한 듯합니다. 오늘도 생명력 가득한 좋은 날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는 오늘 소만절기에 꼭 어울리는 문자를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앞서 감상한 음악의 고즈넉한 풍경이 참 좋았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흐리고 그런데 이 음악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양금과 단소, 단소와 양금병주, 수령음 들어보려고 합니다. 곽태규의 단소, 조유회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악기가 결은 다르지만 모두 맑은 음색을 지녀서 쾌청한 음악 들을 수 있었는데요. 수룡음 감상하셨습니다. 곽태규의 단소, 조유회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0072님께서 오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하러 주민센터 갔다 오느라 지각했어요. 시장 멘트로 어떤 말씀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지원금으로 시집을 사려 해요. 어떤 시인의 작품을 선택할까 고민 중입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 멘트는 소만절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궁금해하시니까 알려드렸고요. 지원금으로 시집을 살 계획이라니 참 멋진 일이네요. 시집 여러 권 살 수도 있겠네요. 좋은 시집 구하시면 우리 산책길 가족에게 좋은 시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니고니님께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숲속에 살고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새 한 마리가 이쪽 저쪽 유리창에 다가와서 날개로 통통통통 치고는 가버립니다. 다치려나 걱정도 되고 반갑기도 하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숲속에 살고 계시는군요. 고니고니님께서 가끔 새 이야기 해주시고 그곳 풍경 전해주실 때 참 향기로웠거든요. 바로 숲속 향기였군요. 와, 그 새가 궁금해지네요. 왜 뭔가 소식을 전하려고 통통 치고 가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우리 고니고님님 좋은 문자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고려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당악정제의 하나, 헌선도정제 준비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로 이어진 당악정제가 모두 5종이 있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모두들 기억하시겠죠? 헌선도, 수연장, 오양선, 포구락, 연화대 이렇게 5종입니다. 오늘 들으실 헌선도정제는 왕모가 선계에서 내려와서 3000년 만에 한번 열리는 복숭아, 불로장생의 복숭아를 드린다 하는 내용의 춤입니다. 그렇게 귀한 복숭아를 드리니 그 복숭아를 받는 이는 불로장생하겠죠. 예전에 헌선도정제는 대왕 대비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연향에서 첫째 잔을 올리는 절차에서 연행이 됐습니다. 고려사 악지에도 헌선도정제의 춤추는 절차라든지 반주, 음악, 창사가 상세히 기록돼 있고요. 그 기록은 조선시대의 악학괴범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긴 역사를 지닌 당악정제, 헌선도정제, 반주음악 이번에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아직 현역이다. 그가 매일같이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다. 연주를 제대로 하기 위한 루틴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 영산회상 한바탕을 연주하는 일도 빼놓지 않는다. 평생 연주해 온 가야금 소리를 더 온전히, 더 건강하게 간직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가 연주하는 가야금의 한 음 한 음이 여전히 생생하게 제대로 살아 울리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된다.

영산회상의 첫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의 명인 최충웅. 그가 국악에 입문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었다. 경기도 화성의 고향인 명인은 나이 15세 서울로 올라왔다. 중학교

영상회상의 첫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의 명인 최충웅. 그가 국악에 입문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었다. 경기도 화성의 고향인 명인은 나이 15세 서울로 올라왔다. 중학교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였다. 경기도 화성에서 국민학교를 다닐 때 성적이 좋은 편이라 당시 상위권에 있던 경복중학교를 지원했다. 당시만 해도 중학교에 입시가 있었다. 그런데 입학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당시 형님이 저축은행을 다니셨는데 국립도서관 앞에 있는 게시판을 우연히 보게 됐다.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1기생을 모집한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었다. 중고등학교 6년 과정이고 수업료 면제에 장학금, 책과 교복, 교통비까지 지급하는 조건 좋은 학교라는 것이었다. 그 공지를 보신 형님은 학교에 낙방해서 실망하고 있던 동생에게 그렇게 좋은 조건의 학교라면 한번 지원해 보는 것이 어떤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셨다. 형님의 권유이고 모든 것이 다 무료라 하니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어린 충웅은 당시만 해도 학교의 정체를 자세히 알진 못했지만 일단 입학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일반 학과 공부로 시험을 치렀다. 학과 성적이 좋았던 최충웅은 너끈히 합격을 했다. 당시 입학식은 현재 세종문화회관 뒤 당주동에 있었던 봉상시에서 했다. 지금은 표지성만 남아있는 곳이다. 1955년 4월 1일에 문을 연 국악사 양성소. 봉상시에서 첫 학기 공부를 하고 2학기부터는 운리동 98번지로 이사가 그곳에서 다니기 시작했다. 국악사 양성소 1기생 최충웅. 시골에 있는 친척들은 최충웅이 서울로 유학을 갔다 하니 부러워하고 궁금해하셨다. 학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니 학교에서 장구치고 가야금 춤을 추는 학교냐 하면서 실망을 드러내셨다. 당시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다. 어린 충웅은 친척들의 그런 반응 때문에 속이 상했고 한동안은 시골을 가지 않았다. 물론 나중에 가서 그가 하는 일이 무척 중요한 것임을 알고 모두들 인정해 주시긴 했다. 국악사 양성소 1기생의 교육과정은 일반 학과는 학과대로 공부했고 국악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처음 1년 동안 국악의 전반적인 기초를 배웠고 피리와 악기 적은 전교생이 다 같이 배웠다. 2학년 때에 전공을 나누는데 당시만 해도 선생님들이 신체 검사를 해서 체격 조건을 보고 전공을 정해주셨다. 최충웅은 가야금을 전공으로 택했다. 가야금을 배우면서 중학생 최충웅은 가야금을 전공으로 택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악기가 잘

맞았고 가야금 소리도 마음에 들었다. 중고등학교 과정 6년을 마치고 1961년에 졸업을 했다. 졸업하자마자 국립국악원 연구원으로 취업이 됐다. 당시에는 연구원이란 이름으로 연주자 활동도 했고 여타 행정과 가르치는 일도 함께 했다. 당시 김영윤 선생님 밑에서 조교 생활도 했다. 퇴근 이후부터 일반 연구반, 강습반의 활동을 도왔다. 가야금 줄도 맞추고 악기 줄이 끊어지면 손보는 일도 했다. 당시만 해도 국립국악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 강습회가 꾸준히 열렸는데 그 강습회의 조교 활동을 10여 년간 했다. 그런데 1972년에 스승 김영윤이 타계하셨다. 10년을 그 밑에서 조교로 일을 했으니 이후 스승했던 모든 일은 최충웅의 몫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학생들을 맡아 지도해야 했고 모든 일에 책임을 다 져야 하는 위치에 왔다. 당시만 해도 풍문여고, 진명여고, 숙명여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가야금을 배우러 많이 찾아왔고 이화여대 연세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가야금 강습반을 많이 찾았다. 20대 청년이 같은 청년을 가르치는 셈이 됐다. 명인은 국악사 양성소 6년 과정을 마친 후 국립국악원에 곧장 취업을 했기 때문에 굳이 대학에 진학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대학생들을 마주하게 되고 서울대를 졸업한 이재수, 김정자와 같은 이들이 독주회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일이 무척 후회가 됐다. 뒤늦게 국제대학의 국문과에 입학을 했다. 국문학이 국악과 가장 가까운 학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낮에는 직장을 다녀야 하니 야간대학에 진학한 것이다. 1964년에는 첫 해외 공연을 나갔다. 국립국악원의 첫 번째 일본 공연이었다. 당시만 해도 나라도 가난했고 국립국악원의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를 거쳐 고베까지 밤새도록 갔다. 고베에서 내려 신간센을 타고 동경역에 내리는 여정이었는데 젊었음에도 힘이 들었다. 악기, 의상 모두 연주자들이 직접 날라야 했으니 스스로 포터라고 할 정도였다. 호텔도 열악했고 당시만 해도 모든 것이 열악한 편이었다. 그럼에도 첫 해외 공연이라 그 또한 즐거운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다. 1966년에는 두 번째 해외 공연으로 미국을 갔다. 당시 리틀 엔젤스와 함께한 공연으로 서공철, 한범수, 지영이의 동생 지방희 등과 함께한 공연이었다. 26살 최충웅, 그리고 명인들은 40대 나이였다. 지도와 지리책에서만 본 나라 미국을 처음 왔으니 청년 최충웅의 눈에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무려 6개월간 미국에 머물렀으니 그 시절 또한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국가부용유산 종묘제례악 명예보유자이자 가야금의 명인이다. 그간 수많은 제자를 길렀고 가야금 정악을 배우는 이들은 그가 펴낸 악보로 공부를 한다. 그가 후학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말이다.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 다른 단계로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하셨다. 만파 정식 지곡 듣겠습니다.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최충홍의 가야금 연주로 만파 정식 지곡 들으셨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오늘은 종묘제략 명예보유자이자 가야금의 명인 최충홍의 삶과 음악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명인은 1955년 4월에 문을 연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1기생 출신으로서 양성소 6년 과정을 졸업하고 바로 국립국악원 연구원으로 취업을 해서 연주자 국악사를 거쳐 국립국악원 정

님께서 산책지기님 말씀을 듣느라 음악에 취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벌써 2부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이야기 듣다 보면 시간이 참 빨리 흐르죠. 또 지초실님도 이틀째 비가 오네요. 경청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네, 두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남도민요 5곡 타령 골랐습니다. 5곡의 5곡은 5가지 곡식이 아니라 조곡래 명창이 평소 그가 좋아하시던 남도민요 5곡을 모아서 부르는 노래의 모음곡을 말합니다. 오늘 들으실 5곡은 산타령, 매화타령, 방아타령, 도화소리, 꽃방아타령입니다. 김용우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타령, 매화타령, 방아타령, 도화소리, 꽃방아타령 이렇게 다섯 곡을 이어 부른 오곡타령 들으셨는데요. 김용우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첫 곡 산타령 혹은 염장소리라고도 부르는데요. 노랫말 한번 볼까요? 제나나 해도 산이로고 너 가세가세 산 넘을 가세 바구니 옆에 끼고 산 더 가세 해나 제나 해 해도 산이로고 너 이렇게 짤막한 노랫말인데요. 참 운치 있게 노래했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곡이 매화타령이었는데요. 이런 노랫말 들을 수 있었어요. 어리씨구나 좋단 말이다 매화로구나 은잠자리 졌단다 돈이로구나 개화를 이리저리 설레버리고 매화야 내 돈 갖다 먹어라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돈 받으러 나는 간다.

은잠자리 젖단다 돈이로구나. 개화를 이리저리 설레버리고 매화야 내 돈 갖다 먹어라. 나비야 나비야 호랑나비야 청산으로 가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지면 꽃 속에서 잠을 자고 가거라. 이런 노랫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조시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오죠. 또 방아타령부터는 좀 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불렀는데요. 노랫말에 참 많은 게 담겨 있었죠. 노들의 강변에 비둘기 한 쌍 울콩 하나를 물어다 놓고 암놈이 물어서 순놈을 주고 순놈이 물어서 암놈 주고 안몸 순놈 어우는 소리 동네 청춘 과부가 기둥만 보듬고 논다. 이런 내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곡타령 이 시간 끝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검정콩님께서 또렷한 발음 듣기 편한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7249님께서 한 주도 지루한 목요일 비가 와서 실록잎은 더 좋아라. 오늘도 상큼한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여덟 번째 소만절기고요. 또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가족 문화를 정착하고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해서 제정된 날이라고 하는데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 된 건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둘이 하나 된다는 뜻에서 2 플러스 1에 2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부부의 날 이 땅의 모든 부부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0: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한층 깊어진 5월도 마지막 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도 있었죠. 뭐 부부의 날까지 참으로 분주하게 마음을 쏟아온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면 저 무성한 초록빛 뒤에는 비바람을 묵묵히 견뎌낸 자연의 수고로움이 그대로 배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단단하게 지켜내기 위해 모든 분이 저마다 열심히 달려온 날들이었을 텐데요. 한 달여 동안 베풀고 보살피느라 조금은 지쳤을 우리 마음에 이제는 마지막이 숨 고를 시간을 선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 주변의 소중한 이들을 챙기고 사랑하는 만큼 또 내 안의 소리에도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그런 평온한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경기민요 기악연주곡 양산도입니다. 단소연주의 김중섭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경기민요 기악연주곡 양산도였습니다. 단소연주의 김중섭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5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우리 몸과 마음에 쌓인 고단함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맘때가 되면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전문의들의 말을 빌리면 마음의 스트레스나 과도한 심리적 부담이 몸의 통증으로 번져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가끔 힘에 부칠 때 무조건 참고 버티기보다는 내 기분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가까운 이들에게 내 상태를 표현해보는 그런 연습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 애썼다고 내 몸과 마음을 가만히 토닥여주는 시간,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의 깊이를 담백한 해설과 함께 만나는 도들볕 우리 음악, 그리고 건강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죠. 건강 더하기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을 전하는 풍경 소리와 함께 할 거고요. 전국의 명소와 축제를 찾아 떠나는 팔도 마실까지 알차게 엮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볼령 듣겠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입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 오늘은 국악방송이 오랜 시간 공들여 기록한 새천년 음악 시리즈 가운데 방 안에서 선비들이 모여 즐기던 단아하고 깊은 풍류의 멋이 담긴 앨범 줄풍류 영산회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가운데 들으실 곡은 우조가락 도들인데요. 알고 보면 생각보다 참 직관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조가락 도들이란 말 그대로 우조의 선율로 연주하는 도들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우조는 우리 전통음악에서 맑고 씩씩한 느낌을 주는 음조입니다. 우조가락 도들이는 세 곡의 짧은 곡을 이어 연주하는 천년만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곡인데요. 오늘 이 곡이 더욱 귀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국악계의 깊은 내공을 지닌 세 분이 만나 아름다운 호흡을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필히 정악의 큰 어른 정재국 명인, 사색하듯 깊은 울림을 전하는 가야금의 이지영 연주자, 그리고 검은고의 김선한 명인까지. 이렇게 세 대의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는 삼중주는 서로 듣고 기다리고 받쳐주는 조화의 미덕을 보여줍니다. 그럼 새 악기가 오랜 벗처럼 주고받는 가락, 새 피리의 정재국, 가야금의 이지영, 검은고의 김선한, 이분들의 연주로 줄풍류 영산회상 중 우조가락 도들이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중후하고 유려한 맛이 느껴지는 세피리의 정재국, 가야금의 이지영, 검은고의 김선환, 이 세 분의 연주로 줄풍류 영산회상 중 우조가락 도들이 듣고 오셨습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자, 다음 곡은 진도 식김굿 길다금 듣겠습니다. 연주에 이은기 외 여러분이고요. 14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합니다.

0: 진도 식김굿 가운데 길다금 들으셨습니다. 실황 음원으로 즐기셨습니다. 연주의 이은기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식사를 하고 나면 괜히 몸이 나른해지고 그대로 의자에 기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잠깐 걷는 습관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냥 걷기가 아니라 식후 걷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우리 몸의 혈당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있기보다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혈액 속 당분을 에너지로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식사 후 10분 정도 걷기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물론이고 아직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들도 예방 차원에서 살펴볼 만한 그런 습관입니다. 또 식후 걷기가 좋은 이유는요, 단지 혈당만이 아닙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면요,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지 않아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무리해서 빨리 걷는 게 아닙니다. 식사 직후에는 소화가 아직 한창일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산책하듯 천천히 걷는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또 굳이 길지 않아도 식후 1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오래 걷기 어렵다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뒤에 조금씩 나눠 움직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식사 후 바로 앉는 습관이 익숙하셨다면 오늘은 식탁에서 일어나 잠깐이라도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 짧은 걸음이 혈당도 체중도 또 몸의 부담도 조금씩 덜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 이어서 단가 운담 풍경 듣겠습니다. 소리의 성창순, 북의 김득수입니다.
1: 운담 풍경 근호천 소거수를 싣고 방화수류 화전천 심리사장 내려가니 업노나니 황봉백점 주르르 풍덕옥파 장난 떠오나니 토하르다 푸르근꽃 푸른잎 본산양 강수를 그림하고 나는 나비 운안스난 춘광춘 흥을 자랑온다 어디로 가자 서라 한 곳을 점점 내려가니 언덕 위에 초동이여

있고 변변하는 저 백군은 한가함을 자랑한다. 을리에 녹청 펄펄 뛰고 쌍쌍원하게 또 피떠 청풍언설에 하고 소파는 불흥이라 종일이지 소유원인 등만 견지만년이라 살같이 닿는 배는 양진표지

금수강산 통금강서구월 남길의 북향산 가야산 송제산 편따보고 삼

1월 태평기상만 만세 지금 당이랑 추상천하는 자산 수화같이 상공수가를 도로 성순부강 허사천 천만세를 누리소서.

단가 운담 풍경 잘 들으셨습니까? 소리의 성창순, 북의 김득수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반우 반개 한 잔 먹사이다 전해드릴 텐데요. 노래의 조순자, 반주의 김광섭의 여러분입니다.

1부 마무리곡 반우반개 한잔 먹사이다였습니다. 노래의 조순자, 반주의 김광서부의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소리 마련되어 있고요. 금요일 코너죠. 팔도 마실 떠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 하면 바다도 먼저 생각나지만 골목 안쪽에서 만나는 오래된 식당, 택시 기사님이 슬쩍 알려주는 단골집, 그런 맛집들 참 많은 곳인데요. 이번 주 부산에서는 진짜 로컬의 맛을 따라가보는 미식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축제 이름은요, 제11회 부산 원도심 활성화 축제 택슐랭입니다. 택슐랭 이름 재밌죠? 10년 넘게 부산길을 누빈 베테랑 택시 기사님들이 직접 추천한 로컬 맛집을 소개하는 부산의 대표 미식 축제로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 원도심과 남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먼저 축제 시작을 알리는 오픈 세리머니는요, 오늘 저녁 오후 7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부산의 100년 노포로 알려진 만두집과 인기 요리사가 함께 만든 택슐랭 신메뉴도 처음 공개되고요. 또 택슐랭 가이드북을 따라 걸으며 임무를 수행하는 원도심 탐험가 양성과정, 그리고 원도심 코스를 달린 뒤에 식사까지 즐기는 러닝크루 프로그램 택슐랭 런더 원도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먹고 돌아오는 축제가 아니라 부산의 오래된 거리와 골목을 걷고 또 달리고 맛보고 읽어보는 조금 색다른 원도심

나들이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주말 부산역을 중심으로 가볍게 걸어보시고 또 부산을 찾은 여행객들이라면 택시기사님들께서 추천한 그 맛집을 따라 원도심 풍경을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 원도심과 남구 일원에서 열리는 제11회 부산 원도심 활성화축제 택슐랭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풍경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다의 바람 듣겠습니다. 연주의 국립 부산국악원입니다.

바다의 바람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국립 부산 국악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동해안 무악 화두 전해드릴 텐데요. 화두는 동해안 무악에서 모티브를 얻은 창작곡입니다. 철현금의 부활을 꿈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경화 교수가 세존구세 한 대목을 자신의 인생의 화두처럼 품고 만든 곡입니다. 유경화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유경화외 여러분의 연주로 들으신 동해안 무악 화두였습니다. 다음 곡은 청 바다가 되다입니다. 청 바다가 되다는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 선인들을 따라가는 대목의 사설을 새롭게 풀어낸 곡인데요. 기존 판소리 속 심청이 효녀의 모습으로 그려졌다면 이 곡은 죽음을 앞둔 열다섯 소녀 심청의 두려움과 그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다른 시선으로 다시 만나는 심청의 이야기, 청 바다가 되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노래의 박인혜, 클래식 기타 연주의 허유림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간이죠. 자식들 따라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여행사 패키지는 아이고 너무 빡빡해서 내 무릎이 못 견디겠네 하셨다면 이제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싹싹한 막내 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십니다.

적당히 걸을만한 산책 코스부터 입안에 착착 감기는 그 동네 별미,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 스팟까지 안내하겠습니다.

팔도 마실. 오늘 막내 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셔갈 곳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특별자치도 원주입니다. 아, 강원도 원주 멀다고요? 벌써 걱정되신다고요? 아유, 걱정 붙들어 매세요. 서울 청량리역에서 기차 타면요, 1시간 정도면 서원주역에 도착합니다. 아유, 기차가 뚫렸다니까요. 여기에 원주시에서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 시간만 딱 맞추면요, 하루 당일 코스로 아주 야무지게 원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원주 판부면 서곡리 용수골에서는요, 제19회 원주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특별한데요, 왜 특별하냐면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가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1년 동안 직접 꽃을 심고 가꾼 민간 주도형 상생축제라는 겁니다. 무려 4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푸른 대지 위에 주인공인 꽃 양귀비는 물론이고요, 수레국화, 청보리까지 43종의 봄꽃이 아기자기하게 피어나 있습니다. 해가 좀 강하다 싶으면요, 매표소에서 이 축제의 상징인 빨간 우산을 공짜로 빌려드리니까요, 햇빛 가리개 삼아서 슬슬 걸어보시면 됩니다. 단 오전 9시부터 입장할 수 있으니까 해가 너무 뜨겁기 전에 다녀오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꽃 구경으로 눈 호강하셨다면 이제 원주의 진짜 자랑거리 소금산 그랜드밸리로 발걸음을 옮겨보자고요. 아이고, 성필아, 거기는 계단이 많아.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 높은 출렁다리가 있어서 안 된다. 응? 거기 가지 말자. 이렇게 손살에 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난 2025년입니다. 2월부터예요. 소금산 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힘들게 계단을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단 6분 만에 편안하게 그 유명한 출렁다리 앞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원주의 또 다른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들으실 곡은요, 꽃타령입니다. 연주와 노래의 뮤르입니다.

미우루의 연주와 노래로 꽃타령 듣고 오셨습니다. 자, 금요일 2부 팔도 마실 막내 동생 성필이가 친절한 여행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 형님 누님들을 팔도 곳곳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에 와 있습니다. 자, 소금산 그랜드밸리에서 차로 딱 15분만 이동하면 고요한 산속에 자리한 아름다운 미술관입니다. 뮤지엄산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곳은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곳인데요. 미술 감상도 좋지만 건축물과 정원도 최고의 사진 명당입니다. 자, 부지런히 걸으셨다면 이제 입에 착착 붙는 원주의 진짜 별미로 배를 든든하게 채우셔야겠죠. 원주의 중심 중앙동에 있는 도레미시장 김치 만두 골목으로 모시겠습니다. 원주 시민들이요, 이 김치 만두를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피가 부드럽고 속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우리 어르신들, 형님 누님들 소화 걱정 없이 속 편안하게 또 뜨끈하게 한 그릇 뚝딱 비워내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시간이 좀 더 허락한다면요,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박경리 문학공원에 들러서 소설가 박경리 선생이 대하소설 토지를 집필하셨던 옛집 마당을 거닐면서 고즈넉한 문학적 감수성을 채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형님 누님들, 봄날의 초록은 날로 짙어지고요, 꽃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부지런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방 안에만 계시기엔 이 찬란한 5월이 참 아깝겠죠. 이번 주말에 다른 걱정은 다 내려놓으시고 가뿐한 꽃마실 한 바퀴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팔도 마실이었습니다. 자, 팔도 마실 다녀오셨는데 강원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 꼭 들어야 됩니다. 강원도 아리랑 들려드립니다. 노래의 나윤선입니다.

강원도 아리랑 잘 들으셨습니까? 노래의 나윤선이었습니다. 자, 오늘 막내동생 성필이랑 떠나본 강원도 원주 마실 어떠셨습니까? 발도 마실 막내동생 성필이는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우리 형님 누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무리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새 산조 준비했습니다. 가야금 연주의 성혜순이고요.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성혜순의 가야금으로 들으신 새 산조였습니다. 자, 금요일 순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도 힘차게 우리의 주문을 외쳐보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호의 느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진정한 여행은 낯선 풍경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나와 내 주변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일상도 여행이 될 수 있겠죠. 삶이 때로는 지루하고 남루해도 계속 나아가는 것,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가 매일 떠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익숙한 하루 속에서 새로운 풍경 하나쯤 발견하는 그런 날이길 응원합니다. 자,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박력 넘치는 연주와 노래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의 세타령. 어제 저희가 이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초대했었잖아요. 얘기 많이 하느라 이 노래를 미처 못 들었거든요. 오늘 첫 곡으로 바로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사흘간 연휴입니다. 연휴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세요? 어디 여행이나 나들이 계획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여행이라고 하면 일단 차 타고 간다, 혹은 기차나 좀 멀리 갈 때는 비행기 타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한디 저는 형편이 녹록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같은 길도 평소와는 다르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아주 특별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눈을 갖는 게 진짜 여행이다 라고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의 말처럼 오늘은 좀 똑같은 것들을, 익숙한 것들을 다르게 보는 그런 하루 됐으면 좋겠고, 연휴도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사흘간 연휴인데 연휴에 꼭 하고 싶은 한 가지 뭔지 이 아침 그거 나눠보죠. 냉장고 정리하기, 부모님과 식사하기, 혹은 아무것도 안 하기 등등등 연휴에 하고 싶은 한 가지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요. 사연으로 나눠보시지요. 창호이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의 연주 이자람의 노래로 제3의 시간 함께 듣죠.

그림과 이자람이 함께한 제3의 시간에 이어서 노래가 야금야금의 노래와 연주로 여행을 떠나봐요 듣고 왔습니다. 자, 청우이들인 햇살 오늘 아침에는 연휴에 꼭 하고 싶은 한 가지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3369님, 이번 연휴에 밀린 빨래 끝내고 이불까지 싹 빨고 싶어요. 연휴 끝난 후 보송한 여름 이불 덮고 잘 수 있겠지요? 생각만 해도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간밤엔 좀 그래도 선선하지 않았나요? 여름 이불 덮어도 되나? 괜찮나? 뭐 적당히. 예. 뭐 집집마다 또 실내 온도는 다른 거니까요. 네. 자, 5408님, 저는 남편 머리 염색해 주려고 합니다. 희한하게 뒷머리가 더 은빛이라 본인 말로는 앞모습은 아저씨인데 뒷모습은 중넓은이라고 하더라고요. 앞뒤 머리 색깔 다르지 않게 잘 염색해 주려고 합니다. 오호, 이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5408님 아주 잘 염색해 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3760님, 등산 가본 지 오래돼서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요. 등산 코스보다는 사실 산 입구 어디 어디 파전이 맛있네 그런 대화만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등산이 아니라 등산을 빙자한 맛집 탐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중요하죠. 등산 그 고비고비 넘을 때 너무 힘들지만 내려가서 파전의 동동주 크, 맛있겠다. 좀만 더 참고 한번 걸어보자. 이런 거잖아요. 3760님 화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연휴 꼭 하고 싶은 한 가지 저희에게 사연으로 나눠주십시오. 별 생각 없는데요. 별 계획 없어요. 하시는 분들 눈이 번쩍 뜨이실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으로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노래와 연주로 자유 함께 듣습니다.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노래와 연주로 자유 함께 들어봤습니다. 판소리 전공의 보컬리스트 또 민요 전공의 보컬리스트가 적절히 노래를 나눠서 부르는데 그 어울림이 굉장히 좋네요. 자, 청호이들인 햇살 오늘은 연휴에 꼭 하고 싶은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967님 연휴 아이고 일요일 빼고 가게 지켜유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예유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냥 직장 다니면 아 진짜 직장에서 일하는 거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차라리 그냥 내 일을 할까 이렇게 되는데 또 자영업을 하게 되면 어디 마음 편하게 쉬는 날 없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도 그 순간 빼곡히 즐기면서 일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9249님 한디 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계획 잡았습니다. 오 저희 덕분이죠. 아무 생각 없었는데 어?

내일부터 3일 동안 연휴라고 뭐 해야겠네 이런 마음으로 전주 나들이 가시기로 하셨군요. 지난 12월 전주 한옥마을에 다녀왔는데요. 경기전에 들어가서 산책을 하고 싶었는데 그날 날씨가 좀 쌀쌀해서 남편도 좀 마땅찮아 하는 마음인 듯해서 못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봄이니까 경기전 산책도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차 안 막힐 때 잘 다녀오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4897님 며칠 전에 남편이 태안으로 은퇴자 연수 받으러 갔습니다. 이제 퇴직이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퇴직자 연수 받으러 가니까 그 모습 보면서 조금씩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대학 교수 등등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어요. 3박 4일 은퇴 설계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근무처를 떠나서 많은 분들 만나고 좋은 경치도 보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남편 없는 집이 조용하고 넓어 보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쯤 오시겠네요. 이제 내일부터는 연휴니까요. 이번 연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3박 4일의 이야기 듣고 그래도 집이 좋지 하면서 다리 쭉 펴고 두 분이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도란도란 잘 보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희문과 오방신과의 노래 가락 듣습니다.

이희문과 오방신과의 노래 가락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드린 곡은 에이핑크의 보컬리스트 정은지 솔로곡이었습니다. 흰수염고래 듣고 왔어요. 자, 이한철의 청호의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7시 35분 24초 지났고요.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0: 잔디뿌리 공존하는 공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1: 예, 수요일에 비 내리면서 어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잘 정리해서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만들면 되지. 거기에다 파크 골프장 만들면 나중에 그럼 단풍철에 주차는 그럼 또 어디다 해야 될지 전망되는데요. 아침까지 부산, 울산, 거제 이런 동쪽 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주시고요. 또 어제까지 내린 비로 물이 불어나거나 또 집안 약해진 곳들도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알면 알수록 스마트해지는 RR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보내드리면서 반디의 연주로 플라스틱 아일랜드 함께 듣죠.

반디의 플라스틱 아일랜드 듣고 왔습니다. 연휴 계획 황성희님 청계산 등산 계획 있으시고요. 0874님도 영주 소백산 등산 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 등산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0874님이 발목이 이상한데 완등하길 기도해봐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발목 이거 아니다 싶을 때는 바로 그냥 내려오시는 거예요. 더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자, 창호의 드리나 사람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51분 5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오늘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인 크리스 아이작의 노래 가지고 왔습니다. Let Me Down Easy라는 노래인데요. 느슨한 악기 연주 위에 60년대 락앤롤이나 컨트리 가수들의 창법을 쓸쓸하게 부르는 이 가수의 목소리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나 로이 오비슨이 좀 느린 템포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상상하며 들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지지는 않아요. 항상 힘 빼고 흐느적흐느적 그러듯이 부르지만 액센트가 느껴지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의 액센트는 어디에 있을지 찾아보면서 함께 들어보죠. 크리스 아이작의 Let Me Down Easy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막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의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창호이들인의 쌀 2부 첫 곡, 김영재 명인의 검은고병창으로 검은고병창 8도 유람가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와 함께 퀴즈 풀러 넘어갑니다.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2부 첫 곡, 김영재 명인의 검은고병창으로 검은고병창 팔도 유람가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와 함께 퀴즈 풀러 넘어갑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흥겨운 향토민요를 갖고 왔어요. 노래 먼저 들려드릴 건데 무슨 노래인지 잘 들어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2: 에이야 이야 기물 고기에서

0: 잘 들으셨쥬? 이 곡은 전라남도 여천군의 향토민요인데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예요. 문제 드려요. 이 노래는 어떤 일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일까요? 1번 모내기 하면서 부르던 노래. 2번 빨래하면서 부르던 노래. 3번 나무 심으면서 부르던 노래. 4번 물고기 잡으면서 부르던 노래. 좀 어려워요. 가사를 잘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물, 만선 이런 단어가 나오던데. 오늘은 힌트 다 드렸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1: 네, 창호가 오늘은 힌트를 거저 주네요. 오늘 퀴즈는요, 전라도 여천군 거문도의 향토민요입니다. 일종의 노동요인데요, 과연 어떤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인지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2: 에이, 야, 이야. 기물고기에 설물고.

자,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개 들리는데요. 이 노래는 뭘 하면서 부르던 노래인지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모내기 하면서 부르던 노래, 2번 빨래하면서 부르던 노래, 3번 나무 심으면서 부르던 노래, 4번 물고기 잡으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 연휴 앞두고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원초적 음악 집단 이드의 만선 듣습니다.

0: 얼어와 해.
1: 원초적 음악 집단 이드의 연주로 만선 듣고 왔습니다. 청와의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퀴즈는 전라도 여천군 거문도의 향토민요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떤 노동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가 문제였고요. 1번 모내기 하면서 부르던 노래, 2번 빨래하면서 부르던 노래, 3번 나무 심으면서 부르던 노래, 4번 물고기 잡으면서 부르던 노래까지 4개 보기 드렸습니다. 핑크사랑님 정답 4번 물고기 잡으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출근길 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악으로 소통하는 이 시간 참 행복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8849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답 4번입니다. 물고기 잡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만선이면 힘든 것보다 기쁨이 더 컸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배 위에서 부르는 노래가 많지 않겠어요? 노래라도 좀 부르면서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서 말이죠. 4643님 전라도 여천 제 고향입니다. 거문도에 살지는 않았지만요. 어느 여름 휴가 거문도에 갔다가 태풍이 오는 바람에 계획보다 하루 더 머물렀어요. 뭐 그러면서 낚시도 하고 태풍 때문에 팔러 나가지 못한 갈치, 그 갈치도 저렴하게 사왔던 일이 생각납니다. 정답 4번 하셨습니다. 와, 전남 여천에 사셨던 분까지 4번이라고 하면 이건 4번이 틀림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공식 발표는

0: 은 창호로부터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4번 물고기 잡으면서 부르던 노래였어요.
0: 딩동댕.
1: 이 노래는 거문도에서 멸치를 잡으면서 불렀던 노래래요.
0: 오호, 그렇구나.
1: 근데 한철이 삼촌. 스튜디오도 만선이 된 것 같아요.
0: 우리 스튜디오가 만선이라고? 아, 생선 작가님. 생선 작가님이 와 계시니까. 존재감이 또 있으니까. 오, 진짜 맞는 말이네.
1: 지보다 더 일찍 와서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지가 좀 부담스럽네요.
0: 오.
1: 암튼 생선 작가님 와 계시니까 선물 받으실 분들 빠르게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성실한 분이셔. 자, 당첨자는요. 128님 범장기지 떡 선물로 드리고요. 3137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께 티골드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4253-2626 두 분입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28 범장기지떡, 3137 어쩌다 못난이 김치, 4253-2626 두 분께는 티골드 세트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낼게요. 자, 창호야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여러분 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소금의 노래 뱃노래 부산 통영 듣습니다.

0: 바밍타이가의 멤버인 소금의 솔로곡 뱃노래 부제목은 부산 통영이었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생선 작가의 오늘의 공간, 오늘은 어떤 공간 소개해 주실지 기대 가득 안고 만나봅니다. 세상에 멋진 공간은 많지만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은 많지 않지요. 여행의 지문을 새기며 살아온 생선 작가 김동영이 직접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생선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태국 방콕에서 있었던 일들,
1: 네,
0: 방콕 가면 뭐가 좋은지 그런 얘기 좀 나눴었는데요.
1: 네.
0: 오늘은 어느 공간으로 가보나요?
1: 네, 방콕 갔으니까요.
0: 네.
1: 좀 북쪽으로 올라가서 치앙마이입니다.
0: 와, 치앙마이.
1: 네. 아, 저는 뭔가 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았던 여행 나라 같아요. 많이 맞아요. 가기도 했었지만 좋은 추억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절이 전 더운 거 좋아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제가 그 태국은 계절이 세 개가 있잖아요.
0: 네.
1: 더운 여름, 진짜 더운 여름, 정말 더운 여름,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제가 세 개를 다 경험해본 결과
0: 맞아요.
1: 아, 이 나라는 나랑 정말 잘 맞는다.
0: 어.
1: 음식도 좋고요. 제가 잘 안 먹잖아요.
0: 맛있죠.
1: 제가 진짜 안 먹거든요.
0: 맞아요. 예. 왜 저 그거 안 먹어요?
1: 아, 돈 아까워요.
0: 그것 때문에 그렇죠. 아, 저 미안해요, 여러분.
1: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1,000원짜리를 먹나,
0: 예,
1: 만 원짜리를 먹나, 10만 원짜리를 먹나 맛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0: 그렇게 미각 한번 테스트하러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저는 미각이 좀 약해서 그런지 맵고 짜고 달고 이런 음식들만 좋아해요.
0: 어, 그런 음식이 바로 태국 음식입니다.
1: 아, 그냥
0: 요리 하나에도 예, 매운맛, 짠맛, 단맛, 신맛 다 들어있잖아요.
1: 어,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0: 네, 똠양꿍.
1: 아, 똠양꿍. 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선 가격이, 제가 뭔가 구두쇠는 아닌데요. 아무튼 식당 가는 건 좀 아깝고.
0: 사람마다 다 자기가 이렇게 돈 쓰는데 무게 중심을 두는 부분이 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선 작가는 뭐 먹는 쪽으로는 좀 안 쓰는 편이네요.
1: 그러고 보면 저는 별로 돈을 쓰는 데는 물건 사는 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어제 네, 저 밥 사줬잖아요.
1: 아, 감사합니다. 진짜 그 라면 진짜 맛있었습니다. 감동 눈물 흘렸습니다.
0: 네, 일단 태국을 더워서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1: 네.
0: 예전에 우리 방콕에서
1: 네,
0: 고속버스 타고 밤새도록 가서 치앙마이 갔던 기억나시죠?
1: 네, 그때 기억나세요? 네. 딱 내리자마자 저희가 비행, 요즘에는 많이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북쪽으로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네, 야간버스 타고 가면 그래도 우리 VIP 버스 타고 갔어요.
0: 그럼요. 의자 좌석 쫙 눕혀가지고. 근데 네, 너무 추웠어요.
1: 그러니까 되게 춥고 그래도 거기서 그것도 줬었잖아요. 네. 기내식처럼
0: 어,
1: 빵하고 그런 카스테라랑 주스.
0: 맞아요. 버스식, 버스식.
1: 네, 딱 내리자마자 앞에 우리를 태우려고 했던 그 택시 기사랑 막 그런 툭툭 운전 기사들이 막 앞에 있었으니까
0: 그 새벽에. 와.
1: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같이 갔다 왔었군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방콕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치앙마이. 작가님이 본 치앙마이는 어땠나요?
1: 아, 저는 우선 그 치앙마이가 700년 되고 그런 역사적인 오, 그런 올드시티라는 구역으로 나눠진, 그러니까 치앙마이가 구역으로 나눠지거든요.
0: 치앙마이의 가장 중심은 올드타운, 올드시티잖아요.
1: 네, 올드시티. 네. 네. 신시가지, 구시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구시가지를 딱 가보시면 느낌이 네, 아, 이거 경주 같다 이런 느낌도
0: 오,
1: 나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예, 건물 톤들도 그렇고 전통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태국만 해도, 방콕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좀 뭔가 좀 굉장히 현대적인 도시잖아요.
0: 오, 높은 빌딩 엄청 많고 서울 네, 못지 않습니다.
1: 근데 치앙마이는 아직까지 그런 조금 고도의 그런 문화재라.

0: 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져 있어요.
1: 문화재가 여기저기에 있고 고층 빌딩은 없고.
0: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낡았을 수도 있는데요. 도시가 약간 시멘트, 그다음에 회색빛이 나고, 그리고 고층 빌딩 별로 없고 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외곽으로 수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딱 쌓여 있어서.
1: 맞아요. 그 올드 시티라는 게 이제 성벽으로 딱 쌓여져 있는 네모난 그런 구역인데 그 테두리에 이렇게 수로 같은 게 있죠.
0: 그래서 아, 이름을 까먹었는데 거기서 물축제 있잖아요. 태국에서 엄청
1: 송크란?
0: 송크람. 제가 알기로는 태국 치앙마이가 진짜 유명하대요.
1: 와,
0: 거기는
1: 다들 막 물총 들고 나와서 막 물총 쏘고 이러잖아요.
0: 거기서 이제 뭐좀 성격 안 좋으신 분들은 싸우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을 쏘니까. 근데 저는 경험해 본적 있으세요?
1: 어떤 거요? 송크란요? 아니요, 아니요.
0: 저는 한번 있었거든요. 기분 나빠요. 저 성격이 나빠서 그런지 그 물총
1: 어디를 맞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다
0: 근데
1: 다르잖아요.
0: 대부분 얼굴 맞춰요.
1: 얼굴은 기분 나쁘죠.
0: 그래서 저는 그래서 숨었던 기억이 나네요. 즐기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아무튼 그리고 뭐이 제가 말했던 삼계절에 가도 같은 여름이지만 다릅니다. 특히 12월 달에 가면 도시가 뿌예요.
1: 아, 거기 스모그잖아요.
0: 스모그 그거 아시죠? 이게 밭 같은 거나 논을 태워가지고, 그래서 도시 전체가 정말 그 있잖아요. 아, 집에 와가지고 코를 풀면
1: 매연
0: 내
1: 때문에.
0: 몸에서 나오지 않아야 할 것들이 나오고 검은색 그런 재 같은 게 나오는데요. 전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 냄새. 탄 냄새가 나는 도시도 좋더라고요.
1: 그렇군요. 근데 또 최근에는 막 개발되는 분위기 있어가지고 치앙마이는 크게 한세 가지 지역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올드타운 아까 말했던 성 안쪽이 있고 산티탐이라고 해가지고 로컬 사람들이 자주 가는 거기에 좀 집세 같은 거좀 싸고 근데 이제 되게 현대적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근데 높은 빌딩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깔끔한 동네 거기가 님만해민이라고
0: 아니만 해미 거기 또 대학가 또 있어가지고
1: 그죠?
0: 좋습니다
1: 맞아요.
0: 아주.
1: 거기 치앙마이 대학교 있어요. 자, 작가님이 좋아하는 치앙마이의 공간 역시 카페인가요?
0: 카페도 있지만요, 저는 사실 라이브 바를 좋아하는데 특히 치앙마이가 재즈가 유명해요.
1: 오, 그래요?
0: 아, 물론 전 세계적으로 어떤 도시에도 재즈바는 다 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0: 근데 특히 제가 오늘 소개할 노스게이트 재즈 코업이라는 이제 바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북쪽 그 저희가 말했던 성벽으로 이제 도시가 올드시티가 이제 딱 둘러싸여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사방으로 문이 나 있는데 특히 북쪽 문에 딱 안쪽으로 들어오면 딱 보여요.
1: 오.
0: 길 건너에.
1: 북문 옆에 있는
0: 북문 재즈바인데 가보셨죠?
1: 가봤죠.
0: 아,
1: 거기는 뭐 이렇게 뭐 가게 안에 들어오고 나오고 물론 이제 건물 안에서 연주하니까 그게 있긴 하지만 그냥 길에서 막 보잖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1: 열려 있는
0: 열려
1: 공연장.
0: 있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프로 뮤지션들도 오지만 그 아마추어 뮤지션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특히 그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태국의 재즈 음악이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그 노스게이트 재즈 클럽은 뭔가 태국 재즈씬에 있어서는 가장 독보적인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 아티스트들이 와서 즉흥적으로 잼 연주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죄송해요.
1: 말씀하십시오.
0: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대 열린 공간이라 무대가 따로 없고 그냥 있어요.
1: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바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맥주도 살수 있고 음료수도 살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다시 길거리로 나와서 길에서 서서 이렇게 맥주 마시면서 그 공연 보는 거예요.
0: 그리고 2층도 있잖아요. 뭔가 2층이라고 해서 굉장한 2층이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냥 작은 공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나무 계단 올라가 딱 보거든요. 그래도 정말 작잖아요.
1: 맞아요.
0: 아, 근데 여름밤 거기서 딱 재즈를 듣고 있으면 난리 납니다.
1: 근데 막그 분위기를 바이브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낡고 좁은 공간에서 느끼는 바이브, 그거를 관객들도 좋아하는 거고, 연주자들도 그런 곳에 가면 마음이 좀 풀어져가지고, 평소에 막큰 공연장에서 이렇게 각 잡고 공연할 때보다는 더 자연스러운 연주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곳을 많이 찾게 되지 않을까.
0: 그리고 거기가 이제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를 소음 시설이 뭐 차단 시설이

0: 시설이 없으니까
1: 예.
0: 길거리 지나가면 저의 맨 처음에 발견했을 때가 저는 거기도 오토바이를 항상 빌려서 타고 댕기거든요.
1: 예.
0: 국제면허증 있습니다. 그래서
1: 오, 스쿠터 같은 거?
0: 스쿠터 타고
1: 네.
0: 댕기다가 재즈바가 있는 거예요. 소리 듣고. 근데 지나간 거예요. 그한 바퀴 다시 돌아서 그몇 바퀴를 도시를 올드타운 그
1: 담벼락을
0: 성벽을 돌아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낮에 갔을 때도 좋았어요. 낮에는 늦게 문 열거든요.
1: 예.
0: 그때는 뭐 재즈 음악도 안 틀어놓고 그냥 말 그대로 가게를 준비하는 시간인데 거기서 이제 음식이라기보다는 음료를 마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 재즈 매니아들도 많이 오는 유명 장소입니다.
1: 이야, 그렇군요.
0: 네.
1: 자, 태국 여행 지금 일단 재즈바를 먼저 치앙마이에 있는 곳 가봤고요.
0: 네.
1: 먹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는데 특별히 뭐 맛있게 드신 거 이런 거는 질문 무소용이네요. 먹는 걸안
0: 아니요, 먹는
1: 좋아하시니까.
0: 거 좋아해요.
1: 저뭐 말이 이렇게 달라져요.
0: 태국
1: 20분
0: 음식.
1: 전이랑 지금이랑.
0: 아, 그래요? 태국 음식 특히 좋아하는데요.
1: 네.
0: 저는 그런 볶음국수도 좋고,
1: 팟타이.
0: 그 다음에 파인애플 밥도 좋아합니다. 맨
1: 오.
0: 처음에는 파인애플 밥이 한국에선 좀 비싼 음식이잖아요. 그거 부자들만 먹습니다.
1: 아.
0: 거기다 그 토핑처럼
1: 네.
0: 그거 부자입니다.
1: 근데 닭다리가 되게 다가 실해요. 커요, 닭이.
0: 우선 열대잖아요. 열대는 뭐든지 커요. 바나나도
1: 그런가?
0: 크고 다 크잖아요.
1: 말되네요.
0: 근데 저는 특히 거리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 아이스크림 먹고 탈란 이야기 했었잖아요.
1: 예.
0: 근데 저는 거리 음식도 조심하긴 해야 하지만 요즘은 좀 많이 더 깨끗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거리 음식 먹어보면 되게 맛깔스럽잖아요.
1: 맛있어요.
0: 근데 딱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알수 없는 가루를 막 넣어요. 그리고 조금 넣는 것도 아니에요. 팍팍팍 팍팍 넣는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조미료더라고요.
1: 조미료겠죠.
0: 네.
1: 조미료 맛 나요. 네. 우리가 먹는 그 태국 혹은 뭐 베트남 쌀국수 있잖아요. 그 조미료 맛이 상당한 비중을
0: 진짜
1: 차지하고 있다고
0: 그거
1: 하더라고요.
0: 엄마의 맛이잖아요. 어머님의
1: 그러니까요.
0: 맛. 엄마가 해주던 그 맛. 어머니들도 많이 예전에 조미료 쓰셨으니까.
1: 그러니까 쉿. 이 정도야 돼. 이런 어머니의
0: 어머니의
1: 동작과
0: 맛이다.
1: 말
0: 네.
1: 떠오르네요. 자, 음악 한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치앙마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의 Oops 이 노래 가지고 오셨네요.
0: 네, 오늘 재즈 이야기도 했으니까요. 아, 방송에서 틀만한 재즈 음악이 있을까? 그래서 탁 뭔가 이 엘라 피츠제럴드랑 루이 암스트롱이 같이 부른 Oops라는 곡은요. 듀엣인데요. 뭔가 서로 말하듯이,
1: 말하듯이 맞아요.
0: 서로 이렇게 수다 떨듯이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골라봤습니다.
1: 맞아요. 티키타카를 노래로
0: 네.
1: 이렇게 한 소절씩 주고받더라고요.
0: 두 전설의 뭐 거장들의 만남이죠.
1: 좋습니다.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의 Oops 듣습니다.

0: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이 함께 부른 Oops 듣고 왔습니다. 자, 생선 작가의 소개로 떠나는 공간 이야기. 오늘의 공간, 오늘의 공간은 태국 치앙마이였습니다. 치앙마이가 디지털 노마드한테 엄청 사랑받는 도시라면서요?
1: 그러니까 매년 그런 공유 오피스 같은 곳들 있잖아요. 거기서 예. 전 세계 뭐 프리랜서나 그 사람들, 특히 개인 작업하시는 분들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잖아요. 네.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데 그 뽑는데요. 가장 좋은
0: 네.
1: 1위가 이제 치앙마이라고 합니다.
0: 치앙마이. 네. 지난번에 발리도 좋다고.
1: 2위였습니다.
0: 빠밤.
1: 빠밤. 푸켓이 아니고
0: 발리.
1: 발리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정글 도시. 갑자기
0: 여러분 어디더라? 잠깐만.
1: 바통.
0: 바통이 있고
1: 예. 아무튼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우붓
0: 빠밤 맞췄네요.
1: 예, 저는 진짜 여행 작가 아닌가 봅니다.
0: 아유, 저도 진행자 아닌가 봅니다.
1: 아유,
0: 자, 네네. 치앙마이 고산족 마을에 우리가 올라갔었어요.
1: 저는 별로 가기 싫었습니다.
0: 제가 완전히 꼭 가야 된다고 네. 그 새벽에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이제 툭툭 타고
1: 네,
0: 현지 여행사에 찾아가서
1: 네.
0: 1박 2일 치앙마이 고산족 트레킹 그거 네. 했었잖아요.
1: 저는 진짜 태국을 한 적어도 20번 갔었거든요.
0: 네.
1: 뭐 그러면 치앙마이는 10번 이상 갔었는데요. 한 번도 고산족 마을을 갈 생각을 안 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고산족 마을 그 있잖아요. 세계 문화 하면 목 이렇게 길게 하는
0: 카렌족.
1: 아 이거 예 그런 거 진짜 관심 없었는데 예 우리 이한철 DJ가 가자고 해서 따라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0: 아 그때 제가 이런 거에 너무 몰입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아프리카 가고 막 네. 남미 가고 이러면서.
1: 아 근데 여행 작가보다 더 하드하게 여행을 하셔서 저는 진짜 잘 그런데 안 가는데 그래서 산을 막 올라갔잖아요.
0: 그게 4월 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더울 때, 더 더울 때, 가장 더울 때, 가장 더울 때가 4월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때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인솔자의 인솔아에 그 올라갔죠. 그
1: 인솔 하시는 분이 진짜 크다. 태국을 한 적어도 20번 갔었거든요.
0: 네.
1: 뭐 그러면 치앙마이는 10번 이상 갔었는데요. 한 번도 고산족 마을을 갈 생각을 안 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고산족 마을 그 있잖아요. 세계 문화 하면 목 이렇게 길게 하는
0: 카렌족.
1: 아 이거 예 그런 거 진짜 관심 없었는데 예 우리 이한철 DJ가 가자고 해서 따라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0: 아 그때 제가 이런 거에 너무 몰입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아프리카 가고 막 네. 남미 가고 이러면서.
1: 아 근데 여행 작가보다 더 하드하게 여행을 하셔서 저는 진짜 잘 그런데 안 가는데 그래서 산을 막 올라갔잖아요.
0: 그게 4월 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더울 때, 더 더울 때, 가장 더울 때, 가장 더울 때가 4월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때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인솔자에 인솔아에 그 올라갔죠. 그
1: 인솔 하시는 분이 진짜 큰. 칼 전글에서 쓰는 칼 있잖아요. 네,
0: 그거 들고 있었어요.
1: 네, 그걸로 앞에를 쳐내면서 갔었거든요. 그리고 힘들어하니까 나무 같은 거 딱 그 칼로 잘라서 우리 지팡이 하라고 주고 또
0: 맞아요.
1: 기타 가져오셨잖아요.
0: 나 그때 기타 들고 올라갔어.
1: 예. 네. 아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막 올라 근데 그렇게 오래 올라가진 않았어요.

0: 솔직히 말해서. 아무튼 올라갔어요. 네. 그랬더니 알 수 없는 그 나무로 만든 집이 있었잖아요.
1: 그 바나나 뭐죠? 그 대나무 야자수? 야자수 나무 껍질 같은 걸로 만든 네. 만든 기운.
0: 기운?
1: 그런 집.
0: 그래서 딱 누우면 아래가 보이잖아요.
1: 예, 네, 네, 네. 바닥이 보이죠.
0: 근데 잠 안 잤었잖아요, 그때.
1: 잠 막 깼다가 자다가 막 했는데 진짜 네. 진짜 특별한 경험을 한 게 그럴 때 잠들었어요. 네. 근데 새벽에 닭들이 엄청 울잖아요.
0: 그렇죠.
1: 잠 못 자게. 네. 누워 있는데 네. 이제 제 머리맡에는 네. 이제 그 야자수 네. 그걸로 이제 껍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그냥 가려놓은 그 움막 같은 거니까 그게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네. 자꾸 제 머리를 누가 툭툭 치는 거예요.
0: 아 진짜?
1: 진짜. 네. 그래서 자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깼는데
0: 저는 아니었죠.
1: 예 네, 아니고요. 예 네. 닭이
0: 아 닭이
1: 닭 부리로 쿡쿡쿡 눌러가지고 그게 네. 얇으니까 네. 그 진동이 느껴졌던 거더라고요.
0: 아 저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끝에 물기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1: 아 이슬.
0: 이슬.
1: 우와.
0: 와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노숙은 해봤지만 자고 일어났는데 거기가 이제 산속이고 숲속이니까 정글이니까 예. 습기나 이제 이슬이 차더라고요. 아 그때 저는 계속 일찍 자고 네. 이하철 씨는 계속 거기 같이 오신 거 투어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노래를 통기타로 노래를 부르는데 또 그러니까. 거기 분들은 거 가수인 거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막 기타 엄청 자죠.
1: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0: 그러니까요. 거기서 라이브를 하셔가지고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1: 아이고. 네. 샤워실도 따로 없었어요.
0: 맞아요.
1: 그냥 이렇게 대충 가려놓은 곳에서 네. 네. 물 이렇게 바가지로 퍼서 이렇게 네. 샤워하는데 그 동네 꼬마가 계속 그 봐서 씻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게 뭐 나쁜 마음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호기심인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신기해서 보는 것처럼 봤는데. 지금도 가끔 기억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그래도 코끼리도 타고 뭐 야자수나 대나무 배 같은 것도 타고 그랬었잖아요.
1: 네.
0: 한번 여러분들 좀 독한 마음 먹고 해보시면 진짜 평생 살아갈 때
1: 힘들 때도 힘듦을 모르는
0: 그래도 좋은 기억이었어요. 그런 기억이 날 것 같아요.
1: 어허.
0: 그래서 치앙마이 저 혼자 가서 맨날 재즈바나 아니면 카페에 앉아있던 기억은 별로 안 나거든요.
1: 오.
0: 근데 그 이한주 씨랑 같이 갔던 그 고산족 마을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1: 네. 파리사이님, 오 작가님 반가워요. 저도 젊었을 때 태국 시라차라는 동네에서 1년 정도 일 때문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네. 치앙마이도 갔다 와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살아보고 싶은 곳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구이사구님 여름 오는 것도 두려운데 작가님 부러워요.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시다니.
0: 전 요즘에가 제가 몸 자주 아프잖아요.
1: 예.
0: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1: 오 더워져서. 이야 꿀꿀님 우붓 아닌가요?
0: 아 우붓.
1: 저희가 그 이 지명 못 떠올릴 때 네.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재밌네요. 여행자들이 치앙마이에 가면 좀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1: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우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지라든가 여행을 하다 보면 네. 박물관도 가야 되고 미술관도 가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뭔가도 먹어야 되고. 근데 사실 치앙마이에는 대단한 미술관도 박물관도 없습니다.
1: 그런 거 없어요. 맞아요.
0: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태국의 미래와 과거가 있는 것 같아요.
1: 오...
0: 특히 자연도 있고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1: 또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네. 예술인 마을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볼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큰 박물관, 미술관 이런 건 없어도요.
0: 그리고 뭔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잘 갑니다. 진짜
1: 맞아요. 그리고 월세가 되게 싸던데요.
0: 그렇죠.
1: 장기 체류할 때 네. 그런 막 우리로 치면 원룸 같은 공간인데 네. 막 수영장도 딸려 있고 막 이런데 뭐 월세가 막 30만 원, 25만 원. 막.
0: 저는 15만 원, 12만 원짜리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1: 진짜요?
0: 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소개할 곳은 치앙마이에서 좀 더 들어간 빠이라는 도시거든요. 진짜 빠이에 간 이야기를 제가 다음 주에는 풀 건데요.
1: 네.
0: 특히 이 치앙마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값이 싸요. 한 달 살기 하면 무조건 치앙마이예요. 베트남 아니면 치앙마이예요.
1: 오, 그냥

0: 타이도 여행자들이 많이 머무는 곳인데 네.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빠이 네. 하고 네. 다음 주에 빠이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하죠.
1: 제가 볼 때 빠이 이야기는 한 1년 해도 될 것 같아요.
0: 그 정도?
1: 네.
0: 우와, 알겠습니다.
1: 모든 일이 거기서 다 일어났어요. 저희.
0: 오토바이 타다가

0: 5, 60년대 음악을 전문적으로 했던 오아시스 레코드라는 곳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뭐 나우나 뭐 이런 선생님들 그런 음원 자료들도 많았었는데
2: 붉은 장미 아름답게
0: 보컬들 있죠. 네. 재즈까지는 아니었지만 약간 좀 그런 보컬
1: 크루너 스타일.
0: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하시는 우리나라 보컬이었었어요.
1: 오, 그렇군요.
0: 네.
2: 불창밖에 붉은 장미 아름답게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주말 오후 우리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보내보시는 것도 좋겠죠. 오늘은 국립국악원과 국립남도국악원의 토요상설 무대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서울에선 국립국악원의 대표 상설 공연이죠. 토요 명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중음악부터 민속음악, 무용, 창작국악 등 우리 전통예술의 다양한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인데요. 5월 23일과 30일 공연은 한국의 멋과 신명을 주제로 꾸며지는데요. 5월 23일엔 보허자와 피리독주 상령산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30일엔 설장구와 경풍년 등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전남 진도에선 국립남도국악원의 토요상설 공연 국악이 좋다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진학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악이 좋다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연인데요. 남도의 멋과 흥이 살아있는 다양한 무대들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죠. 먼저 5월 23일엔 황규선 무용단의 울돌내야가 펼쳐지는데요. 진도 북놀이를 바탕으로 진도 사람들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남도 특유의 깊은 정서와 힘있는 춤사위를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5월 30일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함께하는 국악의 향연이 마련됩니다. 합주와 해금독주, 판소리, 무용, 남도민요까지 다양한 무대를 통해 남도국악의 풍성한 매력을 전해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서울과 남도에서 이어지는 주말 국악무대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음악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껴보세요.

0: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전통 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5회 무향춤 페스티벌이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페스티벌은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국 전통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하나의 춤축제로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전통춤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대에선 나흘 동안 다양한 전통춤 공연이 이어집니다. 태평무, 승무, 부채춤, 살풀이춤, 교방 국거리춤, 설장구춤 등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우리 춤들이 무대를 채우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엔 서울국제문화예술협회가 선정한 32명의 춤꾼들이 참여해 저마다의 개성과 호흡이 담긴 춤사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이번 페스티벌은 공연뿐 아니라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대 행사들도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서울 남산국악당 야외 잔디마당에선 한국 전통춤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전통춤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학술 콜로키움도 마련됩니다. 여기에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보유자인 양성옥 명무가 들려주는 춤의 길 담화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랜 시간 춤과 함께 온 삶의 이야기와 전통 계승에 대한 생각들을 직접 들어볼 수 있다고 하네요. 본 공연과 부대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 남산 도남문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익숙한 우리 음악도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면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이 5월 29일 세종 MC어터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의 형식과 현대적인 감각이 만나는 지점을 탐색하는 무대인데요. 국악관현악을 교향곡 형식으로 새롭게 접근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공연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이자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수석 객원 지휘자인 최수열 지휘자가 함께하고요. 작곡가 정일련과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 이하늘이가 참여해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형식을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전통에서 출발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질서와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가는 시간, 형식의 재발견과 함께 오늘의 국악관현악에 들려주는 새로운 상상력을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29일 세종 MC어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통과의례라는 말은 사람이 태어나고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의 의례를 말하는데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고비를 넘어서서 새로운 단계의 삶으로 나아갈 때 혹은 한 집단을 떠나서 다른 집단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의례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통과의례는 이전의 나와는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죠. 첫째는 분리, 익숙한 세계에서 반드시 자신을 분리시켜야 하고요. 둘째는 전이, 이 단계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모호한 상태라서 시험이나 시련이 주어집니다. 셋째는 통합, 전이에서 이동하면 그에게 새로운 역할이나 지위가 부여되는 단계인데요. 도전을